0: 아마존은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숲이에요. 전 세계 동식물의 절반 이상이 여기 아마존에 살고 있어요. 나무들이 뿜어내는 산소가 지구를 아프지 않게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몸속의 허파처럼 지구를 숨쉬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어? 경고! 경고! 아마존의 오싹오싹 친구 등장!
1: 나 아마존의 아나콘다야. 아마존의 아나콘다.
0: 아나콘다는 6m에서 12m까지 자란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뱀이죠.
1: 나이기라 봬도 독 없는 뱀이거든요. 성격도 얼마나 온순한데.
2: 하지만 아나콘다 당신은 배고프면 몸을 칭칭 감고 꽉 물어버리시잖아요.
1: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조심들 해야지. 와우, 그러니까 네가 바로 지구의 이빨 해적? 내 부활 완전 딱이야. 나랑 지구 깨기 한판 어때? 지구를 왜 깨? 나 이래봬도 지구사랑협회 아마존 협회장이자 아마존 비밀 소대원이거든.
3: 어디 갔지?
1: 험만, 거기 님 좀 맛있게 생긴 듯.
3: 이게 뭐야? 실례 많았습니다, 회생.
1: 별것도 아닌데 까불고 있어.
4: 이빨아 좀 멈춰! 어? 이빨아 저기 어디 갔지? 친구들, 다들 괜찮아?
1: 나보고 혹시 겁먹은가?
4: 무슨 소리? 아마존의 수호대, 아나콘다 대원, 반가워. 지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번개 이동.
3: 아마존은 왜 이렇게 넓은 거야? 내 부하는 어디서 찾지? 이빨아 땅도 어디 없나?
5: 아마존의 이빨하면 바로 나 비비 피라니아지.
0: 맞아요. 피라니아는 이빨이 있는 물고기란 뜻을 갖고 있어요. 성질도 아주 나빠요. 다른 고기들만 보면 막 물어뜯거든요.
5: 가만, 어디서 고기 냄새 솔솔 나는데.
3: 에이, 엄마야, 저는 즐겨요, 피라니아 어르신. 이만 실례, 해싱.
4: 와, 여기가 그 유명한 악마의 냄비 폭포? 번개아이, 악마의 냄비 폭포에 대해서 알려줘.
0: 번개맨, 아마존에서 살아남았군요. 역시 슈퍼파워.
4: 이렇게 살아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
0: 악마의 냄비 폭포 검색. 악마처럼 무시무시하게 쏟아지는 폭포의 물줄기가 냄비에 끓는 물을 닮았다고 해서 악마의 냄비 폭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가끔 진짜 냄비인 줄 알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있다는.
4: 에이, 설마 그런 허당이 있으려고.
3: 야, 여기가 냄비 맛집?
4: 이 목소리는?
3: 악마 냄비 한 그릇 주문이요. 넌 뭐야, 이 물줄기는? 여기 냄비 요리 맛집 아니었어?
4: 역시 이빨의 적 너였구나. 자, 번개 파워와 함께 악마의 냄비 폭포 맛 좀 보시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3: 신이야, 신이야! 아마존은 폭포까지 쏘네! 아마존 미워해! 갑자기 엄마 보고 싶네! 엄마!
4: 아마존에 와서 아주 혼쭐이 나는군.

0: 아마존을 지킨 건 바로 너희들이었어. 무시무시해 보여도 누구보다 아마존을 사랑하는 아마존의 친구들. 정말 고마워. 이빨 스타그램?
1: 덜덜 학당들아, 아마존 출입 금지. 완전 공포 특급.
2: 오싹오싹 무시무시 소름 끼쳤다고. 칭찬은 지금부터라고. 아마존의 더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say 타란 you say 툴라 타란 툴라 타란 툴라 위협적인 털 무서운 동미 세상에서 가장 큰 거미 대단해요

I say, 피라, you say, 루쿠, 피라, 루쿠, 피라, 루쿠, 붉은 비늘, 아름다운 생김새, 세상에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아마존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아마존에는 분홍색 돌고래가 있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돌고래는 주로 바다에 살지만 아마존에는 강에 사는 돌고래가 있어요. 분홍색 돌고래, 아마존강 돌고래입니다.
2: 아마존엔 정말 굉장한 친구들이 살고 있군. 겉은 무시무시해 보여도 누구보다 지구를 사랑하는 세계의 비밀 수호 대원들이지.
3: 번개톡이 전송되었습니다.
2: 번개톡?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지?
1: 순딩순딩 아나콘다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블랙요정 타란툴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이빨미인 피라니아님이 입장하셨습니다.
4: 아, 귀찮. 누가 자꾸 톡을 보내는 거지?
5: 순딩순딩 아나콘다님, 몸 칭칭 감는 기술 좀 가르쳐주세요. 블랙요정 타란툴라님, 독 쏘는 기술 좀 가르쳐주세요. 이빨미인 피라니아님, 물어뜯는 기술 좀.
2: 이빨 해적, 아마존 식구들과 친구 되려면 너도 지구사랑 회원으로 등록하는 건 어때?
1: 왕삐짐 이빨해적님이 나가셨습니다.
2: 이빨해적,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친구들, 이빨해적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나쁜 악당들로부터 다 같이 지구를 지키기로 약속해요.
1: 하지만 최근 아마존은 예전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나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2: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 아마존의 숲도 신비한 동물들도 모두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 플라스틱 쓰지 않기, 분리수거 잘하기, 꼭꼭 지켜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슈퍼파워가 되기로 약속. 자, 그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0: 비밀 속에 번개. 이집트 미라로부터 온 구조 신호.
1: 옛날 옛날에 삼각김밥을 사랑한 왕자님이 살았. 아니 이빨 해적이 살았습니다.
2: 오늘은 무슨 맛으로 먹을까? 참치마요? 떡갈비? 불닭? 치즈? 좋아! 오늘은 치즈 맛이 땡겨! 저 집 삼각김밥 스케일 좀 봐봐! 특대 킹사이즈? 고소고소 치즈맛? 다 먹어버리겠어! 야!
3: 안 돼!
1: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이빨에 적에 비뚤어진 먹성은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무덤 속 미라들까지 깨우고 마는데!
4: 무슨 일이지? 번개투?
5: 세계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0: 비밀 수호대원들, 안녕?
5: 불면증 미라님, 꽃미남 미라님, 동안인증 미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0: 미라? 그럼 무덤에서 온 번개톡? 어째 좀 으스스한걸?
6: 도와줘 번개맨!
2: 침입자가 있어!
5: 미라님들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0: 무덤의 침입자? 그렇게 강 큰 녀석이 대체 누구지? 번개아이, 미라들이 있는 사건 현장 어딘지 알려줘.
5: 이집트. 이집트가 검색되었습니다.
0: 이집트. 좋아. 이집트로 번개 이동!
5: 신비한 전설의 땅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변에 있어요. 80개도 넘는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산처럼 우뚝 서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130m가 훨씬 넘어요. 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사람 키보다 커다란 돌이 사용됐다고 해요. 불찾기, 기중기가 없던 몇천 년 전.
7: 그렇지, 그땐 우리가 없었지.
8: 이 많은 돌을 우리도 없이 어떻게 옮겼지?

0: 이게 바로 피라미드의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왕 파라오나 왕비와 왕족들의 무덤이에요. 죽어서도 영원히 썩지 않는 미라로 만들어 묻혀 있답니다. 옛날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1: 나 다음 생에 파라오로 태어날래.
2: 나도.
0: 다음 생에 기대 기대. 피라미드는 거대하지만 문은 아주 작았어요.
3: 왜?
0: 왜 문을 작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피라미드에 묻힌 보물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은 것이랍니다.
1: 피라미드? 뭐야 뭐야? 삼각김밥이 아니라 미라만 무덤이라고? 아무리 좀비라도 흔들흔들 피라미드 포기! 할 줄 알았냐? 이거 왜 이래? 나 이빨 해적이거든? 참치마요 치즈김밥은 됐고 이집트 보물을 훔쳐야겠다.
4: 이빨아 좀 멈춰. 오늘도 말썽이군. 각오해라. 용기.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0: 여긴 어디? 난 누구?
1: 우와, 너냐, 악당?
0: 누구신지?
1: 난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 용맹의 상징 사자의 몸에 지혜의 상징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날 잡아먹을 테다.
0: 수수께끼라면 자신 있어? 이래봬도 나 수수께끼 해적 보습학원 출신이거든.
1: 좋아. 아침에는 다리가 넷, 낮에는 다리가 둘, 저녁엔 다리가 셋인 것은
2: 정답! 사람!
1: 어떻게 알았지?
0: 당황했냐? 그럼 나 그냥 지나간다.
1: 잠깐! 거기서!
0: 왜? 뭐? 왜?
1: 아직 수수께끼가 하나도 남았거든. 언니가 동생을 낳고 동생은 언니를 낳는다. 이 자매는 누구?
0: 말도 안 돼. 좀비 자매야 뭐야?
1: 땡땡땡. 정답은 낮과 밤. 이집트의 비밀 수호대 스핑크스의 이름으로 널 잡아먹겠다.
0: 도망가자.
1: 까불고 있어.
3: 이집트의 비밀 수호대원은 스핑크스 당신이었군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스핑크스? 코 괜찮아요? 당신의 코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1: 그게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쳐들어왔을 때 대포에 맞았다는 소문이 많은데.
4: 그건 오해야 오해.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
3: 이집트에 있는 모든 스핑크스들의 코가 거의 부서져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서로의 생각과 믿음이 달라도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의 문화유산은 꼭 지켜져야만 해. 그것이 바로 정의니까. 이빨 스타그램?
0: 그냥 도망갈 줄 알았냐? 이집트 최고의 보물을 가지러 간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말이야.
3: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0: 걱정 마, 번개맨. 얜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3: 어? 누구지?
5: 투탕카멘은 이집트의 소년왕이었어요. 의문의 죽음으로 피라미드 속 미라가 되었죠.

0: 투탕카멘 미라의 얼굴에 씌웠던 게 바로 이 황금 마스크. 이마엔 독수리와 코브라 장식이, 턱에는 긴 황금 수염이, 마스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1: 그래, 바로 그 황금 마스크는 내가 가져간다. 누구 맘대로? 돼? 뭐야?
2: 슈슈슈, 투탕카멘의 저주를
1: 이빨 해적에게. 엄마야! 어, 완전 소름! 이집트는 안 되겠어! 도망가자!
0: 이집트?
1: 비밀 소대원들의 뮤지컬 쇼쇼쇼!
3: Coming soon!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이집트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피라미드 건설은 이집트 농부들 최고의 일거리였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피라미드에 동원된 일꾼은 노예가 아니라 농부들이었답니다.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이때 파라오가 농부들을 불러 모아 돈을 주고 피라미드를 지었답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이집트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중엔 여자 파라오도 있다?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파라오 중엔 물론 여왕도 있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왕의 턱에 가짜 수염을 달았답니다.
2: 이집트에서의 모험 정말 특별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 번개토?
1: 투탕카멘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보냈습니다.
2: 이집트 상형 문자? 아, 번개아이, 이집트 상형 문자 번역해줘.
1: 이집트 상형 문자 말씀이십니까? L, O, V, E, 러브입니다.
2: 러브? 아, 세계 친구들,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이 세계의 어린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또 만나요, 투탕카멘. 또 만나요, 이집트.

0: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가.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지구 영웅 번개맨. 친구들 안녕. 번개 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1: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2: 조그마니! 조그마니! 우리가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지요!
4: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3: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4: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2: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3: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4: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왕이 큰 선물 하나 주지. 괴물이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3: 역시 천재.
4: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3: 찍찍.
0: 4화 빛바랜 금메달.
5: 모범이 닭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 같이 셌어.
6: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5: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6: 내가 운동 좀 하지.
7: 너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초능력?
6: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5: 그거 내 실력이야.
7: 실력?
3: 실력은 무슨?
5: 모범이 진짜 실력이야.
8: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7: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0: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9: 같이!
0: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9: 예!
7: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5: 닭싸움하는 거 못 봤어? 사랑이 못 하자.
7: 있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0: 가수비.
1: 저거 내가 가져간다.
0: 조심조심.
1: 좋았어. 우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0: 오, 잘하고 있어. 우와.
1: 오.
0: 봄아, 괜찮아?
1: 회원장님, 한번 됐음.
0: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2: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0: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2: 보석이요?
0: 응.
2: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0: 오. 아. 그치? 없지?
2: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0: 아, 그게 아니고.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2: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라 그랬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랬어? 파라사우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3: 처음 봐.
4: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5: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2: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5: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2: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3: 하긴 어딜 가지?
4: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5: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2: 아, 진짜 돈 없다니까요.
5: 돈 말고 아무 보석 내놓으라고.
2: 보석이요? 아,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할 때 비켜요. 다치기

0: 아무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

0: 짠치
1: 쥐쥐 파워
2: 펑일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3: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또 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2: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4: 짜잔.
3: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3: 좋았어.
2: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복이쌤, 범이 못 범이. 봤어요?
5: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2: 아, 그러니까?
5: 분명 여기에서...
6: 반짝거리는 거 안보석 내 노라지.
7: 자꾸 무슨 보석을 갈라는 거예요.
8: 거짓말이지. 안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3: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9: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2: 우와, 범장이 작아.
5: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8: 찍찍마법 불을 뿜으라지.
5: 가짜는 사라져라. 번개 타워.
7: 번개맨이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6: 또 망했지.
8: 퇴지.
7: 이제 괜찮아.
2: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9: 미안해. 나 때문에.
5: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더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10: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탔다더니 진짜 기특한데?
3: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9: 뭐 그냥.
10: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3: 안 돼!
10: 사랑아?
3: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10: 아니, 사랑...
9: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3: 몰라. 이걸 어쩌지?
0: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3: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4: 어? 핑키!
9: 내 비밀도 말해줄까?
4: 아니야.
11: 뭐지? 잡았다! 개미나!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한목이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개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봐.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무슨?
11: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1: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1: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10: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1: 엉덩이가 촉촉해. 뭐지?
10: 우와!

0: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1: 나 사실 암흑보석을...
0: 에? 어디 갔어?
1: 와, 김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0: 꿈이다.
2: 어?
3: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저 꼬마가 암흑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4: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5: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4: 멈춰. 왔대. 왔대.
5: 네.
4: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3: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4: 번개맨밖에 없지!
3: 와, 번개맨과 한 번개...
5: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3: 그럴지도?
4: 아,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0: 보자령.
1: 찍찍 내내 조그만님.
2: 아, 개매니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2: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목에서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 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네가 집에서 고구마 갖고 올게. 기다려.
2: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3: 잡았다!
2: 얘는 누구야? 이거나! 올라오라고!
4: 됐다!
5: 알지?
4: 모르지? 멀리멀리 가지!
2: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5: 까먹먹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4: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6: 초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2: 도와줘.
7: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빈키야.
1: 빈키야.
0: 빈키야.
1: 빈키야.
0: 쏴. 빈키.
1: 빈키.
0: 금방 갈게. 기다려. 괜찮아?
2: 개미나, 난 어. 괜찮아.
0: 어떻게 된 거야?
2: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1: 어? 동계맨?
3: 나와!
4: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5: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6: 나는 팥지. 그럼 이만.
4: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0: 넌 그냥 둘 수 없지.
1: 예?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2: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0: 어쩌지?
3: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1: 어? 안 해? 좋아. 그럼 5,
3: 4, 3,
1: 2,
4: 안 돼! 아이디팅이 바뀌어!
1: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0: 이거 왜 이렇게... 피키! 괜찮아?
5: 다행이다.
6: 일단 도망가서.
0: 괜찮아?
6: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5: 다행이다.
0: 대신?
5: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0: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4: 뭐 다 봐요?
0: 아니 뭐...
4: 참!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0: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 번개로 변신하는 거.
2: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0: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이 다 봤으면 어떡하지?
2: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7: 설마 사랑이가?
8: 한번개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4: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0: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4: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0: 내 얘기가 아니구나.
4: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9: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4: 카메라!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0: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0: 개 먹어도 되죠?
1: 뭐?
0: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는?
2: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3: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2: 그런 거 없어.
0: 번개쌤, 하나씩 맞죠.
2: 규칙이잖아요.
1: 설아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0: 나도 새우 좀 사줘.
3: 5g이 나보다 크든가?
4: 아빠, 가요.
0: 나는 왜 빨리 안 가?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거울아, 거울아.
1: 네, 왕비님, 말씀하세요.
0: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1: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0: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1: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0: 나도 잘 먹어.
1: 잘 자고,
0: 나도 잘 자거든.
1: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0: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1: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0: 왜야?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1: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0: 뭐라고? 아니 넌 요술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1: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호빵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0: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가서 호빵이를 당장 잡아오거라.
1: 잡아올 순 없고 호빵이를 부르는 주문은 압니다. 를 외치세요.
0: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왜?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또 소리가 들려.
2: 헛, 이번엔 또 누구지? 왜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

0: 말을 외쳤는데 왜 호빵이 안 오는 거야?
1: 어? 어?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0: 장빈님이신?
1: 어쩐지.
2: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더더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눌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드세요.
2: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2: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드세요.
2: 진짜?
1: 네.
2: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왜, 어떻게 변비 탈출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2: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0: 꽃바구니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사과 마을이다! 잘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야! 어? 사나유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유소!
2: 아! 손 닿았어! 손 닿았어! 산소! 산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펄! 펄! 펄! 펄! 펄! 펄!
3: 나? 불렀어? 나가 마라!
1: 진정해 사나유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라니까! 아니 그 난 사과세포라고!
2: 진짜 사과세포네?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3: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2: 사과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1: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2: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모를 땐 사과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0: 있어.
1: 마지막으로 경비팀을 소개합니다.
2: 나와라 폴리페놀.
0: 사나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3: 난 비상사태만 나온다. 그럼 이만.
4: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2: 잠깐.
5: 왜?
2: 사과세포가 궁금한 게 있대.
6: 얘들아,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1: 그거야?
7: 당연히 아삭아삭 팀
1: 백팀 때문이지.
8: 아니 그냥 백팀이 아니라 백팀 용사라니까.
6: 그래 백팀 용사. 근데 넌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변비 탈출 하게 한다는 거야?
8: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6: 어떻게?
8: 이렇게.
9: 예님! 사과가 왔습니다!
3: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탕으로 들어가렴.
9: 네, 예님!
3: 자, 위산을 쏴주마. 쏴!
8: 위님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3: 아니, 너는 그대로네?
8: 위님, 백팀 용사는 단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3: 뭐냐? 위산을 쏴주마. 쏴!
8: 이야호! 나는 그냥 해킹 용사!
6: 자! 해킹 젤리 젤리!
3: 어? 어이, 이 단단하던 백팀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6: 위님의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사묘질이랍니다.
3: 오, 이 사과의 백팀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자, 어서 가거라. 대장 마을로!
6: 네! 백팀 젤리 젤리! 백팀 젤리 젤리!
10: 나 대장 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빚고야 말겠어!
1: 대장 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우와!
10: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6: 패킹 젤리 젤리! 패킹 젤리 젤리!
10: 세상에! 이렇게 큰 섬유질은 처음이야! 뺨보다!
11: 대장세포님! 대장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이, 대장 세포님.
10: 아파. 아우, 정신 차렸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6: 패킹 젤리 젤리.
11: 대장 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패킹이에요.
10: 뭐야? 나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11: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10: 사과 패킹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잘 달라붙잖아.
11: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10: 그치? 이제 사과 패킹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나 너무 신나.
11: 저도 신나요.
6: 패킹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9: 에라디아!
1: 대장 세포님, 그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9: 또동! 최고의 똥 완성이요!
1: 또동!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10: 시연!
1: 똥! 배출하십시오! 또동! 똥 나갑니다!
9: 이야!
8: 그냥 팩트니 아니라니까.
6: 아, 그 팩틴 형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8: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6: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8: 당연하지.
6: 오, 사과 패팅 최고 딱지다.
8: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6: 아이. 얼른 가야겠다. 백설공주님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8: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변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팀 용사.
6: 그러니까 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12: 팩틴의 몸집이 커지고
6: 팩틴이 위산에 닿으면
12: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6: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지면
12: 똥이 말랑말랑하니까
6: 똥 잘 둘 수 있다는 말씀.
13: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죄다 독사가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12: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0: 왜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확!
1: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0: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1: 그럼 사과부터 하세요.
0: 그럴까?
1: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 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하세요.
0: 백설 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줘.
1: 여기야.
0: 그래. 이 맛이야.

0: 전설의 가위빈 키위.
1: 안녕,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이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나와라 키위 비타민C!
0: 비타민C!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이번엔 트립토판 차례인가? 들어와!
2: 트립토판!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비장의 무기. 나와라. 황금 가위! 어우, 눈부셔. 충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호빵아,
0: 얼른 나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우와! 키위 맛있다. 새콤달콤해. 호떡아, 너도 키위 좀 먹어봐.
3: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0: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호떡이도 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3: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0: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호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3: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렇게 궁금해?
3: 응.
0: 우리 호떡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전설의 가위맨 딱지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3: 우와, 고마워 누나. 자, 그럼 전설의 가위맨을 찾아서 예압!
0: 오! 호떡아, 전설의 가위맨 잘 만나고 와.
1: 키위, 키위, 키위, 키위, 키위 왔습니다.
4: 키위야, 어서!
5: 느그리, 느그리, 느그리.

0: 누가 이 침원장을 불렀니? 어머나 새콤달콤 키위로구나. 반갑다 반가워.
1: 침원장님 저 또 왔어요.
0: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1: 그렇게 달려나와주시니
2: 저도 정말 행복해요.
3: 키위가 침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4: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5: 키위야 반갑다.
6: 여기가 어딨지?
5: 아이고 이번엔 대왕 키위가 왔.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6: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7: 호떡이?
0: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6: 전설의 가위맨을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8: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와.
6: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8: 뭐라고?
6: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9: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8: 내가 잘 안다니.
10: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세포들이 위험하다.
3: 어떻게?
1: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6: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0: 아니 호떡이 뭐야?
7: 뭐지?
3: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4: 나쁜 산소 괴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11: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4: 살려주세요!
8: 나쁜 산소 괴물 멈추지 못해?
11: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6: 무섭게 생겼다.
8: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키위다.
6: 키위,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11: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야?
8: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11: 싫은데 싫은데 괴롭힐 건데.
8: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C.
12: 키위님 부르셨습니까?
8: 비타민C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1: 아, 뭐야, 나한테 반했나?
0: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나 빨리 알려줘.
1: 하,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3: 비상, 비상. 호빵이의 행복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1: 허, 행복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0: 화가 난다, 화가 나! 호빵 누나가 화가 난다고?
1: 호빵이의 행복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0: 어? 가긴 어디에 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2: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1: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 토판!

0: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
1: 다행입니다. 세로토닌 요정님.
2: 잘했다, 트립토판.
3: 희희의 트립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0: 당연하지. 행복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3: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3: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4: 비상, 비상.
3: 어? 또 비상이야?
4: 아니, 자꾸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위님이 위험하다.
2: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3: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2: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3: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2: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3: 정말? 정말이니? 같이 가!
5: 위님! 얼른 소화시켜주세요!
6: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나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들 텐데.
5: 위산! 위산!
6: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받아라! 위산! 샤! 위산을 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잖아. 아유, 나 혼자선 정말 힘든데. 아, 이럴 땐 도와줘, 전설의 가위맨.
3: 키위 나와봐. 위님도 전설의 가위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6: 왔구나. 응?
3: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위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6: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전설의 가위맨. 하,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2: 네, 걱정 마세요, 위님.
3: 네? 키위지가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2: 아, 나와라. 황금 가위!
5: 아,
3: 그게 황금 가위라고?
2: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3: 어!
2: 이겼다.
3: 어, 졌다.

0: 부들부들부들.
1: 키위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2: 나 소화 다 됐어요.
3: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2: 아, 예 알겠습니다.
0: 어, 흐물흐물흐물 흐물흐물흐물.
1: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4: 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가위로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이겼다
1: 좋다.

0: 어? 키위가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원 안 됐어요.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2: 가위바위보.
4: 가위바위보. 이겼다. 졌다.
5: 뭐지?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돼 있다고.
2: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

0: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미술 작품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나요? 미술 작품은 옆에 미술 선생님이나 해설가분이 없으면 정확한 그림의 속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I와 함께 미술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강경옥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로 미술을 아주 쉽게 알려주는 선생님 강경옥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배우게 될까요?
1: 오늘은 명화를 보고 그거를 AI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명화 속에서 특징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또는 그림을 실제 그 명화처럼 바꿔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0: 와, 나만의 명화 만들기.
1: 그렇죠.
0: 그것까지.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1: 제가 일단 명화를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
0: 아하, 이 그림이군요.
1: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0: 일단 저는 고흐가 난시가 있었을까? 뭔가 안개가 끼어 있었을까? 그냥 빛들이 다 번져 보이니까 저 날씨가 좀 흐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실제 미술 수업에 공부를 할 때는 저 고흐의 특징을 우리가 실제 선생님하고 배워보는데 이거를 사실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한번 알려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 같은 걸 준비를 해주시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그림에 대해 알려줘라고 제가 한번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보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 즉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뭐 화가 및 제작 시기 이런 게 나오는데
0: 너무 어렵다.
1: 예, 맞습니다. 이제 어른용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좀 잘 써야 된다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학년 수준으로 알려줘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 이제 그림 속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붓으로 빙글빙글 돌려 그린 것 같죠. 굉장히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이 AI를 처음 썼을 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0: 아, 설명이?
1: 예.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300자 이내로 말해줘 라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특징을 지금 5학년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기에는 너무 학생들한테 어려울 수 있잖아요.
0: 그쵸.
1: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잼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잼스.
1: 네. 예. 이 잼스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 잼은 간단히 말하면 미리 프롬프트를 입력해 놓은 나만의 개인형 맞춤형 AI 챗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여기서 새 잼을 눌러서 저희가 하나의 잼을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AI 미술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
0: 네.
1: 요청사항 부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물론 이 상태 그대로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끝내도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마법의 연필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 훨씬 더 이 잼의 맞춤형으로 이 프롬프트를 아주 길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0: 와우.
1: 자, 처음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명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줘 라고 했는데 보시면 명화의 가치, 아름다움 또는 이제 세부적인 역사보다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특징과 기법을 중심으로 설명

0: 해달라는 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300자 이내로 작성해서 학생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저장 누르기 전에 혹시나 바꾸실 부분이 있거나 좀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테스트도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짚고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매번 내가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우리가 네. 또 여러 개의 작품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잼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쓰면 된다. 이게 네. 이제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0: 네. 채팅 시작을 눌러서 이번에 아까 봤던 이 별이 빛나는 밤을 한번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리 프롬프트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네. 더 쓸 게 없어요.
1: 그냥 보내기만 해도 되나요?
0: 네, 그냥 보내기만 해도 됩니다.
2: 대박.
0: 자, 그러면 이렇게 반고우라는 작가가 만든 멋진 밤하늘을 함께 감상해볼 거야 라고 하고 꿈 같은 색감이 매력적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1: 야,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저 때도 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써봤을 것 같은데.
0: 여기 보시면 특징을 세 가지로 알려줬어요. 뱅글뱅글 춤을 추고 있다.
1: 네.
0: 또는 커다란 에너지. 그리고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요. 이 잼 하나로 여러 가지 명화를 계속 넣어보면서 새로운 걸 배워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씨름이라는 작품 아시죠?
1: 네.
0: 네, 요거를 한번 띄워놓고 이번에는 제가 태블릿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태블릿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마이크 옆에 세 개의 줄이 보이실 텐데요. 요거를 딱 눌러보면 이제 제미나이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맨 왼쪽에는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얘에게 눈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제가 앞에 있는 네, 요 그림을 한번 보고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그림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5학년 수준으로 300자 이내로 간단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 특징을 알려줘.
3: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씨름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씨름을 구경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죠. 씨름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구경꾼들의 다양한 표정, 그리고 주변 풍경을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이랍니다.
1: 이런 이야, 빠르다.
0: 예. 그리고
1: 아니, AI가 참 너무 좋아졌네요.
0: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나 또는 태블릿을 들고 그 어디든지 가서 그림만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해설이나 특징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흐의 특징과 네. 김홍도 작가의 특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미리 그 시원한 물컵 한 잔을 여름철 창가 앞에 놓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1: 네.
0: 이미지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1: 네.
0: 여기에다가 방금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그림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고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죠?
1: 네.
0: 내가 첨부한 사진을 이렇게 변경해줘 라고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만 표현해도 오와! 약간 밝은 고흐.
0: 맞습니다.
1: 희망찬 고흐 느낌입니다.
0: 네. 아까는 약간 좀 어두웠다면 네. 이번에는 되게 여름철의 그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의 그림이 완성된 걸 볼 수 있네요.
1: 너무 재밌는데? 네. 이건 정말 진짜 고흐풍이 좀 느껴지는. 고흐 스타일로 그려줘, 김홍도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되는 거죠.
0: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고흐의 특징을 이제
1: 까먹게 되니까.
0: 그렇죠. 그냥 고흐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 진짜 고흐처럼 나올 거예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1: 오늘 우리가 AI와 함께 미술작품을 한번 배워보고 또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AI를 마치 자판기처럼 쓰기보다는 정말 짝꿍 또는 선생님 또는 도우미 느낌으로 함께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을 쓰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여러분들 미술 시간 좋아하시나요? 저는 미술 시간 정말 좋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림은 아직도 정말 못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AI와 함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강경욱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AI로 그림을 잘 그리게 만드는 선생님 강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실제 그리기 시간이 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성범쌤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옆에 AI가 코칭을 해줄 겁니다.
0: 와우! 오늘 시간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은 딱 진짜 준비물이 스케치북, 그리고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 그리고 요 AI.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0: 네.
1: 자, 이제 하나 그려볼까요?
0: 뭘 좀 그려볼까요?
1: 고양이 캐릭터를 한번, 뭐 얼굴만이라도 한번 간단히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0: 아, 고양이?
1: 네. 집에서 고양이 혹시 키우시나요?
0: 저는 강아지를
1: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구나. 그럼 강아지로, 강아지로. 와, 붓터치가 과감하십니다.
0: 오, 됐는데요?
1: 네, 너무 좋은데요?
0: 귀여운데?
1: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AI 선생님을 한번 불러보죠. 제미나의 라이브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성범 씨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어떤 그림인 것 같아?
2: 뾰족한 귀와 얼굴 모양이 여우를 닮은 것 같아요. 혹시 여우를 그리신 건가요?
0: 너 예리하다. 우리 집 강아지가 여우를 닮았어.
1: 아, 진짜요?
0: 웰시 코기를 그린 거야.
2: 웰시 코기였군요. 귀가 쫑긋하고 얼굴이 뾰족한 모습이 마치 여우를 닮아서 깜빡 속았네요. 정말 귀여워요.
1: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웰시 코기를 좀 더 웰시 코기답게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특징은 다리가 짧다는 특징이 있죠.
1: 아하. 지금 보는 이 사진에서 웰시 코기의 다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2: 웰시 코기는 다리가 짧고 몸통이 통통한 편이니까 얼굴 아래에 작고 튼튼한 다리를 짧게 그려주면 귀여운 코기 모습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0: 얼굴 밑에 짧은 다리?
1: 네, 얼굴 밑에 짧은 다리.
2: 네,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볼게요.
1: 지금 성범 선생님께서 다리를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
2: 웰시 코기의 매력 포인트인 짧고 몽당한 다리를 그리고 계시네요. 귀여운 코기의 모습이 점점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0: 오, 약간 코기 같아졌는데요? 진짜로 코치를 받으니까?
1: 너무 잘 그리셨는데요?
0: 어때요? 좀 재능 있나요?
1: 어때? 요거 그림 보고. 너 이분 재능 있는 것 같아?
2: 네, 정말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코기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려서 귀엽게 잘 그리셨네요.
1: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색칠을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0: 네.
1: 그리고 그거를 이제 캐릭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간단하게 색칠을 해주면 혹시 옆에다가 그 이름도 쓸 수 있을까요?
0: 네. 좋아요.
1: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바탕으로 이제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카메라 기능을 켜서요.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핑을 하지 않고 네.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0: 보이스로.
1: 네, 보이스로 한번 채팅을 해 볼게요. 이 강아지 그림으로 예쁜 캐릭터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 줘. 라고 하고 보내면 바로 이미지 생성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이거 어떻게 원작 훼손이 너무 심한데요?
1: 만약에 만든 어떤 그림이 화풍과 너무 달라진다면
0: 네.
1: 여기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죠. 내가 그린 그림을 너무 수정하지 말고 예쁜이란 말도 좀 빼보겠습니다. AI한테 예쁨이란 말을 줘버리면 너무 많은 걸 바꿔버리더라고요. 네. 완벽한데요?
0: 뭔가 상당히 매력 있어요.
1: 그니까요.
0: 묘하네.
1: 네.
0: 수정사 하나 넣어도
1: 돼. 예,
0: 수정사. 군데군데 흰 털을 좀 넣어줘.
1: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딱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요.
0: 네.
1: 네, 여기 스케치 부분을 클릭하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0: 저렇게 대충 해도 된다고요?
1: 대충 해도 됩니다.
0: 네.
1: 내가 회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흰색 털로 바꿔줘 라고 한번 제가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떠십니까?
0: 아, 조금 더 호랑이 같아 보이고 좋아요. 아, 조금 더 강인해 보여요.
1: 어, 괜찮은데요? 어, 지금 그림 그립니다. 네. 그러면 이 여울 친구를 스티커로 한번 예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여울 강아지 스티커를 제작해줘 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0: 네.
1: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티커의 내용이 있으면 좀 더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알려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어? 우와, 어, 귀엽잖아.
1: 어떠신가요?
0: 퀄리티 와우.
1: 괜찮죠.
0: 엄청난데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선생님.
1: 아, 그래요. 네. 이따가 그러면 인쇄해서 네. 네,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알겠습니다.
1: 그러면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여울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4컷 만화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
0: 좋습니다.
1: 여울이와 함께했던 그 어떤 에피소드 하나 좋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0: 아, 또 즉석에서 떠오른 에피소드인데. 그 강아지들은 닭뼈를 먹으면 안 됩니다.
1: 아~
0: 닭뼈는 깨지면 이제 날카롭게 깨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다음날 이제 치킨뼈가 다 사라진 거예요.
1: 아,
0: 이거 어디 갔나 봤더니 우리 이제 여울이가 많이 먹고 남은 뼈는 저희 누나의 그 어그부츠에 저장을 해놨던
1: 저장까지 굉장히 영리한 친구.
0: 영리한 친구.
1: 와. 그러면 여울이가 원래 닭뼈를 저장해 나가는 어그부츠로 네. 네. 그런 사컷 만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 나오는데 어그부츠 속에 쏙 저장 완료. 내일 아침에 꺼내 먹어야지. 아, 너무 이쁘다. 네. 아, 밥가락이 딱딱한 거 이거 뭐지? 하는 식으로 네, 간단한 사컷 만화가 나왔습니다.
0: 좋은데요?
1: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포스터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사실 아니면 이제 이 여울이란 친구를 하나의 나의 브랜드화 시켜서 간단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0: 아, 그러면은 보니까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1: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메신저에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 아주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0: 와우.
1: 여울이의 희노애락이라는 이름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번 제가 이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 귀엽다. 어,
1: 귀엽다.
0: 나 아무것도 몰라.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 쉿 하는 것도 그 친구가 열받게 하면 쉿 이거 보내면 되겠다. 아, 너무 괜찮은데요?
1: 네.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실제로도 써보고 수 있겠죠.
0: 네. 네. 어쩌면 그러다가 뭐 넥스트 미키마우스 이런 멋진 캐릭터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0: 우리 아이들의 많은 창작을 응원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0: 오지의 진정한 용기.
1: 이런.
0: 오지, 괜찮아?

0: 이건 블레이즈 볼트?
1: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루시오.
0: 좋아, 해보자고. 루디, 위를 봐. 이제 끝난 거겠지?
1: 루시오! 서둘러! 어서 퀀텀 에너지를 흡수하자!
0: 퀀텀 에너지 흡수!

0: 루시오. 정말 오랜만이군, 루시오.
1: 제모스!

0: 계획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니 기대해도 좋아.
1: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루시오? 괜찮아?
2: 그럼. 근데 왜 이러지? 이상하게 졸리는...
1: 루시오? 루시오 정신 차려! 루시오!
3: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어. 그런데도 의식을 못 찾고 있구나.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 아직 감당할 힘이 부족하거든.
1: 더 빨리 도왔어야 했는데.
3: 오즈? 그건 그렇고 엄마가 다이노스터가 되는 걸 반대하신다던데 허락은 받은 거니?
4: 당연하죠. 아마도요.
5: 다이노스터라고? 절대 안 돼! 그 워치는 중고거래로 넘기라니까.
6: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오즈랑 같이 이 도시를 지킬 거라고요.
5: 네가 도시를 지키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자꾸 어리면서. 그리고 오즈, 엄마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세탁기 돌려놓으라고 말했지?
4: 그랬죠.
5: 이런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체 어떻게 도시를 지키겠다는 거야?
6: 오즈, 너희 엄마 너무하셔. 자꾸 안 된다고 하시고.
1: 엄만 왜 내가 하려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 잠깐만! 너 다이노스터 스티븐 맞지?
7: 에? 그런데?
1: 고대 파충류인 메야사우루스를 퀀텀 다이노로 두고 있는 다이노스터잖아. 만나서 정말 영광이야.
7: 예의 바른 신입이네? 누구랑은 아주 다르게 말이지. 이것도 다 인연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1: 정말이야? 그럼 부탁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
7: 그러니까 다이노스터가 되기 위해 엄마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지?
1: 맞아. 엄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가게 일이나 도우래. 다이노스터가 되는 게 못마땅하신가 봐.
7: 가게 일을 도우라고?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퀀텀 다이노 파워!
1: 잠깐만!
7: 다이노 슛 변신! 메야 메야 탕 스트라이크!
1: 안돼, 제발 그러지 마.
5: 갑자기 나타나서는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7: 감사 인사는 됐어요.
1: 안돼.
7: 실수가 좀 있었네요. 괜찮으세요?
5: 지금 네 눈엔 내가 괜찮아 보이니?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아!
1: 응? 엄마! 진정하세요. 친구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7: 정확히는 친구가 아니라 오즈가 존경하는 다이노스터 선배죠.
5: 또 다이노스터 얘기야? 넌 다이노스터로 활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텐데.
1: 엄마!
8: 여기 도망쳐!
5: 오늘 장사는 다 틀린 것 같네.
7: 어머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 스티븐이 공룡을 단번에 쓰러뜨리면 되니까요.
5: 뭐?
9: 야호! 됐네요! 다이노스터 이겨라!
7: 우후! 메야메야 텅 스트라이크! 으아! 으아!
5: 절대로 용서 못해!
1: 엄마,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5: 이 못된 녀석!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덩치 좀 크다고 누가 겁먹고 도망칠 줄 알아? 안 돼, 가게를 지켜야 해!
1: 지금 가게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5: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가게 차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림도 없어. 썩 물러가.
1: 엄마 자극하지 마세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쉐트 변신. 스테고 쉐트 럭.
5: 보즈, 엄마가 다이노스터는 안 된다고 했잖아.
1: 하지만 지금 엄마랑 가게를 지킬 사람은 저뿐이잖아요. 난 할 수 있어. 자, 덤벼. 이걸로 끝내주지! 스테고 쉴드! 스트라이크!
5: 오즈!

0: 그만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가게는 됐어! 어서 도망치자!
1: 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낼게요! 좋았어!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

0: 해냈구나.
1: 됐어!
0: 오즈.
2: 엄마. 엄마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0: 아니야, 오즈. 잘했어. 너 제법 멋있더라. 다이너스터로 활동해도 좋아.
1: 정말이에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최선을 다할게요.
0: 대신 약속하렴. 항상 조심해야 해. 그리고 숙제 꼭 하고, 나가기 전에 세탁기도 돌리고, 여동생도 잘 돌보고.
1: 네, 그럼요, 엄마. 제가 전부 다 할게요.
3: 대체 왜 난 선택받지 못하는 거야?
4: 에단.
3: 누구야?
4: 나는 여러 퀀텀 차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네 형, 에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지. 에릭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 네가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거다.
3: 형! 하지만 어떻게? 난 퀀텀 다이노한테 선택받은 적도 없는데.
4: 퀀텀 다이노의 선택 따윈 기다릴 필요 없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5: 에단의 위험한 계약.
3: 대체 왜 난 선택받지 못하는 거야?
4: 에단.
3: 누구야?
4: 나는 여러 퀀텀 차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네 형, 에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지.
3: 뭐? 우리 형을 안다고? 형! 에릭 형! 내 말 들려? 형!
4: 네 목소린 들을 수 없다. 에릭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 네가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거지.
3: 하지만 어떻게? 난 퀀텀 다이노한테 선택받은 적도 없는데.
4: 퀀텀 다이노의 선택 따윈 기다릴 필요 없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0: 루시오. 소장님, 루시오는 언제 깨어날까요?
1: 다친 데는 없으니 곧 씩씩하게 깨어날 거야. 루시오를 믿고 기다려보자꾸나. 시간이 늦었어. 집에 가보렴.
0: 네, 소장님. 루시오, 이제 그만 일어나. 루시오!
2: 여기가 어디지? 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저건 설마 전설의 다이너스터? 잠깐! 멈춰! 멈추라니까! 에덴? 루시오.
0: 아! 깜짝 놀랐잖아! 루시오! 걱정 많이 했어.
2: 로디, 고마워. 여긴 어디야?
0: 전혀 기억 안 나? 카르노타우루스랑 싸웠잖아.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서 오즈가 널 여기로 데려왔어.
2: 맞아. 그랬었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0: 루시오, 어디 가려고? 루시오, 천천히 가.
2: 이상한 꿈을 꿨어. 에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에덴! 에덴! 안에 있어?
0: 그냥 외출한 걸 거야. 일단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자.
2: 에덴! 괜찮은 거야?
0: 대체 왜 이러는 건데?
2: 로디, 이거 놔!
3: 누구? 루시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2: 에덴! 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3: 어? 왜 이러는 거야, 루시오? 진정해. 아무 일 없다고.
2: 실은 내가 이상한 꿈을 꿨거든. 아무 일 없다니 다행이다.
3: 그럼 난 이만 들어가 볼게. 너도 집에 가야지?
2: 그래, 가야지. 학교에서 보자, 에단.
3: 나 원참.
4: 다이너 슈트 변신!
2: 에덴?
0: 왜 그래, 루시오?
2: 느껴져.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에덴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0: 뭐?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루시오!
2: 왜 하필 지금이야? 그만둬!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0: 저피! 아!
1: 루시오, 공룡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자.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
0: 알았어. 어때, 야구르지?

0: 이쪽이 지롱. 그래, 이쪽이야. 따라잡아봐. 어디 한번 잡아봐. 와, 찾았다. 저기가 좋겠어. 너무 느리잖아. 이래, 더 빨리. 내 저킷. 못 잡겠지롱. 완전 느린 볼에요.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인정. 이건 좀 아프네. 아야. 자, 잠깐. 안 돼. 하지 마.
1: 루시오, 한 번만 더 공격당하면 슈트가 강제로 해제될 거야.
0: 꼼짝도 안 해. 그 힘이 너무 강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새로운 다이노스토?

0: 섀도우 스피어. 이제 끝내주마. 섀도우 볼트 스피어.
1: 그만해. 아파서 힘들어하잖아.
0: 시끄러워. 지금 날 막으려고 한 거야?
1: 그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0: 반응이 이상하고 너희가 늘 해오던 일 아닌가?
1: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공룡이 불쌍하지도 않아?
0: 감히 날 방해할 생각이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1: 해보자고.
0: 섀도우 스피어.
1: 랩터 스파이크.
0: 다른 것 빼곤 별거.
1: 랩터 다이브.
0: 소용없어. 섀도우 쇼크. 겨우 그 정도 실력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니 놀랍군. 이제 끝내주지.
2: 루시오, 정신 차려. 어서 피해야 해.
3: 멈춰. 규칙 제8조. 배틀이 끝난 후에는 상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근데 넌 누구야?
4: 이대로 계속 싸우면 슈트가 망가질지도 모른다.
0: 운 좋은 줄 알아.
3: 거기서! 어? 사라졌잖아.
5: 데비.
3: 루시오! 너 괜찮아?
5: 아, 네가 제때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그보다 방금 그 검은 다이노스터는 누구였어?
5: 나도 모르겠어. 오늘 처음 보는 녀석인데 왠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예감이 너무 안 좋아.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브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

0: 말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이제 나타날 거야.
1: 절대로 불을 끄지 마시오.
2: 이거 안 나? 엄마한테 다 이른다.
3: 일러라, 일러라.
4: 그만 놔줘요.
5: 너 뭐야?
4: 나? 지우 짝꿍.
3: 싫은데, 싫은데.
5: 깜짝이야. 간다, 너 집에서 보자.
2: 선아야, 고마워. 너 발차기 멋있다.
4: 별것도 아닌 걸 뭘.
2: 우리 오빠는 키도 큰데 안 무서웠어?
4: 응,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선아야, 그만 자야지. 어?
6: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분명히 불을
4: 김선아,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했지?
6: 네, 알았어요. 무서워. 도대체 왜 불만 끄면 방 무서워지는 거야? 나는 왜 무서울까?
7: 이 중에서 귀신 본 사람.
8: 나.
9: 둘이서 한번 차례차례 경험칙을 말해봐.
8: 내가 언제 숙소에서 놀다가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무슨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데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막 이렇게 방안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
9: 나도 귀신 겪어봤어. 왜냐면 내가 관광지를 갔어. 좀 어두웠는데 좀 멋졌어, 아내가. 그래서 아빠가 사진을 찍어달라 했어, 멋지니까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찍어줬는데 근데 딱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아빠 뒤에

0: 머리가 한 발 여기까지 내 발목까지 내려오는 귀신이 있었어. 사진 찍을 때 아무도 없었어 거기.
1: 나는... 근데 먼저 말해.
2: 나는 왜 내가 어디 갔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게 무섭지? 아 무서워.
3: 나도 혼자서 잘 때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나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거의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그 귀신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하기 때문이지.
1: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무엇일까 하고 추측하는 궁금증이 기본적으로 생겨. 아까 내가 무서웠던 그 상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악몽이라든지 뭐 불 끄면 무섭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0: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해.
4: 그래. 이 일이 벌어지면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무서움을 만드는 것 같아.
2: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0: 소름.
5: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
1: 무서움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5: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움은 우리가 만들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직접 생각하거나 봤던 것이잖아.
0: 나는 세계 3차 대전이 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럼 무섭잖아. 전쟁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평소에는 안 무섭다가 꼭 자기 전에 누우면은 그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3: 딱 지금 날 거란 그 느낌이지.
0: 약간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1: 9시 반쯤에? 그때쯤에 내가 눕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자는 중에 문석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한국에 핵이 떨어지거나 그럼 어쩌지?
3: 과학적네?
4: 화장실에서 우리가 뭐 씻기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세수하면 세면대 앞에 이렇게 거울이 큼지막하게 하나 있잖아. 뭔가 내가 이렇게 숙이면 뭔가 거울에서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그냥 좀 하찮긴 한데 그냥 좀 그런 게 무서운 거지.
0: 그치.
4: 내가 못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난 좀 무서운 게 있어.
3: 아니, 너무 소름 돋는다.
1: 그럴 때 내 팁 하나 알려줄까? 상가 고인을 영국을 빕니다 하는 거야.
2: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엄청 큰 수를 볼 때 0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무섭거든?
5: 흥공포증.
3: 아, 나도 그런 거 보면 너무 징그러워.
5: 나는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은 뭔가 무서울 것 같은 거야.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막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
3: 나는 예전에 자동문 공포증이 있었어.
2: 뭐라고?
3: 자동문 공포증.
2: 일까봐. 자동문 공포증.
3: 일까봐. 근데 나 이제 없어. 없어졌어. 조금 나아졌어.
4: 내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 뭐 책이 있고 신문이 있고 뭐 영상이 있잖아. 근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아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상력? 일종의 상상력이 좀 추가된 거지.
1: 독사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내가 조종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무섭다고 느껴져.
3: 그러게 고민된다.
4: 뭘까?
0: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 달라서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는 예전에 말한테 뒷발차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난 말을 무서워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오빠는 말이 안 무서운 거지. 왜냐면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1: 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우리에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경험이 없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일단 꺼림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험

0: 나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태민이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또 극복해낸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그 극복해 나간 사람이 그 두려움 덕분에 성장해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위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두려움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1: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 이거
1: 뜻인가?
2: 우와 이거.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처음에 정전인가 싶었고 좀 깜짝 놀랐어.
1: 나는 살짝 신비로웠어.
4: 무섭진 않았어?
1: 무섭진 않았는데.
5: 귀여웠어요.
6: 사모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7: 아 맞아, 나도 알아.
0: 이미 우리가 유형이라는 게 없는 걸 알잖아. 그래서 알아갖고 안 무서운 게 아닐까?
1: 잠시만. 근데 나 왜 이 상황에서 증권이 어떻겠지?
8: 저도 왜 조금씩 먹어?
0: 나 먼저 말해도 될까? 사람이라 생각해,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
1: 저는 엄마예요. 엄마보다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9: 엄마의 잔소리.
10: 하는 엄마의 잔소리.
9: 나를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라고는 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어. 근데 너무 과해.
1: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나타나.

0: 입체주의 스타일을 활용해서 인물의 굳은 심지와 인생에 대한 열정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내가 설명한 대로 그려줘. 자, 거의 다 됐어. 그렇지. 좋아.
1: 누가 그린 그림? 세계 각지 그림들이 모여있는 담화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도슨트 제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믿는가라는 주제로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 또벤츠가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짙은 눈썹이 유행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2: 눈썹에서 쓸쓸함과 강인함이 모두 느껴져.
3: 인간이 만든 예술은 세월이 지나도 감동을 주네요.
1: 자, 여러분, 모두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십시오.
2: 못 보던 작품인데?
4: 신인 작가 작품인가?
1: 지금껏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미국 미술 전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4: 역시 색채가 예사롭지 않더라.
3: 최초 공개 작품이라니, 이건 찍어야 돼.
5: 저,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인가요?
4: 그러게, 대체 작가가 누굽니까?
1: 이 그림은 인간이 AI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4: 아니, 뭐라고? 아니, 그건 제대로 된 예술이 아니지.
5: 그림과 그림인데 뭐가 다른 걸까?
6: 내가 생각했을 땐 예술이라는 일단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저렇게 만들었다 해도 예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7: 내 생각에는 지금 점점 AI가 발달하고 사람의 일을 AI가 점점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AI에게 예술이라는 것까지 넘겨버리고 AI가 그린 그림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8: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그걸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7: 근데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9: 근데 AI가 그린 줄 몰랐으면은 영상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건데 AI라는 걸 듣고 이제 반응이 식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작품의 정보를 알기 전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게 예술인 것 같아.
6: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의도는 일단 인간에게 있다고 보거든. AI는 그걸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내가 지시대로 내려놨으니까 얘가 이런 정확한 결과물을 낳는 거니까 이 의도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10: AI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8: 근데 그게 그 도구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도구라면?
10: 그러면 애초에 사람이 명령하는 것도 이상하는 거죠.
7: 근데 AI가 예술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입한 감정과 영혼으로 만든 그림이니까 결국에 그게 정말로 AI가 생각을 하고 감정이 느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8: 너네는 그러면은 그 AI가 그린 그림하고 그 화가가 고뇌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하고 같은 그냥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11: 둘 다 다른 그림이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대신에 가치가 조금 AI가 만든 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인간이 이걸 그리고 싶은 의도만 있는데 내가 이 그림 실력이 없어 손이 안 따라줘. 그러면 똑같은 의도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림 실력까지 갖춘 작가와 그림 실력을 못 갖추고 의도만 있는 작가의 차이에서 가치는 조금 AI가 만든 게 좀 더 떨어질 것 같긴 해.
6: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의 실력에는 사실 생각과 고뇌만 들어간다 보는 게 예를 들어 공허한

0: 사람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빈 백지에 캔버스만 딱 내도 이거는 저는 공허함을 표현한 겁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공허함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너무 놀라워. 너무 대단해요.
1: 저의 바로 공허함이에요.
0: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손 테크닉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나는 고뇌가 한 9할 이상은 다 차지한다고 봐. 협업자라는 거는 그 사람과 같이 만드는 사람을 뜻하잖아. 근데 AI는 단순히 그냥 그 그림을 그려주는 손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협업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2: 아니지. 우리가 붓하고 얘기를 해? 뭐 붓한테 붓아 이거 나 이렇게 그릴 건데 네가 이거 좀 그려주라 이렇게 해서 붓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움직이면서 윙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근데 AI는 AI야 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까? 해서 AI가 네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 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업자라고 볼 수 있지. 협업자가 단순히 인간이어야 되는 거, 생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0: 근데 나는 애초에 AI를 협업자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AI랑 같이 엄청나게 위대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거는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네. 역시 AI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정작 그 아이디어를 낸 인간의 위상은 점점 낮아질 거야. 파묻혀질 거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만든 거는 AI니까.
2: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명령을 내렸기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온 거지 해서 오히려 그거를 명령을 내린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AI를 좋게 평가한다고 사람의 계급이 AI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야.
0: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볼게. 아까도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AI가 그린 그림 있잖아. 그거 너 인간이 누가 만드는지 알아?
2: AI.
0: 그러니까 너도 AI라고 답하잖아.
2: 응, AI가
0: 그러니까 정작 그 입력한 사람을 모르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저걸 AI가 만든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사람의 위상을 실수로 낮춰버리고 AI가 그렸다고 생각하고 AI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야.
2: 근데 AI보다 인간이 더 낮은 건 아니야. 왜냐면은 AI는 아직 창의력이 없어. 인간은 항상 창의력이라는 그런 새로운 순수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AI는 그거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상상한 거를 그냥 흡수를 해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데이터로 하는 거야.
3: 는 단지 도구일 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4: 근데 만약에 협업자라고 치면 협업자는 말 그대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반반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2: 난 진짜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해.
4: 근데 그러면 그 그림으로 인해 들어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야 해?
2: 그 그림으로 이익이 왜 들어와? 저작권이 없는데? 저작권이 있는 데가 없으면은 그 저작권이 있는 데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AI가 만든 그림은 그 인간이 그린 게 아니야. 그렇다고 AI가 온전히 다 그린 것도 아니야. AI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있던 데이터들을 내려받아서 그걸 합치고 이건 좀 분해하고 이건 빼고 해갖고 만든 게 AI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걸 저작권을 부여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
0: 그럼 만약에 그 AI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그 AI가 그 그림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이익을 벌였다면? 네가 그 AI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작가라면?
4: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2: AI가 표절만 하지 않는다면은 AI도 나중에 그림 실력이 없는 사람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인간과 예술에
4: 사람한테 이제 위기가 될까봐 조금 그게 두려울 뿐이지 그냥 그 AI 생으로 이제 예술로만 딱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예술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예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5: 나도 AI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 이용이 된 적이 많지만 이런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또 좋은 점도 수두룩하게 많잖아.
3: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6: 누구세요?
7: 안녕?
6: 안녕하세요?
7: 굳이 표정을 그렇게 심오하게.
8: 니들이 예술을 알아?
1: 예.
8: 네, 알아요.
9: 알긴 알아요.
10: 아니, 아, 저렇게 대답하다 말 답을 들으셔야죠.
11: 아니, 어디가?
12: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거야. 진짜로 나 대신에 울어주는 거지. 약간 걱정인형 같이 실제로 우는 사진을 AI가 그려줬으니까 나는 이제 웃을 일만 남은 거지.
2: 아하. 아하. 야, 근데 너는 나폴레옹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진 알지 말타고 이러고 있는 사진. 나는 그 나폴레옹 대신 내가 이렇게 칼질고 있는 거 그려달라고 할 거야.
13: 준서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할 거예요.
14: 아, 슬프다.
15: 슬프다. 진짜 그림 저게 뭐야?

역시 랜디온의 힘 때문에 폭포가 얼어붙은 걸 거야. 마침 토론토에 반응이 있어. 그건 또 뭔 퍼즐에? 뭐 오랜만에 너희 가족들이 전부 모인 걸 보니까 든든하네. 좋아, 그럼 바로 출발하자고!

0: 어리석은 인간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내 이름은 보비 더 디스트로이어. 이놈들을 이곳에서 말살해주마.
1: 이번 게임은 하키 게임. 버비가 타고 있는 저 로봇 좀 강해 보이지만 상대는 혼자니까 우리가 유리할 거야.
0: 과연 그럴까? 나와라 로봇 군단.

몸싸움 자체는 어느 정도 용인데. 하지만 5분간 퇴장당하지. 이렇게 엄마가 퇴장당하지.

0: 하키는 골프가 아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가? 공도 사라졌고 어차피 니놈들이 이기더라도 캡처는 불가. 포기해라 인간들.
1: 공이라면 여기 있어. 다들 기다렸지? 트램이 등장.
0: 한 명이 더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1: 과연 그럴까? 부탁해 천리 삼세. 소매가 나를 공으로 쓰는 거야.
0: 헛소리하지 마라.
1: 뭐래? 너 때문에 난 지금까지 하키공 취급이 없었어.

0: 간다!
1: 이럴 리가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 다들 내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가 돌아오려고 얼마나 엄청난 모험을 했는지 알아? 글쎄, 내가 까마귀한테 물려가서 눈 속에 파묻혔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구조 신호를 딱 보냈더니 마침 우연히 개들이 지나가더라고. 그게 나와 찰리 3세의 만남이었지. 찰리 3세는 내가 지은 이름인데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내가 있는 힘껏 나는 개들한테 침범먹이 되면서도 오직 가족들을 구해야겠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아직도 몸이 얼얼하군요. 30몇 년 춤을 췄는데 곧새 무릎이 굳었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 춘 마지막 춤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봉이, 조선의 늙은 기생입니다. 방금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오는 길이에요. 헐?

0: 나라님이 오셨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상이 내 앞에 행차하셨어요.
1: 아직도 이 엄통이 벌렁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다니요. 처음 부름 받잡았을 땐 내 옆에 종가는 울기까지 했지요. 기생신분에 그것도 이 늙은이가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내 오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우리 두 사람 나가 좌우로 갈라섭니다. 박의 소리에 맞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지런히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대무.

다리까지 후들거렸지만 어느 안전인데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사실 이 춤 세상에 잊힌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곡파무. 나와 종가만이 그 춤을 알아 오늘 주상께 선배였지요. 춤은 단순히 그 사위를 기억한다 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닌지라. 춤은 몸이 기억하는 질서입니다. 나 어릴 적 그렇다 배웠어요. 지금에야 그 낯짝이 다르지만 고을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어여쁘다 불렸습니다. 어미처럼 관습도감에 들어갔을 때 그 눈, 코, 입까지 물려주어 다행이다 싶었지요. 기생의 기본 일은 여학입니다.

0: 그래서 3년에 한 번 각 고을에서 뽑힌 어린 계집들이 매일 가야금, 아쟁, 장고, 해금을 익히고 매일 가곡을 배웁니다. 능하지 못한 자는 호된 야단을 맞겠죠. 그렇게 16세에 이르러서야 일부가 입덕합니다. 기생이 되면 연회에 오르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때에 춤, 노래, 연주를 맡게 됩니다. 종종 관기로서 일도 했지만 변방 기녀처럼 수청을 드는 건 본의 아니에요. 하지만 꽃을 좋아하던 우리는 꽃이 되진 못했어요. 동료들은 높으신 분들께 가벼이 다뤄졌고 아내 없는 수졸에게 몸만 바쳐질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기생의 인생 헤아리니 28 이후 3년 내외라.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바람 앞 등불처럼 세상사 참으로 덧없게 그새 늙음을 맞이하니 누군가는 그 인생 참 덧없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늙은 기생이라고 어찌 허투루 펼치겠습니까? 곡파물을 기억하는 이 우리 둘뿐인 것을요. 뒤로 물러나는 무태와 앞으로 나아가는 무진. 두 발 뒤로 가야 한다면 다시 하나씩 내딛으면 되는 겁니다.
1: 두 기생이 아곡을 기억했으므로 특별히 상을 내린다.
0: 음악이 끝나자 나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황공할 때가 또 있을까요? 화사품은 비단과 쌀이에요. 자주 우리 아이들 교육하러 갈 적에 가지고 갈랍니다. 늙음악에 웬 호사인가 싶지만 사실 무엇보다 기쁜 건 이 노기의 춤을 기억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요? 그것으로 전부 되었습니다. 꽃처럼 존귀하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꽃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너 대박 치키!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교실하고 내미하고 이교실하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0: 육하원 측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원 점심 치킨이! 가자!

0: 와, 이게 토래.
1: 짱 귀여워.
2: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물관 관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퇴근이다! 퇴근!
4: 어우, 뻐근해.
0: 나?
4: 어디가?
3: 오늘 새 친구 오는 날이잖아.
4: 같이 가!
3: 아. 새로운 친구 봤어? 어떤 친구야? 어디서 왔대?
5: 조선에서 온 것 같은데 아직 안 깨어나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
3: 조선? 누굴까? 어떤 친구일까? 빨리 가보자.
4: 같이 좀 가.
3: 안녕. 난 신라에서 온 토우야. 넌 누구야?
4: 아직 안 깨어났다니까.
3: 일어나봐.
4: 아이, 깨어나기 전에 만지면 안 돼.
3: 이 친구는 뭘까? 절구통인가? 하룻불인가?
4: 시계 같은데? 시간을 열두 동물 그림으로 표현한 시계.
3: 그럼 이게 바늘? 근데 왜 숫자를 안 쓰고 그림을 그렸어?
4: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랬겠지.
3: 친구야, 일어나봐.
4: 만지지 말라니까.
3: 어? 엉덩이야, 여기가 어디야?
4: 쉬, 조용히 해봐. 저기 아래 기와담장 밑 좀 봐.
3: 어라? 꼬마가 하나 있네? 누구지?

중령아! 중령아! 중령아, 더 올려보아라.

0: 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게 힘을 꽉 주란 말이다.
1: 형님, 저는 이제 버틸 힘이 없사옵니다.
0: 조금만 더 올리라니까. 궁궐 밖의 백성들은 어찌 사는지도 봐야겠다.
2: 지금 무얼 하는 겝니까? 큰형님이 훌륭한 왕이 되도록 도와야 할 네가 담장을 넘도록 돕다니 어찌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느냐?
1: 잘못했습니다, 어마마마.
2: 세자, 세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0: 잘못했습니다.
2: 또다시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할 테냐?
1: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어마마마.
3: 위험합니다. 제발 조심히 내려오시옵소서. 세자 저하!
0: 조용히들 하거라. 내 오늘은 기필코 적광을 잡아서 내 방에 둘 터이니.
4: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0: 아바마마. 그것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충령이가 기운이 너무 없어 보여. 제가 저 꽁이라도 잡아 기력을 보태주려고.
1: 아바마마, 형님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제가 철이 없어 꽁이 보고 싶다고 떼를 썼으니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4: 끼니도 거르고 밤낮으로 책만 파고드니 몸이 버텨낼 리가 있느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오늘부터 충령대군에게 독서 금지령을 내리니 방에 모든 책을 치우거라.
1: 잘못했습니다, 아바마마.

0: 대군주와 어찌 그러고 계십니까? 어서 숨빛이 없어서 밖에 감시가 아주 심합니다.
1: 이 한 것마저 빼앗아가면 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0: 부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셔야 하옵니다.
2: 뭐라? 중령이 사라졌다고? 여기 있거라.

0: 아빠마마!
1: 그것이 무슨 책이냐?
0: 구서수간이라는 편지 그리옵니다.
1: 그런 편지 글이 뭐가 좋다고 아픔을 일끄고 읽는 게냐?
0: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 볼 때마다 좋은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1: 천하를 다스리는 내가 너 하나만큼은 이길 방도가 없구나.

0: 아이고, 동생의 천재성에 빛날수록 형님 마음엔 칼바람이 부는구나.
1: 진짜 왕관은 오직 하나뿐이니까 벌써부터 잔혹한 운명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해.

0: 팽이야, 난 세종대왕님이 처음부터 천재이신 줄 알았어.
1: 나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으셨던 거구나.
0: 밤에 몰래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러 나가다니.
1: 역시 노력형 천재 세종대왕님. 우리도 본받아서 책 많이 읽자.

0: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어서 매사냥을 나가자.
1: 큰일 났사옵니다, 세자조하. 지금 전하께서 서현청에 계시다고 합니다.
0: 뭐라? 아바마마께서?
2: 대군마마, 나라를 이끌 군주가 가장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욕심이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세자는 군주로서 무엇을 가장 경계하는지 답해보아라.
0: 그것이... 그러니까...
4: 짐승 잡는 일에만 정신을 빼앗긴 너에게 어찌 이 나라를 맡길꼬? 이번엔 내가 충령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더 묻겠다.
3: 예, 아바마마.
5: 어떡해, 양령이 화났나 봐.
6: 동생 앞에서 저렇게 망신을 당했으니...
0: 일러바치니 좋으냐? 아바마마께 고자질을 하니 속이 시원하냔 말이다!
3: 저는 고자질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0: 내가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네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이 잘난 책들이 세자인데 목을 켜놓는 칼이 될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냐?
4: 세자, 너희의 짓이냐?
0: 아닙니다, 아바마마!
4: 허명 충령대군이 제붓을 부러뜨리고 서책을 찢었다는 말이냐?
0: 예, 아바마마! 소자가 장남으로서 조언을 건넸을 뿐인데 충령이 제 분에 못 이겨 스스로...
4: 어디서 감히 거짓말로 속이려 드느냐? 충령은 그동안 네 허물을 감춰주려 애써왔거늘! 너는 네가 한 잘못을 아우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세자라는 자가 어찌 이토록 비겁하단 말이냐?
0: 전하! 세자를 품어주셔야 이 나라와 왕실의 질서가 바로 섭니다. 세자 저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 아이고, 살떨려. 저럴 때 거짓말하면 더 혼나는데.
5: 너무 무서워서 거짓말이 덜컥 튀어나왔나 봐.

0: 자, 여기 보고 가세요. 정말 쌉니다.
1: 아이고,

0: 세자저 기생을 궁으로 불러들이다뇨.
1: 이것 봐라.
2: 무엄하다. 어디 감히 임금이 될 이 형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냐.
0: 지금 백성들은 지독한 가뭄에 굶주리며 나라에 바칠 세금조차 대지 못해 매를맞고 있사옵니다. 세자 저하는 이 나라의 희망시건을, 저 불쌍한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2: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0: 당장 기생을 돌려보내고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2: 어디서 훈계질이냐? 내가 바로 왕이 될 몸이란 말이다!
0: 궁 안으로 저 기생과 발을 들여놓는 순간 형님은 왕세자의 자격을 스스로 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형님을 지키는 제 진심입니다.
2: 당장 비키라 명하지 않았느냐? 이 자식이!
3: 나라를 이끌 준비가 안 된 자는 과감히 버리고 나라와 백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인품을 가진 자를 새 왕으로 세울 것이다.

0: 새로운 주상전환을 향해 절을 올리고 다 함께 축원을 드리시오. 새로운 주상전환 천세! 천세! 천세! 천세! 천세! 천세!
1: 진심으로 축하드리옵니다, 전하. 이제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내 어깨 위에 있구나. 내 반드시 백성들이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조선을 만들리라.
2: 정미야, 왕세자였던 양녕대군이 왜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했는지 알겠어?
3: 학문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한 데다 백성들의 고통도 몰라봐서?
2: 맞아. 태종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준비된 세종을 택한 거야.
3: 완전 신의 한 수였네. 덕분에 조선 최고의 성군이 탄생했잖아.

0: 이건 우리 백성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가꾼 소중한 곡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겠소. 전하, 이미 신하들이 여러 번 확인해서 다듬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바로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사옵니다. 아니, 조금 더 생각해볼 것이오. 전하,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벌써 사흘째이옵니다. 백성들은 전하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방법인지,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하겠소. 전하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들이 쌓여가고 있어옵니다.
1: 추상 전하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니 나란 일이 너무 지체되는구려.
2: 상왕 전하께 구하여 답을 얻는 편이 빠르겠소.
3: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는지요?
0: 부인, 신하들의 냉정한 눈빛

0: 빛을 마주할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오. 내 손끝에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하니 도저히 도장을 찍지 못하겠소. 신하들도 날 믿지 못하고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약한 왕이 된 것만 같아 부끄럽소.
1: 전하, 그것은 나약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만큼 신중하신 것뿐입니다. 신첩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진 임금님이십니다.
2: 역시 대왕님은 다르시다. 괜히 전설의 왕이 아니야. 백성들 걱정하느라 생각이 많으시네.
3: 그러니까 오로지 백성 생각뿐이셔. 세종 같은 왕이 또 있을까?

0: 도적대다! 외국은 쳐들어왔다! 외국놈들이 육성을 통째로 해왔었으니 모두 도망치시오!
1: 충청 앞바다가 뚫렸다는구만. 이러다 한양까지 오는 거 아니야?
2: 충청 앞바다가 뚫렸다면 이 아래 고을들은 이미 위기에 놓인 것이오. 사력을 다해 남은 군사를 이끌고 육지 성벽에서 최후의 배수진을 치는 게 어떻겠소?
3: 좋은 생각이 옵니다, 전하. 성벽만 굳건히 지키면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들의 진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4: 주상, 바다의 배를 포기하고 성벽만 지키겠다니요. 도적들에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 해마다 찾아와 노략질할 것이오.
2: 하오나 아바마마,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싸움은 우리 병사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는 꼴입니다. 군사 또한 나라의 백성이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옵니다.
4: 가만히 서서 막아내기만 하다가는 결국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오. 내 새끼가 귀하다면 도적들의 손에 쥐어진 칼날을 부러뜨려야 하는 법. 저들의 소굴을 영원히 소탕하려면 기지인 이곳 대마도섬을 먼저 쳐야 하오.
3: 상황 전하,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적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작전은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나 크옵니다.
4: 왜구들이 배를 싹다 끌고 우리 땅을 기습하러 왔다는 건 지금 대마도가 텅 비어있다는 뜻이오. 이 절호의 기회에 도적들의 지휘본부가 있는 대마도를 완전히 쓸어버리시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확실한 전략이오.
2: 아바마마의 지혜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소인의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내 눈앞에 백성만 보았던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구나. 나라의 백성을 영원히 평안케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군주의 자세로다. 장군, 오늘 내가 칼을 뽑는 것은 선을 넘은 외구의 도적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요. 적들에게 가서 전하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는 자를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벌할 것이오. 대마도 정벌을 선포하노라.
4: 예, 전하,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0: 잘못되면
1: 장군님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외군놈들이 어떻게 깨지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자고.
0: 그래도 전쟁 직관은 좀 무서운데.

0: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님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겠구나.
1: 그러니까 나라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배우는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몰라.
0: 자신의 고집대로만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셨어.
1: 아버지랑 아들 모두 정말 대단하셔.

0: 군사들이여, 조선의 기상을 저 도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라. 너희를 구하러 왔다.
1: 정말 조선군이요? 우리 편이십니까?
0: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조선으로 가자.

0: 상황 전하, 대마도의 포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우리 백성들을 무사히 구출하였나이다.
1: 이 종로가 참으로 장하도다.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2: 경하드리옵니다, 상황 전하.
0: 전하께 승전보를 전해드렸으니 내일 해가 뜨면 우리 군을 철수할까요?
3: 철수하다니! 포구를 점령하고 포로들을 구한 것으로 상황전하의 믿음에 보답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0: 하오면...
3: 저들은 급히 도주하느라 식량조차 챙기지 못했다. 반면 우리는 두다치 식량을 확보했으니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구의 근거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우리 바다에 얼씬도 못하게 적의 씨를 말려야 한다!

0: 적들의 기척이 너무 없습니다.
1: 숲이 너무 깊어 조심해야 한다.
2: 함정이다! 대형을 유지하라! 방패막을! 예!

0: 전하, 이정무 장군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고도 왜구를 다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정무 장군에게 큰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1: 정력을 얼마나 잃은 건지 꽤 많이 잃었다고 하더구나.
2: 유정승, 그대의 말대로라면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왔는데 칭찬은커녕 벌을 주란 말이오?
0: 전하의 인자함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있어옵니다. 당장 이종무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그 가문을 몰락시켜야 합니다.
2: 그대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오. 허나 적의 기습 때문에 생긴 피해를 장수의 탓으로 돌려 목을 치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0: 하오나 나라의 법이...
2: 이정무 장군은 적들의 본거지를 부수고 대마도 항복까지 받아온 영웅이오. 잘한 것은 쏙 빼놓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장수의 목숨을 빼앗는 게 과연 올바른 법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소? 안 그렇소?
3: 우와, 대박 대박! 저 무서운 아저씨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싹 다물었어. 대왕님 진짜 멋있다.
4: 역시 책을 많이 읽으셔서 말씀도 잘하셔.
3: 아, 이걸 태정전하께서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5: 왜구들의 소굴을 짓밟았으니 이제 저들은 굶주림에 더더욱 사나워질 텐데 이제 어떡할 계획이오?
2: 그들이 도적이 된 것은 땅이 척박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개방하여 정식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무역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5: 나는 대마도를 치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주상은 적을 무역 상대로 변화시키는구려.

0: 주상,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잘 해나가 주길 바라오.
1: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이 나라의 깃털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이 있는지 소자 이제야 비로소 알겠나이다. 소자 곁에서 더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옵소서.
0: 이제 참으로 주상의 시대가 왔소. 두렵소?
1: 두렵지 않나이다. 모든 것을 홀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왕관의 무게가 더 이상 두렵지 않나이다.
0: 그가 모아온 주상의 치밀한 행정력과 백성을 향한 진심어린 마음, 참으로 훌륭하였소. 그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오.

0: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도록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이제 제가 이 조선을 이끌어 가겠나이다.
1: 정희야, 세종대왕님이 왜구를 물리친 뒤에 왜 항구를 열어 무역을 허락해 주신지 알아?
2: 이제 착하게 살라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건가?
1: 침략하지 말라고 쌀과 물건을 거래할 길을 열어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한 거야.
2: 원인의 뿌리를 뽑아버려서 진짜 평화를 만드신 거구나. 역시 대왕님은 현명하셔.

0: 뜨거워. 감옥 때문에 고운 과자가 되게 직전이라고.
1: 야, 안 놔. 대왕님 오신다. 자세 잡아.
2: 벌써 한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으니 하늘은 저리 맑은데 백성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겠구나.

0: 전하, 무엇이 전하의 마음을 흐트리고 있사옵니까?
1: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백성들 생각에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려.
0: 전하, 왕은 오직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법이옵니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따위는 관청에 맡겨주소서.
1: 노학사, 백성이 가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데 왕은 그저 근엄하게 앉아 책이나 읽는 것이 정녕 성현이 말한 예란 말이오.
0: 그러하옵니다. 예의와 재통은 나라의 뼈대이옵니다. 왕께서 체면을 구기며 궁궐박일에 참견하시면 나라의 기강은 누가 잡겠사옵니까?
1: 내 체면보다 백성의 목숨이 천배만배 더 무겁소!

0: 송구하옵니다, 전하.
1: 이 바퀴 좀 보아라. 세상 어떤 목수보다 존교하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0: 영실이라 하옵니다.
1: 그래, 영실아. 지금 이 외딴 창고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0: 예,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요 근래 극심한 가뭄이 들었사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혹여나 해결할 수 있을까 물수레를 제작 중에 있었습니다.
1: 오, 정녕 네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한번 설명해 보거라.
2: 감히 전하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다니! 전하의 그림자라는 내관이 전하께서 어디로 행차하셨는지 모른다는 게 정녕 말이 되는가?
3: 전하께서 오늘만큼은 절대 누구도 따르지 말라 어명을 내리셔서요.
2: 궐의 규칙을 혼자 어기고 돌아다니시다니. 하면 전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단 말이오?
0: 이 톱니가 맞물려 돌면서 아래 있는 물을 위로 쫙 끌어올리는 원리입니다.
1: 그렇다면 먼 곳에 있는 개울물도 가뭄든 논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여기 날개 간격을 조금만 더 줄이면 물살이 약해도 엄청 빠르게 회전할 것 같은데.
0: 전하, 천재십니다.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회전력을 높인 다음에 여기 대나무관을 연결하면...
2: 전하, 어찌하여 더러운 돗밥을 뒤집어 쓴 천한 노비놈과 머리를 맞대고 계십니까? 이는 왕의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전하, 노비 장영실은 이상한 장난감으로 왕의 눈을 흐린 유물입니다. 당장 의금부에 가두고 엄벌을 내리소서.
1: 맞소. 장영실은 유물이 맞소.
2: 맞지요. 당장 그놈을 매질하고 대궐 밖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4: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1: 대신들, 장영실이 만든 수레를 직접 보고 어떤 벌을 내리면 좋을지 내게 말해주시오.

0: 전하, 대체 이곳까지 무엇을 하러? 전하, 거긴 위험합니다. 채통을 지키소서.
1: 구경만 말고 와서 이 수레축 좀 같이 잡아주시오.
2: 전하, 물수레 가동합니다.

0: 물이다! 개물이! 개물이 논으로 들어간다!
1: 장영실은 요물이 맞소. 신기한 손재주로 나를 홀리고 백성들의 눈물까지 닦아주었으니 말이오. 자, 이제 저자에게 어떤 벌을 줄지 말해주시오.

0: 오늘부로 장영실은 노비가 아니다.
1: 전하, 공을 세운 건 알겠으나 법을 어기고 노비에게 벼슬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 나라의 법이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오. 백성을 살려낸 장영실이야말로 지금 우리 조선에 가장 필요한 인재요. 오늘부로 장영실을 정오품 별좌로 임명하노라.
2: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3: 천민인데 양반이 됐어. 이 시대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야?
4: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대단하다는 거야. 신분제를 뒤엎은 거잖아.
0: 영실아, 너는 이제 조선의 과학자다. 나와 함께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겠느냐?
3: 신분의 벽을 깨고 오직 능력으로 사람을 알아보시다니, 대왕님 진짜 열려 있으시다.
4: 이런 파격적인 결단 덕분에 장영실이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어.
3: 두 분이 또 어떤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낼까 너무 기대돼. 얼른 보러 가자.
5: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6: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5: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6: 데이비드 커버필드.
5: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6: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5: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6: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6: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5: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6: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0: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맛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일이 잘 돼서 좋은 건지 내가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일이 실패해보니까 아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이제 올해로 10년차 작가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중증외상센터를 무대로 쓴 소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작품을 가진 작가를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되게 기복이 심한 작가고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좀 나눠보면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쓴 소설은 군의관이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이게 왜 군의관이 주인공이 됐냐면 제가 군의관 때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거는 작가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작가가 자기랑 동일시되는 주인공을 쓰는 것. 왜냐면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러한 장르물을 볼 때 원하는 주인공은 비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저를 투영한 너무나 평범한 주인공을 써버렸으니까 여기서 일단 감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원래 글을 쓰려고 했던 게 의학물을 빨리 선점하려고 글을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웹툰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의학 웹툰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공급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내가 최대한 빨리 시작하면은 좀 유리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쓸 때 저는 뭐 배운 적은 없으니까 당연히 첫 소설은 망하겠지만 거기서 무언가 배워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작품은 2년 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가 예정된 도전을 한 건데 첫 번째 소설은 사실 의학물도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이에요. 왜 판타지를 썼냐? 그렇게 다 마음을 다 잡아놓고서는 이 글을 쓰기 직전에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작가라면 판타지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판타지를 쓰게 된 거죠. 하면 안 되는 짓을 두 가지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설이 크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소설의 유료 독자는 한 200분 남짓했던 것 같습니다. 100원씩 내고 보시는 분들이 200분 남짓되는 거죠. 그럼 제가 매일 소설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일당이 한 2만 몇천 원 정도 되는 그런 소설이었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때는 제가 첫 작가로서 쓴 첫 작품이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그 독자분들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군의관이긴 하니까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수술 기록 같은데 괜찮나? 이거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내용이 필요해.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그 다음날 수십 개가 달린 거예요. 큰일 났다. 왜냐면 제 소설은 그때 댓글이 하나 아니면 두 개 달렸었거든요. 뭐 작가님 맞춤법이 왜 틀렸습니다. 작가님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시면 다른 뜻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었죠. 왜냐면 제가 글을 안 배우고 썼으니까. 근데 의외로 댓글에 아니 작가님 이런 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라고 해서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판타지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무협지지만 할 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작을 쓰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잘 아는 이 병원을 배경으로 했고 또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 두경부외과라고 이렇게 얼굴하고 목에 생기는 암을 보는 전문과가 있어요. 그 의사가 나오는 내용인데 제목에 열혈이 들어가지만 딱히 열혈은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은 여전히 제가 투영돼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 동료들과의 관계나 하고 위아래 위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글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녹아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댓글이 달립니다. 이 작가 이렇게 글 잘 쓰는지 몰랐다. 전작보다 훨씬 낫다. 항상 단서가 달려요. 근데 소설 같지가 않다. 이거 약간 다큐멘터리나 에세이 같다. 왜냐면 제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써버리니까 역으로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오케이. 그럼 다음 작은 내가 판타지를 좀 섞어서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외과인데 수술을 못해? 그럼 4외과예요. 얘는 소독밖에 못합니다. 거기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승급해.

해서 3회과가 되면 기본적인 수술들을 할수 있고, 더 승급해서 이제 아주 소수의 1회과가 되면 뭐 심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다할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됩니다. 말이 좀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외과 의사인데 피를 보면 기절을 해요. 신한테 원망을 해요. 아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줬으면 최소한의 재능이라도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때 신이 응답을 해요. 임무를 수행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제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댓글이 달려요. 작가가 양심이 있어야지. 의학물 쓸 거면은 내일고 지식의 날은 좀 물어보고 써라. 1회과, 2회과가 뭐냐 도대체. 이런 거 달리고, 또 하나는 작가가 병원에 비읍자도 모르고 쓰고 있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제가 그때 전문의 3년 차였는데. 근데 놀라운 거, 이게 전작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학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고증이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제가 다음에 현대약물을 쓰면 고증은 좀 불안정하지만 더 재밌는 방향이 있다면 무조건 더 재밌는 방향으로 써야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작품에는 무조건 주인공부터 만들고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작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이제 21세기 의사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되는 내용이 있죠. 21세기 의사가 조선으로 가면 당연히 잘하겠죠. 조선에 있는 의사들이 사실 상대가 안 되겠죠. 몇백 년의 지식의 격차가 있으니까. 아직 이때는 문화적인 이유로도 해부를 못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외과 의사니까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그냥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왕심 가방을 들고 갔어요. 거기 약이랑 막 수술도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그 중증에서 다뤘던, 드라마에서도 다뤘던 백강욱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백강욱이 여기서 나오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백강욱보다는 덜 능수능란하고, 얘는 좀 당황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랑은 다른 인간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무엇보다 행동 원칙이 달라요. 이 사람은 좀 비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비범한 주인공이 나오는 성공하는 이야기를 제가 네 번째 소설에서 비로소 다루게 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 제가 좀 공부를 뒤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사를 잘 몰라요, 사실. 이 소설은 조선으로 가는 거니까 선조실록, 뭐 증비록, 난중일기 이런 것들을 다 봤어야 됐단 말이에요. 한달 동안 씁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작가 어디 사냐? 작가님, 저는 하차합니다. 저는 쓸때 너무 재밌으니까 이 텐션이 전달이 될줄 알았는데,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때 몰랐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강욱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유순해. 조금 더 날카롭게 깎아봐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다음 소설을 씁니다. 다음 소설은 제가 다시 판타지로 돌아갔는데, 이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르의 메인은 판타지랑 무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타지에서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좀 잘못돼가지고 나쁜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르를 소비할 때는 권선징악을 굉장히 원해요. 왜냐면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잘안 벌어지니까. 장르물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대리만족인데, 그걸 시켜주지 못하는 나쁜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 독자한테 사랑받기는 어렵거든요. 이때 제 소설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꺾게 됩니다. 이때 제 개인적인 상황이 어땠냐?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애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2년 안에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이거는 실패한 아름다운 꿈으로 남기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유튜브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 받는 의사로 있었지만 원장님보다도 환자가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주변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벌써 30대 중반이 훌쩍 넘었는데, 제 나이가 이게 일당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 소설을 500화를 넘게 썼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그러면서 글쓴 행위 자체에 대한 재미는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실패를 해보니까, 일이 잘될 때는 일이 잘 돼서 좋은 건지, 내가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일이 실패해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떻게든 소설을 성공시켜야겠다. 다음작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론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봤더니 초심은 잘 지키고 있었어요. 소설 쓰고 거기서 하나 배워서 다음작에 적용하고,
또 다음 자가 적용하고 하는 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이 생각

자체를 작가가 되기 전에 했잖아요. 지망생일 때 떠올렸던 방법론을 아직도 5개나 쓴 중견 작가가 적용하고 있다는 거는 성실하지만 멍청한 거죠. 아니란 거죠. 아, 이거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 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원래 농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글은 다 코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 작도 코믹 넣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니까 문장을 제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되게 직관적인 글을 써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전달하는 게 다인 문장. 이것도 필요하지만 보통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 문장 전으로 묘사도 넣고 이런 걸 다른 걸 넣겠죠. 근데 저는 그런 문장들이 그냥 연속됩니다. 이게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장점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속도감이 생겨요. 아, 그럼 나 같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주기에 유리한 재미가 뭘까?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를 주면 좀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쓰게 된게 중증 애상센터를 다루는 그 소설인데 제가 이제 대표작으로 돼 있죠, 지금. 재미를 골랐죠. 코믹하고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 그리고 중증 애상센터라는 그 소재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걸 잘 살릴 수 있게 주인공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배경을 딱 넣으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순히 천재로는 외상센터에서 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상 환자는 너무 어렵거든요. 외상 환자 한명 살릴 돈으로 암 환자 10명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활약하려면 단순히 천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백광역한테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안 들리는 것도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수술할 수 있는 약 태양 같은 주인공을 만든 겁니다. 근데 작가의 역량이 충분하다면은 백광역 혼자 나와도 항상 태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기술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문이 나오는 겁니다. 양재원. 학문 모자란 짓 해. 더 좋은 거는 한유림. 이 사람은 외과 과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는데 모자란 짓을 해. 그때 백광역이 해결을 해주면 더 밝은 태양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태양 같은 주인공과 반사판 같은 조연들이 나오는 소설인데 이게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전화 왔어요. 원래 그런 플랫폼에서는 작가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아, 네, 작가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플랫폼 역대 매출 1등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아직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 전업작가를 해봐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잘 참았어요. 웹소설의 속성은 생명이 짧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고 몇 개월 더 연재를 하고 있는데 또 전화 왔습니다.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웹툰 런칭 확정돼서 12월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웹툰 개수가 엄청 많고 소설이 잘 되면 웹툰이 되는 게 일종의 산업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웹툰이 된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걸 계기로 전업 작가가 될수 있었죠. 다음 작품은 좀 조연들도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뇌과물을 쓰게 됩니다. 이 뇌과물을 쓸 때는 추리하는 재미를 더했는데 뇌과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질환이 너무 무거워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코믹으로 시트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한없이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AI라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죽어도 자기 톤을 균일하게 가져갈 거고 얘가 그렇게 산통을 계속 깨주면 나머지 인물들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좀 그런 재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조연들을 잘 살려봤죠. 이게 사실은 전작보다 더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번 연속 잘될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뭘못 배우고 자아가 비대해져 버렸어요. 대작가가 돼버렸구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좀비 다루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전 세계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좀비물을 쓰게 됩니다. 의학물을만 써놓고서는 갑자기 좀비물을 쓰니까 잘 되겠습니까? 이게 잘안 되죠, 당연히. 저는 코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이미 런칭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까지 달려야 했죠. 소설이 다시 이제 곤두박질 치는데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그래서 다음 작은 19세기 의학이 진짜 좀 끔찍할 정도로 엉망이에요. 21세기 의사가 이때로 가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다른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잘 돼서 지금까지 계속 작가 생활을 할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성공한 작품이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겪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업다운이

0: 있는 작가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작가들이 아주 성공했을 때 다음 작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의사였다가 전업작가가 되었다 보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올인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달과 역펜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현실 속에 우리는 달과 육펜스를 동시에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달과 할수 있는 육펜스의 균형을 찾아야 그래도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작가가 됐으니까 달을 향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 달은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더 다른 장르를 쓰는 작가에 있고 제가 쥐고 있는 육펜스는 의학물을 쓰는 저거든요. 이 사이에 균형감을 잡아서 점점 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냥 매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달과 내가 쥐고 있는 육펜스가 뭔지만 한 번씩 돌아보시면 그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거든요, 사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달이 계속 바뀌고 내가 들고 있는 육펜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달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건 제 달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자박자박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안녕하세요. 한산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웹소설 작가라고 하면은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미있는가 뭔지, 재미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일단 재미가 뭔지 찾아 헤매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미는 뭔가? 저는 이제 작가니까 다른 작가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물어봐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웃긴 거 이게 재미 아닌가라고 이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미란 어떤 독자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전의 감정과 소비하고 나서의 감정이 명확하게 바뀌었다면, 그 방향성이 있다면 나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고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뭉뚱그려서 아, 그 다큐멘터리 볼만하다, 재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뭐 스릴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뭉뚱그려서 재밌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뭐 이것조차도 완벽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는 제일 그럴싸한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도 재미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재미 중에 내가 줄수 있는 재미는 뭐냐? 이걸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웹소설 작가는. 독자로서의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장하고 약간 이렇게 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저는 이제 남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 웃기는 게제 일생의 낙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가장 명확한 거는 코믹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을 웃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남을 울리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울거나 슬픔을 주는 작품을 조금 더 하나 위 차원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 작품들이 더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로서도 이제, 나도 상 한번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이 재미를 찾아 헤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는 빛을 찾았어요. 가까이 갔어. 그리고 그거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빛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요. 재미없는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신만의 빛을 찾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기루였던 거죠. 그런 과정을 몇번 거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 그러면 막연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아,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입니다. 아,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잘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를 지금 발산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마냥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특히 경험이 부족할 때는 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생과 스트레스가 어떤 결과로 수렴할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말을 하겠지만 아, 공부 지금 참고 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내가 해봤어야지. 남들이 하는 말은 공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노력, 거기서 오는 고통,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더 수월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모든 것들을 다 그럼 인내를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는 맞아요. 실패를 해야 성장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서사를 들여다봐도 성공한 작품 다음에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성공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어떤 것들이 일궈냈거나 혹은 그 축적해놓은 것이 운 덕분에 터진 것뿐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성장은 어려워요. 어디서 성장하냐? 실패했을 때. 그것도 가혹하게 실패했을 때. 그럴 때가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제가 2번 연속 작품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제가 원래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피드백을 해주었던 동료들이 그러지 못하게 돼요. 저희 출판사 대표가 원래 글을 좀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살 어린데. 그래서 이거 어떠냐? 그럼 원래는 형,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여기서는 이 재미를 좀

돼가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눈이 좀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는데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 아이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약간 어지럽지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재우려고 방에 딱 들어가면서 불을 껐는데 불을 끌때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고 갑자기 이쪽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한쪽 눈을 가려봤죠. 그랬더니 왼쪽 눈을 가렸더니 잘 보여요. 오른쪽 눈을 가렸더니 절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제 시야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니까 이거 진단명이 뭐가 있을까? 뇌병변도 있을 수 있고 안과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초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한쪽 눈이 절반이 안 보인다. 바로 이제 제가 응급실로 갔죠. 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잘 보이는 쪽을 가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옛날에 교과서에 봤던 망막박리구나.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뇌였으면은 아마 돌이킬 수 없었을 텐데. 망막박리라면은 이건 눈의 문제고 내 전신적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절반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눈에서 되게 중요한 게 황반이거든요. 황반까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응급실에 접수를 했죠. 봤더니 실제로 황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쪽 눈은 이렇게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 수술을 네 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받게 되면은 눈 안에 있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망막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붙였으면은 얘가 붙어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한 2주 정도를 계속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수술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을 엎드려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때는 뭐 빈말로도 뭐 편했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의학의 역사라는 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 19세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보다는 원시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19세기 때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20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그랬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지만 저처럼 황반이 떨어진 사람은 사실상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일상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면서 치료가 좋아져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숫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0.2 정도는 돼요. 물론 이제 글자가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게 있지만 이 정도라도 어디냐. 이거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지 이전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죽을 수도 있었고 한쪽 눈을 뽑으면 이제 외안이 바뀌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었을 거다. 그거보단 낫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럭저럭 그냥 괜찮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겨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넘겨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건강관리도 꽤 하는 편이고 사실 내 나이를 엄밀히 따져보면 40, 뭐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40은 되게 어린 나이고 실제로 제가 안과에 가다 보면은 거의 그 외래진료실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얘를 두고, 원래 이 일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상수니까. 얘를 두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찌됐건 제가 인생에서 원했던 것들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청년 나이 때, 20대 그런 불행이 닥쳐오는 거는 40대에 오는 거랑은 또 비할 수 없이 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20대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의 세팅을 바꿔서 넘어가야 사실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일상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런 그럴싸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막 조명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부럽다.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아직 저도 자박자박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인 거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저도 아직도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오히려 한번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딱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했구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게 가장 건강한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이 아닌 경우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쳐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일정 임계 이상 넘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질환이 되고 정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게 제 또래 친구들조차도 너 쉴 때 뭐 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음식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뇌 취향을 찾아내고 뾰족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제육볶음 우리 많이 먹잖아요. 제육이랑 돈가스 저도 뭐 맨날 먹었었거든요. 취직했을 때. 근데 저는 그 제육을 먹을 때 이집 제육 먹어보고 아 나는 좀 더 비계가 많고 야들야들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매운 거보다는 조금 달짝지근한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 제육 중에 최애를 찾는 게 제 미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육은 여기야가 있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점심에 제육 아니면 돈까스 먹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스트레스를 풀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이 제육을 먹어서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도 제육, 오늘도 돈까스 이런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제육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야키토리집에 가서 꼬치 두 개 정도 시켜놓고 이제 생맥주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약간 의식처럼 2주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좀 많이 꺾이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는 러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야외에서 뛸 때 햇빛을 받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주변의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서 뛰면은 이거 자체가 오는 신체적인 건강의 이득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의 이득도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면은 그래도 그 기나긴 터널이 좀 지나갈 만할 겁니다.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뭘 계속 권유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놓은 취미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걸 진짜 매진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미인 클래식 음악, 뭐 커피를 마셔도 어떻게 마시냐면 온도가 들어오면은 90도부터 99도까지 나눠서 다 끓여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온도를 찾았으면 거기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막 30초 1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커피 원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은 얼마나 하는 거다 이걸 알아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특히 미식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안 먹어보면 네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먹어봐야 된다. 이게 해봐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알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제 취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향은 그렇게 배웠고 메타인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좀 소모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건지 저는 그때 수능을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생각해서 수능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

0: 걸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내 10년 뒤는 바라보는 게 뭘까? 이 신기하게 계속 달라져가지고, 보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아, 청춘이 좋지. 뭐, 빛나는 청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청춘일 때 저는 그렇게 빛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 1년 위에 선배 보면, 1년 뒤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게 청춘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견디고 나면은 이제 돌이켜볼 때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 게 청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해지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경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뭐 새겼던?
0: 들어가자.
1: 아, 후배님 뭐 했을라나? 도착했을라나 모르겠네.
2: 안녕하세요.
3: 어서오세요. 여기야.
1: 아, 있네. 아,
3: 좋은 자리를 또 어머. 해놨지.
1: 아이고.
3: 좋은 자리를.
1: 아니, 1등으로
3: 여러분, 또 오셨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 홍윤아.
4: 해피니어.
0: 해피니어.
3: 다들 동네에서 해종 보고 오셨습니까?
0: 아, 그럼. 아,
3: 왕십리의 태양, 분당의 태양 보고 오셨습니까?
0: 아, 그럼. 오빠는? 오빠는 어디 갔어?
3: 아, 나는, 아, 네, 진짜.

0: 아주 미쳐버리는 최고의 플레이스가 있어 우리 동네.
1: 그래, 아 우리 동네도 있어.
0: 우리 동네가 짱이야, 야.
1: 아니야, 우리 동네가 짱이야.
0: 비비지 마, 뭔 소리야.
1: 아니야. 우리 야경도 끝내줘.
0: 진짜 보면은 너
1: 햇빛도 다 끝내줘. 아, 이따가 재영이 오면 얘기하자.
0: 너 당장 동작구로 전입신고 한다. 너 보면은
1: 아니 세상에. 아니야, 오빠가 송동구로 전입신고
2: 한다. 아니 서울에 해 맛집이 어디 있어?
1: 해 맛집 있어.
2: 어디?
1: 아 있어. 이따 얘기해줄게.
3: 더 예뻐지지 않았니?
0: 우리 매주 보잖아.
2: 같이 그렇지. 왜 대답을 안 해? 더 예뻐지지 않았니?
1: 예뻐. 예, 예뻐.
4: 재영아.
0: 나 예뻐.
4: 재영아.
0: 야, 왜 이렇게 진짜... 피곤해?
1: 아니
0: 이렇게.
1: 너 너무 힘들어.
2: 연차 됐다 그래가지고 기차.
5: 기차 타고 왔지.
2: 잘 왔어?
0: 야, 너 울산에 태양 찍어 왔어?
5: 아, 그럼.
0: 아, 그래?
5: 그거 알아?
0: 뭐?
5: 우리 전국에서 일출시간 제일 빠른 시간은 어디야?
0: 어디야?
2: 일출시간?
0: 독도겠지?
2: 정동진!
0: 독도!
1: 왠지 이렇게 자부심 있어 하는 거 보니까 울산인가 본데?
5: 아예 언턴이네요. 바로 울산에서 간절골이야.
0: 간절골?
2: 간절골.
1: 간절골?
5: 응. 일출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야. 아~ 제일 먼저 해가 뜨는데 거기야.
6: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바로 울산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제일 해가 뜨는 시간이 빠른 시간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이기도 하고 간절곶. 와, 예쁘죠? 이거는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입니다. 와, 좋다. 소원을 빌었을 때, 그때 해 보러 갔을 때는 22살 땐가 21살 땐가 그때 올림픽이라는 것보다, 아, 저희가 에필림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림픽 전몽이긴 한데 그때 처음으로 국가대표 발탁됐었거든요. 너무 긴장되고 잠도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잠자코 가자 가서 이제 엄청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서 금메달 따고 왔던 그런 추억이 있었고 엄청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절하거나 뭐 여파가 생기면 항상 여기 온 것 같아요. 간절골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체통입니다. 좀 더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나옵니다. 자, 짜잔!
5: 사실 제가 집 앞에서는 바닷가 근처에요. 다 물어 이제 30분 이상은 좀 가야 되는 동생이긴 한데 거기서 왜 갔냐면 경고 중에서 원탑
6: 멍 때리게 되네요. 여기 바다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하게 들려요. 야,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발탁했고 2026년도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그거를 이제 종합우수도 하고 개인 메달도 따면 좋겠고 이제 무엇보다 가족 건강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혼도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혼자 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다도 이제 반사가 돼서 비치기 시작하고요.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서 뒤돌아보면 점점 이렇게 밝아져요. 역시 기다림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현실감이 엄청 좋다는 그런 간절곶. 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자, 항상 잘 부탁하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여기가 율동공원이라는 데인데.
1: 아, 네. 율동? 우리 정인이가 율동 또 한 번
0: 가서 이제 막 가면 사람들 다 율동을 막
2: 율동을 해?
0: 율동을 하고 있어.
1: 그래서 율동이야?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러면서.
1: 그래서 율동이야.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 이 아침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갈 거가지고 검색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율동공원에 갈 거거든요.

0: 맞아서 일출 보러 또 저희 동네 일출 맛집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율동공원으로 지금 가고 있고.
1: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아, 그리고 혼자서 또 공원을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막 설레기도 하고 또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갔었어요.
2: 아, 일단 내려올 때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돌계단데 이런 게 시각장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거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율동공원이 사실 그 시각장애 분들도 산책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처럼 지팡이 고양 하시는 분은 못 봤고, 강아지랑 안내견이랑 산책을 하셔가지고.
3: 넓은 호수 좀 보세요, 여러분.
4: 새해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3: 광활한 제품 같은 이 호수를 보시네요.
2: 해외는 근데 어디서 보시나요?
4: 어렸을 때 유일하게 기억나는 기억이 바닷가 여행 갔을 때 부모님하고 일출 보자고 이렇게 새벽에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구름이 깔려 있어서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약간 제 눈에는 구름이 막 보이진 않는데 흐린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5: 배였더라 배였더라 이렇게 일찍 나온 적이 없는데.
3: 어? 오리 소리!
6: 아니요, 내가 그 유명한 세비고의 정인이라고 해. 2026년 잘 될 것 같니, 얘들아?
7: 잘 될 것 같다고.
6: 이 앞에는 이 친구가.
4: 하이, 빅스비. 지금 몇 시야?
3: 오! 59분이래요.
4: 지금 8시가 넘었는데 그럼 내가 일출을 볼 수 있을까?
8: 왜
3: 못 찾아?
4: 새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세비고가 시즌4를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눈으로는 못 보더라도 온 몸으로 이런 경험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정해?
2: 그래도 일단 사진을 찍을게요. 우리 세비고 멤버들에게 보내줘야지.
3: 아, 동생들아. 이 언니가.
4: 카메라 켜줘.

0: 날은 좀 밝아졌는데 해는 보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 동생들이 눈이 보인다면 이 영상 안에서 해를 좀 찾아주세요. 어딨지? 진짜.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출 보러 출발할 겁니다. 아직 해는 안 떴고요. 해가 뜨기 전에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해가 뜬 것 같죠? 빨리 가야겠어요. 오늘 미션은 해 뜨는 걸 봐야 되는데 뭔가 점점 밝아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장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또 이 위치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요. 여기입니다. 이 근방 사시는 분들은 다 와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야경 맛집으로도 유명하지만 일출도 볼 수 있다.
2: 다이어트 할 때 그 대회 준비하면서 이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이제 러닝을 많이 뛰었었는데 거기까지 항상 뛰고 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 6km 정도 돼요. 집에서 왔다 갔다 왕복이. 근데 산까지 올라가는 거는 제가 야경을 좀 많이 보러 갔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익숙한 데에서 또 새해를 보니까 또 남다르잖아요. 또 그런 마음가짐이.
1: 구름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기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잠실이거든요. 타워. 근데 좀 뿌옇죠? 아니 엄폭하냐고. 해가 원래 새해 맞으니까 해 딱 보면서 소원 빌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해는 떴다. 결국 해가 떴어. 약간 저쪽에 이제 핑크빛처럼 핑크빛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도전은 항상 매일매일이 도전이 아닐까. 꼭 큰 일이나 뭔가 큰 목표를 두는 게 도전이 아니라 다이어트도 적중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3일이라도 해야 우리가 그 3일 이후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도전처럼 신나는 거나 재미있는 거를 찾다 보면 그게 저는 도전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0: 동작구의 그렇죠. 해 맛집이 어디죠?
3: 제가 우리 동작 홍보대사로서 우리 동작, 너의 동작, 나의 동작, 우리 동작.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0: 어딘데요?
3: 진짜 여기요?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한강 노들섬입니다.
0: 아, 노들섬.
3: 이거 진짜 최고예요. 정말 제가 이거 정말 많이 가고 이거 AR 아니야? 아유, 우리
4: 뛰기 전에 가야 돼. 뛰기 전에 해 뜨는 거 보러. 아니 이제 걱정된다. 근데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거 보시면 엄청 갈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나만의 비밀 핫스팟이었는데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엄청 많이 가실 텐데.

0: 대한민국의 자랑, 서울의 자랑, 대한민국 최초의 이 철교에서 한강대교 위에서 예, 이 흔들리는 차들의 느낌과 함께 해 뜨는 걸 보겠습니다. 아, 어, 진짜 떠.
1: 지금 7시 34분이네요. 지금 10분이면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0: 벌써 좀 뜬 것 같긴 해요.
2: 약간.
0: 네. 아,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더 낮았는데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아~ 네. 이거 왜 돌아가는지 아.

0: 돼요? 이거 뛰어내리지 말라고.
1: 아 진짜?
0: 올라, 네, 올라타면은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1: 해 뜨는 거 잘 안 봐요?
0: 안 봅니다. 아 제가 대학생 때는 해 뜨는 거 보다 잤습니다. 아 제가 놀다가 밤새 놀다가 해 뜨는 거 보고 잤었는데 저는 해 지는 거랑 더 익숙합니다.
1: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때요?
0: 나오니까 그래도 개운하고 가끔은 이렇게 좀 나와줘야겠다. 집 앞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잠만 잤을까 아침에. 뭔가 딱 보는데 새해 느낌이 딱 옵니다. 해피뉴 이어예요 진짜.
1: 지금 봐보죠.
0: 와. 와우. 이래도 성동이냐? 어? 너네가 성수밖에 더 있냐? 아 죄송합니다 성동구 여러분. 이어출 명소 앞으로 동작으로. 와우.
2: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건강하고 씩씩한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멤버들에게 1월 달에 인사드리는 첫 해니까
1: 올해는 잘 부탁드립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1: 해에 맞춰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지.
2: 사진 찍으셨잖아요.
1: 네. 맞아요.
2: 뭐 새해 맞이해서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1: 하고 싶은 거? 이거 출력해야 되나?
0: 버킷리스트 생각해보자.
3: 다 같이 사진 찍는 거?
1: 아, 우리가 다 같이 아니면은,
3: 한번 찍어 보고 싶어요. 약간 가드 사진 같은 거.
0: 나 스페인 못 갔으니까 우리 여행 좀 가자.
1: 아, 여행?
0: 아, 새해.
1: 여행도. 야, 우리 엊그제 캠핑 갔다 왔다.
2: 외국으로. 다 같이 사진 찍어서 달력 만들기 해보는 거.
0: 오! 달력? 대박.
3: 달력?
0: 그러면 여름에 바프 찍어야 돼.
1: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 손 모으고 찍고, 발 모으고 찍고, 이런 거. 아~
4: 그건 너무 옛날 건데.
1: 또 옛날이야?
4: 뭐. 아, 근데 하고 싶나 하면 다 하지.
0: 핑클 잭스키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 90년대 느낌으로. 역시 올드해.
4: 자. 근데 요새는 지금 옛날 거지만, 다시 대접. 아니, 다시 돌아가. 아니, 유행은 돌고 돈다.
0: 근데 나 예전에 프로필 찍을 때, 선글라스랑 지팡이랑 같이 찍었거든? 그래서 뭔가 우리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1: 아, 좋다.
0: 우리의 개성이 좀 드러나는 그런 컨셉으로 찍으면 좋다, 좋을 것 같아. 좋다.
1: 우리가 감성도 좋은데, 우리만의 재미를 또 살리는 것도 중요하잖아.
3: 거기다가 장애까지 보여줄 수 있는.
1: 아, 좋아.
0: 근데 됐어. 나는 사실 장애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뭐 언니처럼 뭔가 소품이 필요하거나 그러지가 않거든?
1: 어, 맞아.
0: 그래서 조금 어려워. 너는 체육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근데 그게 뭐 나의 아이덴티티긴 한데, 내 장애를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1: 맞아.
0: 그걸 약간 어떻게 사진에 찍어야 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1: 각자 서로의 장애를 나타내서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누나, 나는 선글라스 잘 끼잖아.
0: 어, 선글라스.
1: 우리가 다 같이 선글라스 끼고 찍는 거지. 이런 느낌? 오.
0: 진짜 봄이니까 얘들아.
2: 지금 출발해야 되고.
0: 아, 그래요?
2: 검색해서.
1: 아, 그러자.
2: 회의하면서 또 이제 준비물을 조금 이제 준비해서.
1: 아, 그래, 그거다.
0: 달력을 만들면 무조건 여름은 나한테 맡겨야 된다. 무조건 여름에는 수영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오늘 당장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정말 한 세 달 전에 알려주시면 제가 27년도 달력은 한번 수영복으로 대신 개수밖에 못할 것 같긴 해요. 판매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새해부터 무슨 선물? 안 그래도 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미리 찍어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최고였어요.

0: 짠짠짠.
1: 아, 쏘리.
0: 어, 분위기 보소. 오, 안녕하세요.
1: 어머.
2: 오. 안녕하세요.
3: 우와. 안녕하세요.
4: 오늘 이제 촬영 도와드리게 될 이제 조은진 실장이라고 합니다.
0: 네, 실장님.
5: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1: 네. 작가님, 근데 여기는 보통 어떤 사진 찍는 데예요?
4: 여기는 저희는 웨딩 스튜디오라서 결혼을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먼저 오셔서 촬영하는 곳입니다.
1: 아, 결혼 못했는데 오늘 좀 해보고 싶어?
3: 아, 아니요, 아니요.
1: 웨딩 사진 한번 찍고 싶어?
0: 근데 여기 미녀와 야수 그 느낌이에요. 그 벨과 야수님이 춤출 것 같은.
4: 맞아요. 이 층이 약간 앤티크한 느낌의 분위기를 담고 있고.
0: 야, 이제 알았어. 우리 누나.
1: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사진의 트렌드는 뭐죠?
4: 아, 요즘 약간 자연스럽고 인물 위주를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인데.
0: 아, 우리 부자연스러운데 큰일 났네. 아, 이게, 아, 네.
1: 부자연스러운데.
0: 자연스럽게 서 있지도 못해요.
1: 아, 네, 이거. 아, 네. 저희 같은 혹시 이런 모델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3: 제가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은 같이 찍어낸 게 처음이 아니에요.
4: 처음이긴 합니다. 네.
1: 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랑 같이 사진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시거나 어떤 생각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4: 아무래도 한 번도 안 찍어봤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좀 잘 표현해드릴 수 있을까? 요거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0: 아니,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막 해주세요.
5: 해보면 아시는 것들이나.
1: 네.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0: 막
1: 다가와주세요.
3: 뭐 마음에 안 들면 혼내도 돼요.
4: 아, 뭐라고 잘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0: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아, 오케이.
4: 첫 씬은 이제 정인 씨.
1: 저요?
4: 네. 네, 주인공으로 해서
1: 네, 네,
4: 선글라스를
1: 아,
4: 단체로
1: 선글라스.
4: 촬영하실 거예요. 정인 씨 외에 나머지 세 분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시고 이제 정인 씨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1: 제가 어떻게 주인공. 하고 있어요?
3: 근데 잠시만요.
5: 예쁘다.
3: 보여?
1: 아니, 안 보여.
0: 아니, 실장님 잠깐. 선글라스가 박정희 시그니처고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아~ 네.
4: 그래서 보시면
1: 선글라스를 끼고 한 명이 어디? 네. 제가
4: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선글라스를 벗고 계실 거예요.
1: 아, 네네네.
0: 여기가 좀 어두워서 정인 누나 그래도 좀 보네요. 네.
4: 야, 아, 밑에 네네. 보시면 이런 컨셉으로.
3: 요, 됐습니다. 네, 자, 이제
5: 저
3: 제대로 오세요. 제대로.
1: 아, 이런 장소에 찍어요.
4: 네, 맞아요.
5: 어, 맨 옆에요.
3: 다 네.
0: 정인 씨 뭐 원해요? 뭐 해주면 돼? 누나 하라는 대로 할게.
1: 어, 단체로 멋진 척을 해줬으면 좋겠어.
0: 단체로 멋진 척?
1: 어.
3: 근데 우리 얼굴까지 아, 너무 힘들 것 같던데요?
1: 약간 시크하지? 오, 잘하잖아, 나연이.
0: 실장님, 저희는 스튜디오가 너무 어색합니다.
1: 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4: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 테스트 본컷이거든요.
0: 이분들은 모델이 아닌데요? 그냥 민간인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3: 어디가 보고 계세요?
0: 아, 죄송합니다. 아, 모델 같은데요? 아, 제가 실로는 다. 아, 모델 맞으세요.
5: 죄송합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할 수 있을 것 같네. 아,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
3: 혹시 그건 아닌가요? 이게 사진 찍을 때 한 순간 흔들어서 찍는 사람 맞나요?
0: 저거 일부러 흔드신 거예요, 그러면?
4: 네.
0: 아, 무슨 잔납이네, 완전.
4: 이런 흔드는 모양대로.
3: 아, 요새 MG가 많이 썼던 샷이요.
4: 맞아요.
1: 아, MG샷이에요? 제 시야샷 아니야? 흔드는 거?
3: 아, 근데 어쩌면 제가 잘 찍을 수도 있지.
1: 아, 제가 인스타에 자주 그렇게 올려요. 주로 가끔씩. 잘할 수 있지?
0: 저희 오늘 맞춰보겠습니다. 저희 얼굴. 네.
1: 멋있게 찍어주세요.
6: 네, 편하게 즐기시면서 웃으면서.
1: 네네네. 네,
6: 웃으면서 한번 찍으시면 돼요.
0: 어, 오케이. 웃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 모델님들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5: 제목이 다 들려?
3: 들린데 눈도 안 보여요, 지금.
4: 예, 이렇게 짚어주셔도 되시고, 네.
1: 바디 프로필만 찍어봐가지고 지금. 얘들아, 누나 꽂는 됐어.
4: 좋은데요?
0: 완전 됐어?
1: 마데리
4: 좋아요.
1: 마데리
0: 너무 안 맞는다.
1: 셋. 어이? 너무 들려?
0: 너 뭐하냐? 진짜.
1: 아, 마지막.

0: 고를 아십니까?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코지캔트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1년 중 딱 한 번 오늘만 기다려온 초보 농부가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첫 출하일을 맞았거든요.
1: 계산이 안 되는데.
2: 몇 개 나가는 거예요?
1: 지금 거의 한 1톤 정도예요.
2: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전국으로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더 이상은 나오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0: 그런데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복숭아 맞죠? 흔히 보던 복숭아와는 영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창 물이 오른 이 납작한 복숭아 때문에 생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깊은 산과 너른 들의 고장 화순. 남도의 여느 마을이 그렇듯 쌀을 비롯한 곡물 농사가 주를 이루고 간간이 고추가 눈에 띄는데요. 주변과 달리 유독 시선을 끄는 과수밭 하나. 따가운 햇볕 아래 가지치기와 복숭아 수확을 동시에 진행 중인 오늘의 주인공 윤세력 씨를 만났습니다. 세력 씨는 지난 1년간 이와 같은 결실을 보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답니다.
2: 지금 이게 다 매달려 있는, 열려 있는 것들이 이게 다 뭐예요?

0: 복숭아라고 합니다. 그 유럽 납작 복숭아라고 하고 도넛 복숭아 그리고 UFO처럼 생겼다고 해서 UFO 복숭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정식 명칭은 거반도 복숭아입니다. 서유기에서 선호공이 먹었던 복숭아가 사실은 이 납작 복숭아예요.
1: 이름도 낯설지만 생긴 게 정말 희한하죠. 동실한 모양이 아기 엉덩이 같기도 하고 만두나 찐빵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0: 제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키워야지만이 그 맛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SNS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유행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납작 복숭아를 보고 나서 아, 얘 분명하게 난중에 될 작물이다. 시장 조사를 했더니 너무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 말아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저한테는 도화선이 됐어요.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시작을 해서 복숭아를 한 번도 심어보지 않았던 제가 미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1: 사실 윤세력 씨는 흙 속에 미래를 심기 시작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된 초보 농사꾼.
0: 가지들이 햇볕을 가리니까 햇볕이 들어가서 복숭아가 이쁘게 잘 익으라고요. 맛있고 좋은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따면서도 이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어요.
1: 남들은 잘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시행 중입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 이미 땅은 어떻게 가꿔야 할지 계획이 다 있었다는군요.
0: 물을 흡수되는 척도 보세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부터 복숭아 두을 1m 이상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비가 오면 빨리 빗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강도를 지금 첫 번째 비벼보고,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심지어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조개 껍데기는 안정적인 천연 칼슘제고요. 그리고 조개 껍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 빠짐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품질과 맛으로 승부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특징은요, 납작해서 먹기 좋다. 그리고 안에 딱딱했을 때 먹었을 때 먹어볼게요. 안이 파래요. 황사과처럼 독특한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복숭아보다 강도가 더 높아요.

0: 일반 복숭아의 평균 당도는 10에서 13브릭스. 납작 복숭아는 얼마나 될까요? 와, 높은데요?
1: 진짜 이 수박, 꿀수박인데 했을 때가 13에서 15브릭스. 그래도 저는 목표가 20브릭스라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0: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밭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셨네요. 어머니. 아들 윤세력 씨는 어머니 땅 중에서도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밭을 빌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2: 복숭아 따였는데 풀이 있어서 풀네요. 아, 봄에도 3일 맺었단게요. 풀이 있으면 맺고 싶은데 나도 내 농사가 많아 보니까 많이 못 도와줘요. 조금 농사가 따로따로라. 나는 벼, 콩, 팥, 옥수수. 얘는 아들은 복숭아만.
3: 아들이 한 복숭아 드셔보셨죠?
2: 먹어봤죠.
3: 어때요?
2: 좋은 건 안 먹어보고 나는 못난이 적은 거. 큰 건 못 먹었어요. 아들은 큰 거 좋은 거 따먹으라기도. 맛이 괜찮대요. 이 아줌마 맛이 좋아. 아, 따답서 보시오. 아들이 내가 책임질게. 뭐라고 안 할 것이오.
0: 어머니 농사와 아들의 농사가 갈라서기까지 우여곡절 꽤나 있었겠죠?
1: 뭐한 거 엄마? 비도 오는데 뭐 들어해? 아이고 비 오면 싫으니까.
2: 알았어, 갈란다. 야, 너 뭐라 하겠어? 너 뭐하러 오매?
1: 마음이 나는데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2: 알았어. 아, 신난다. 나도 피곤하다. 가세요, 그래야지.
1: 빨리 가세요, 어머니.
2: 알았어요.
0: 5년 전 아들의 귀향과 함께 시작된 모자간 밀고 당기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가 봅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평온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 여기다 물을 좀 타야 이제 밖으로 갖고 와요, 양님.
0: 밭에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뭘 하시나 보았더니
2: 계란찜 하려고요?
3: 점심 준비하시는 거예요?
2: 예, 예.
0: 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반찬, 계란찜은 기본이고 쇠고기 5구까지 준비 중이시네요. 아니, 아까 분명히 어머니 농사일도 한가득이라고 하셨잖아요. 김 매주고 얻은 핀잔은 잊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런 계란찜이 나왔죠. 새콤하게 잘 익은 파김치와 갓 담가 싱싱한 겉절이까지 김치만 두 종류. 뜨끈한 국물까지 곁들이면 진수성찬이 불어올까요?
2: 뭐, 너무 먹어서.
0: 때맞춰 아들도 들어왔어요.
1: 엄마, 아이, 진짜 너무 열심히 하려니까. 아니, 그거 나, 몇 먹지 않았는데, 뭐, 그랬어.
2: 네.
1: 아니, 이상해, 혹시 이거 연출해서 나가, 연출.
0: 그냥 넘어가도 좋으련만 굳이 상까지 바꾸는 아들.
4: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시는 요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계란찜이 저희 엄마의 그 시그니처 메뉴예요. 진짜 맛있어요.
0: 그러면서도 어머니 솜씨 자랑은 놓치지 않으시네요.
4: 맞다, 엄마. 맛있네.
2: 그거 괜찮냐?
4: 맛있어.
0: 살가운 말보다 불쑥 타박부터 쏟아낸 이유, 뭘까요?
4: 집에서 많이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들 온다고 이렇게 계란찜 하시지, 반찬 하시지, 이게 손이 보통 많이 가요. 그래도 제가 먹어야 또 막 제대로 갖춰서 드세요. 안 그러면 물 말아서 된장 찍어, 된장에 고추 먹고 이런 식이거든요. 미안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래요?
0: 어머니의 평생 노고를 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 이 젊어서 꾸준히 하고 잘 뭐 노후에 좀 즐기고 살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남들은 뭐 게이트볼 그것도 치러 다니고 노래도 배우러 다니도 막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쪽 빠져 살아.
3: 아들한테 좀 맡기고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 난 안 돼. 제가 복숭아는 하게. 별로요. 낫지도 별로 나보다 못해.
0: 몽상가였고 재기발랄했던 아버지를 만나 4남매를 두신 어머니. 하지만 집안의 가장은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4: 그 아버지가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일을 아예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우리들이랑 밤 10시, 11시까지 맨날 어렸을 때 농사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딱 하시는 말씀이 시험 때만큼은 그리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라, 일할 사람은 일하고 했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부한다 그지.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했던 것도 있고.
0: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곳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야무진 일 솜씨로 인정받은 세월이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4: 직장 가는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아, 연봉이 이러던데 예? 시골에서 농사짓는 게 말이 되냐 그러셨거든요. 귀농한다고 엄마를 3년을 설득을 시켰고 3년 내내 듣던 말이 딱 세 글자. 미친놈. 지금은 어찌 잘한 것 같은가 못한 것 같은가? 아직도 못한 것 같은가?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2: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 왔어.
0: 어머니도 이젠 한결 누그러지셨습니다.

0: 복숭아 밭에 누가 오셨네요.
1: 가라, 이제 가라.
0: 파수목내에서 직장 다니는 윤세력 씨의 아내.
1: 내 옷을 닦아야 된가?
2: 어.
1: 어때? 괜찮지?
2: 맛있어요.
1: 그래.
3: 여보, 응? 복숭아 좋아하는데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으면 돼, 좋지?
2: 아까워하지
4: 마. 너 뭐들 아까워해. 다 네 건데.
0: 이 집 복숭아 아끼는 건 고부간의 의견일지.
2: 쉬는 날만 와서 해줄 수 있어가지고 네. 자주는 못 오고요. 쉬는 날이나 퇴근하고 이럴 때만 한 번씩 와요.
0: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수확철에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4: 왔어? 그만 좀 따라다녀.
3: 따라야.
4: 나와, 나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가, 가, 가. 졸로 가. 비켜, 이래야 돼.
0: 설마 일손 도우러 온 고양인가요?
1: 고양이들이 있네요.
4: 예, 네, 사실 얘네들이 길고양인데 계속 저 일하면서 쫓아다녀요. 길고양이를 걷어서 집고양이가 됐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복숭아 밭에서 큰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새들이 엄청나게 복숭아가 달기 때문에 쪼아먹거든요. 쪼아먹는데 녀석들이 복숭아를 지켜주고 있긴 해요. 조심해, 가위 조심해.
5: 나무에 진짜 올라와 있네요.
4: 아, 그럼요. 얘네들.
0: 윤세력 씨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복숭아를 노리는 새에게 고양이들이

0: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한 계기라도 있었던 걸까요? 한두 마리도 아닌 고양이들은 어쩌다가 이 복숭아 밭에서 문지기 노릇을 맡게 됐을까요?
1: 살짝 너에게 애교를 뿌려보세요.
2: 새끼에 대한 통계를 해봤더니 10분의 1 이상 이 새 쫓는 피해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20,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0: 호루라기 소리에 한데 모이는 고양이들. 피리 부는 사나이가 따로 없죠?
2: 배고프지 말라고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을 했었을 때 훈련이 돼서 그 소리 듣고 계속 와요.
0: 은혜 갚은 까치? 아니 고양이들이네요.
2: 윙크!
0: 그 시간 아내는 어머니 집 거실에서 복숭아와 씨름 중입니다. 이게 다 오늘 수확한 것들이래요.
3: 포장하는 거는 여기 안에서 하시나 봐요?
4: 네, 복숭아가 시원하게 있어야 되기도 하고 제가 근데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이왕이면 이제 우선 거실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0: 시집 올 때는 대기업 사원에게 왔는데 하루아침에 농부의 아내가 돼 진공 포장의 달인이 됐습니다.
4: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안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남편이니까 믿고 결혼을 했으니까 먹여 살리겠지라는 마음에 네,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해서 딱 그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그만큼 그걸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나름 듬직합니다.
0: 갑작스런 변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걱정보다 믿음을 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인 거죠. 포장 작업을 마치고는 이내 시어머니 부엌에 들어온 며느리.
5: 힘들다,
6: 네.
5: 어, 아빠 너무 부침이야. 맛있게 보이네. 건강 열심히 잘 살자고.
0: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 맛있어, 맛있어. 달달하게 인생 행복하게 더 잘 사시다. 고마운 게 뭐 그거 달달하게 일하고 열심히 달달하게 살게. 알았어.
0: 모자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언젠간 복숭아 향기처럼 달달해지겠죠. 혹시 꽃게잡이 나오셨나요?
7: 아, 아내보다 더 이뻐.

0: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여럿이 함께해야 제맛이라는 그 꽃게 찾아 오늘도 떠나봅니다. 여수에서 네 번째로 큰 섬. 연육교 공사가 한창이라 아직까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개도입니다. 개도 주변에는 작은 섬들이 여럿 있는데 마치 이 섬들을 품고 거느리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덮을 개자가 붙어 개도가 됐다는군요. 오늘의 주인공,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1: 아, 예.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지. 바다에 갈 때는 언제나 기대가 되고 또 희망이 있잖아. 기분이 좋지. 돈 벌라고 그러지.
0: 그뿐이 아닙니다. 선장님 곁에 늘 한 몸처럼 붙어 있는 한 사람. 바로 부인이라죠.
2: 꽃게가 많이 나와요, 지금. 봄에는 남깨고, 가을에는 숫게라고 맛있어요.
3: 원래 바다에 사셨어요? 아니면은?
2: 아니, 저 경남 창녕이에요. 배도 몰랐는데, 여객선도 어디 생긴 줄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맨 많이 힘들었어요. 먼 바다에 가니까 파도가 치면 배가 들어가면 산이 안 보여. 저래 높은 산이. 네. 하늘만 보여. 그때 막 많이 토하고 많이.
0: 육지 처녀가 섬으로 시집 와서 언 40년. 남편 따라 사시사철 바다를 누비다 보니 이젠 뱃사람이 다 됐습니다.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내려졌던 금어기가 해제되고 나서 가을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0: 뭘 그렇게 자르세요?
1: 아, 꽃게 잘 잘라요. 안 자르면 물어요.
0: 물린 적 있으세요?
1: 예.
2: 그런데 선장님은 왜 자꾸 아내 얼굴에 꽃게를 대보시나요?
3: 예, 이걸 더 훨씬 이쁘지. 이거 더 이뻐. 아, 아내보다 더 이뻐. 이게 발이 안 떨어져야 돼. 집게발이. 집게발이 안 떨어져야 이렇게 돼야지 상품이 되는 거야. 발이 떨어지면 B급이야, B급.
1: 진짜 크다.
0: 진짜, 어머니 얼굴 보다 높네.
4: 대박, 대박.
1: 네.
0: 너무 강아지도 쓰고. 기분 좋으세요?
1: 네.
2: 태어나 처음 물 밖으로 외출한 꽃게. 질세상으로 돌아가니 발놀림이 여간 좋은 게 아니죠?
3: 이게 암놈이야. 얘 둥그런 것이 암놈이고, 암놈은 좀 이렇게 통통하잖아. 이렇게. 다르지, 체형이 좀 다르잖아요.
2: 알을 품는 암캐는 확실히 배 쪽이 둥글둥글하죠.
0: 아버님은 암놈이 좋으세요? 순놈이 좋으세요?
3: 나 봄에는 암놈이 좋아. 가을에는 순놈이 좋고. 암놈은 6월달부터 산란을 해. 순놈은 산란을 안 하기 때문에 살이 꽉 차있다고 해요.
2: 배 타고 나온 지 5시간 만에 선창 바닥에 설치된 물탱크를 꽃게로 채워봅니다. 제법 많이 보이긴 하네요. 고수온 현상으로 해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바다 생태계. 올해의 조업 형편은 어떤지 잠옷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망 설치하러 가는 길에 여쭤봤죠.
0: 마음에 드세요, 수학량?
3: 수학량?
0: 네.
3: 맨날 만족해야지 뭐 마음에 들어요. 이제 내일 팔아봐야지, 이제 경매를 잘 받아야지. 지금 우리 어장 깃발이 이렇게 쭉 나졌잖아요.
2: 내 구역을 알리는 깃발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온다죠. 그 깃발 주변으로 꽃게 발을 걸어

0: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망이 연달아 줄을 섰습니다. 꽃게잡이 방법으로는 크게 통발 그리고 자망이 손꼽히는데요.
1: 자망이 어떻게 해서 걸려서 오는 거예요, 원리가?
2: 그물이 이렇게 지금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여기서 1m 바닥에서 밑에는 납이 있어. 그래갖고 2m 여기 위에 틈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꽃게가 이렇게 그 바다에서 이렇게 기계다에다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0: 그런데 운전수가 바뀌네요.
3: 비행기만 안 몰고 다 몰아요.
1: 배 면허는 언제 따셨어요?
3: 한 10년 넘었을까요?
1: 어쩌다가 배 운전까지 하셨어요? 여객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셨대요.
3: 우리 아저씨 편하려고 나를 시킨 거지.
0: 말씀은 그래도 운전 솜씨만큼은 능수능란하십니다.

0: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한 집에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1: 잘 잤냐, 고양아?
0: 이 목소리의 주인공, 선장님 맞죠?
2: 어디 가세요, 새벽부터?
1: 어제 잡아놨던 그 꽃게, 돌산 수협에 이제 입하내러 가야지.
2: 이 시간에 가세요, 근데?
1: 일찍 가야지 돈을 많이 받지.
0: 바닷속에 저장해두었던 꽃게를 싣고 위판장에 있는 돌산항까지 배를 타고 25분쯤 갑니다.
3: 아침으로 해장 가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다른 고기 잡는 것보다 새벽에 매일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가니까.
0: 그 시간에도 훤히 불 밝힌 배들이 즐비합니다. 어둠을 뚫고 육지로 향하는 배들이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위판장 한켠에는 콘크리트 수조가 마련되어 있어요. 잡아온 고기를 임시 보관해두는 곳입니다.
3: 자, 선별을 해야 될 때 암놈 죽은 거 준놈 크기별로 선별돼요.
0: 이날 가지고 온 꽃게가 100kg 가량. 선별 작업에도 꽤 시간이 소요됩니다. 새벽 3시부터 서두른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루를 일찍 여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분들 손에 잡힌 요즘 여수 앞바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녀석들입니다. 선장님은 발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아니, 잡았어?
0: 어부끼리 인사말은 식사하셨어요가 아니라 많이 잡았어요.
4: 많이 했는가, 많이 잡았는가?
3: 네, 많이 잡았는데 전에같이 많이 안 나오네. 평소에 왔다요?
4: 네.
3: 네, 있어. 바로 대답고.
4: 맛있게 먹을 때. 고맙게 잘 먹인다는 고생이 걸려가 주저다가
5: 잘 아시는 사이세요?
4: 아, 서로 이제 마을 동생 한 50년이 넘었지 뭐. 학교 다니고 이제 바로 만났어요.
0: 아침 찬거리를 넉넉히 얻어가시네요.
6: 다 동네 분들 중이.
3: 예, 이 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4: 우리 곁장하고 이렇게 동생 안찬이라고 주울라.
3: 예. 와. 우리 해 먹으라고. 아, 본보신 해야 되겠다. 야. 이렇게 그래.
4: 아, 서로 마음도 좋고 서로 또 나눠 먹고 생활을 해야 돼. 내 어머니 한 가족 있어.
3: 지현아. 지현아. 분어 가져왔냐? 장거. 몇 마리 가져오느라?
0: 주고받는 것은 찬거리뿐만이 아닙니다.
3: 어머, 한 마리 때.
4: 열 마리나, 한 마리.
3: 한 가지로, 알아라!
0: 경매 맡길 물량이 좀 모자랄 땐 서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으니까요.
3: 딱 좋네, 사이즈가. 아, 힘들어, 여기 온 거는. 필요한 거 다 바꿔도 쓸 수 있어요.
0: 어느덧 훌쩍 다가온 경매 시간. 인사를 마치고 나자 순간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데요.
3: 오늘이 물량이 적으니까 중매인들이 좀 손을 많이 낼 것 같아.
5: 아, 그래요?
3: 비싸게 살 것 같아 오늘.
5: 기대되시겠네.
3: 많이
5: 들었지?
0: 드디어 드디어 선장님이 잡은 꽃게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기대만큼 비싼 값에 팔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오늘의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7: 표정이 좋으시네.
8: 85,000원이네. 큰 거 한 상자 한 달아에. 아,
7: 만족하세요?
8: 만족해야지. 돈을 120만원, 130만원 내는데 만족해야지.
9: 얼마 빼놨어요? 한마 빼놨더만 여사람이 친구가 한마디 하고 세 개를 합해갖고 네 개를 만들었어.
10: 그 뭐 엄청, 엄청 올 권사님 한턱 내야 되겠네.
9: 한턱 낸다 그랬노. 그랬다.
10: 그러면 됐다 마.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잘 받았어.
11: 다행이네요.
12: 그러면 내일도 와.
11: 뭐라고?
12: 내일도 와.
11: 내일도 와. 요즘이 꽃게가 한창 물이 많이 오를 때예요?
9: 예, 여물아. 파리 깍깍 차가지고 된장국 끓여놓으면 끝내줘요, 끝내줘. 간장게장 끝내주고 양념게장 진짜 맛있어. 살이 퉁퉁.
0: 그렇게 자랑하시니 안 먹어볼 재간이 없네요.

0: 다시 대도로 돌아와 마을 회관에 왔습니다. 한바탕 꽃게 잔치가 벌어질 모양입니다.
1: 전사님 참 만내겠습니다. 만냅니다.
0: 취향이야 다 다르겠지만 그 본연의 단맛을 즐기려면 찐만한 게 없겠죠. 소시적 서울에서 식당 일로 잔뼈가 굵었다는 아주머니의 지휘 아래 꽃게로 할 수 있는 온갖 요리들이 줄줄이 대령입니다. 자동으로 침이 고이고 어디선가 간장향이 솔솔.
2: 맛이 있겠습니다.
1: 아이고.
0: 차례대로 상을 들고 향하는 곳은요. 산들산들 바람이 통하는 정작. 하루가 멀다 하고 모이는 이웃들이지만 가을 꽃게 덕분에 그 규모가 좀 더 커지고 말았네요.
3: 부인님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맛있을 겁니다. 맛있게 해놓고 오늘 저 팔각정에서 점심 잡순 분들 한 10년 젊어지십시오.
4: 네. 네.
3: 맛있게 드세요.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3: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잘 찍어.
1: 눈으로. 아, 맛있어.
0: 이 맛있는 걸 나누다 보면 각별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1: 가을에는 숙회가 최고요. 하기 찬다고. 그리고 숙회가 제일 맛있어.
6: 간장게장.
1: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이 껍데기가 이게?
6: 예, 맛있어요.
0: 껍데기 사이 투덕투덕 삐져나온 소옥살의 질감하며 흰밥 위에 올라간 게장의 저 붉은 빛깔

0: 그지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1: 업계가 사람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아요. 그런 힘이 섰습니다.
2: 바로 잡아서 먹으니까 여러분이 또 주민들이 모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0: 도타운 정이 쌓이는 곳. 마음은 벌써 저 밥상 앞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오감으로 남는 기억 중 가장 오래가는 게 뭘까요? 정답은 냄새. 냄새는 잊어버리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선명하게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깊은 숲에서 맡았던 편백향 같은 거요.
3: 이 숲 안에 딱 들어오면 뭔가 상쾌한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피톤치드구나.
0: 편백숲 근처만 가도 특유의 내음에 취할 지경인데 피톤치드까지 더해져 이곳은 지금 향기의 천국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있는 충령산. 초록빛 치유의 숲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0: 초입부터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로 풍겨지는 어떤 그 신선함, 상쾌함, 그게 확 밀려 내려옵니다. 남 냄새. 충령산 1m 폭포. 야, 이것도 폭포라 그러는데.
1: 향기에 이어 숲이 준 선물은 작은 폭포.
0: 어우, 시원해. 오. 와, 오름장 같으네. 야, 귀엽다.
1: 벌써부터 숲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왔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우 안홍진이 선택한 충령산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
0: 와.
1: 뭘 보고 놀랐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0: 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고?
1: 지상으로부터 12m 높이.
0: 와.
1: 360도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입니다.
0: 눈무랑 이 녹색이랑 이 나무들이랑, 와, 이거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아,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뭔가, 야, 넋을 놓게 되는 광경이네요, 이게 정말.
1: 충령산이 이름을 얻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게 바로 이 편백나무 숲.
0: 온 산이다. 편백나무, 삼나무.
1: 최장 수령 70년에 가까운 편백과 삼나무를 비롯해 낙엽송, 퇴다, 리기다 소나무 등 침엽수로 가득한 충령산입니다. 사계절 푸른 편백과 삼나무. 언제 보아도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동글동글한 채소, 브로콜리를 한 대 모아놓은 것 같죠?
0: 지금 보면 완전히 무슨 카펫으로 덮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얀 색깔들이 정말 최상의 녹색이지만 또 조금씩 달라요. 이런 싱그러운, 그리고 자연이 뿜어내지는 이 강한 에너지, 이걸 받기 위해서 지금이 아마 최적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1: 초록 유웅단 위를 날아보고 싶을 때 이

0: 전망대를 다녀와야겠습니다. 이 산에는 이름이 붙은 길이 여럿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 하늘숲길로 가보려 합니다. 하늘숲길은 사람과 숲의 거리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길입니다.
1: 데크길은 그 무장애, 그러니까 턱이 없고 계단이 없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조성된 데크길이라고 합니다. 아마 새들이랑 다람쥐들이 나무에 이렇게 딱 앉아서 내려다보는 높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0: 최고 높이 10m, 편백숲 한가운데 조성된 이 길을 걸을 땐 이어폰은 잠시 내려놓고 숲이 들려주는 청량함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1: 딱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열매들 막 꽉 채우면서 에너지가 확 올라오면서 피톤치드가 팍 퍼질 때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느끼셨어요?
2: 예, 가슴 느꼈어요. 아까 그러면서도 저한테 가슴 좀 펴고 저기 위를 좀 보면서 걸으라고 뒤에서 몇 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이, 좋다.
2: 완전히 숲이잖아요. 그늘만 있고 햇볕 하나도 없이 걷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야, 여기 자연과 함께 숲 이야기, 숲 해설가와 함께. 여기 보고 계신데?
0: 실은 여기서 만나 뵙기로 한 분이 계세요.
1: 아,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어, 실물 보니까 훨씬 더 미남이.
1: 아, 그런 얘기 크게. 감사합니다. 요 숲에 대해서 좀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3: 충령산에 그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곳 이름을 풍욕장이라고 했습니다.
1: 여기가요, 여기가?
3: 풍욕장.
1: 풍욕장?
3: 예, 예. 그래서 바람과 같이 힐링을 하는 곳이에요.
1: 아, 그러네. 그러니까 바람 부네.
3: 여기는 이제 평상이 7개 있고 벤치 의자가 있다고 해서.
1: 아, 잠깐만요.
3: 다른 말로는 여기 우리가 7성급 호텔, 8성급 호텔이라고 봅니다.
0: 충령산에 왔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험 하나, 풍욕입니다. 피톤치드 샤워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거죠.
3: 벌렁 들어놓으실까요? 벌렁 들어놓으면은 하늘이 보일 겁니다.
1: 네.
3: 근데 편백나무 같은 종끼리는 서로가 경쟁을 하지 않아요. 가지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은 서로가 양보를
1: 해주는군요. 예.
0: 덕분에 깊은 숲에 들어왔지만 가지 사이로 난 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여백을 남겨두는 지혜. 혼자 왔다면 미처 몰랐을 공존의 이치를 숲 해설사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토록 좋은 숲이 생겼을까요? 사실 이 숲은 단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4: 그 휴양님의 수목장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3: 거의 없죠.
4: 거의 없죠.
3: 예. 고 임종국 선생님 수목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4: 네.
3: 그래서 56년부터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사진청에서 여기다 명당자리를 주셨고 가족들이 동의하여서 여기다가 수목장을 한 거예요.
0: 임종국 선생. 한국전쟁 이후 발가벗겨진 우리 산하에 숲이라는 미래를 심으셨죠. 가뭄이 들었을 땐 물지개를 지고 산등성이를 오르내리셨답니다. 그 묵묵한 헌신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4: 평생을 나무를 가꾸고 심는데 애쓰시고 본인 스스로도 또 이 천년 나무가 되신 거네요.
3: 네.
4: 이야, 뭉클하다.
3: 그죠?
4: 네.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이 정말 물창한 나무 숲이 선생님이 다 심고 기른, 키워낸 나무라는 게 네. 요만할 때부터 심은 나무들이.
3: 그렇죠. 네.
4: 믿겨지질 않는다.
3: 네. 그죠?
4: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창하게 되어서
0: 숲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호사를 만끽하고 난 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1: 배고픈데? 이쪽에서 막 나오시네?

0: 아이고, 저 여기 근처에서 밥 좀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이 밑에?
1: 6,000원!
0: 6,000원! 밥이 6,000원이에요? 아, 순두부하고? 와, 어머니들 여기 뭐 식사하러 오신 거야?
1: 네.
0: 아,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알겠어요.
1: 묵은지 진짜 맛있어.
0: 아, 진짜? 뭐가 맛있다고요?
1: 묵은지.
2: 어머니들 말씀 허투루 들을 수 없죠?
0: 1인분에 6,000원. 와, 사장님이신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아, 반갑습니다.
3: 아, 네. 아, 여기.
0: 근데 이게 6,000원에 팔아서 장사가 남아요?
3: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이제 마을 분들이 농사 지은 거를 조금 이제 못난이 농사 안 팔리는.
0: 아, 네, 네.
3: 저희가 구매를 하니까.
4: 못난 농산물이라는 게 이제 뭐 지형에 이제 돌 같은 게 많으면 모양이 조금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확을 하다 보면은 네. 흠집이 나거나 아니면 크기가 조금 작거나 또 너무 크거나 이제 이런 농산물들이죠.
2: 일대에서는 잘 알려진 식당. 이웃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운영 방식으로 파격적인 밥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어떠세요, 여기서 드시니까?
6: 아이고, 뭐, 휴가원 같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7: 가격도 저렴하고, 지역 농산물 이용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가보자 해서. 어머님 보고 싶어.
2: 들을수록 그 실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지역에서 나는 제철 나물 반찬에 수제 두부까지 푸짐하죠. 게다가 방금 전까지 산을 누비다 왔잖아요.
8: 할머니가 묵은지 맛있다 그랬어, 묵은지.
2: 김치가 맛있다면 직접 담갔다는 얘기.
8: 무채. 거의 사찰 음식인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2: 첫 술은 나물 반찬 한 대 모아 쌈싸먹기.
8: 아, 건강한 맛이다. 딱 그 시골 집밥. 그 맛이네요. 밥밭에서 자란 그 야채들로 반찬 만드시고, 밥 지은 밥이랑, 묵은지 김치랑, 이렇게 싱싱한 야채 쌈 싸서.
2: 고기가 폭발했나요? 한 입이 너무 컸네요.
8: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다.
2: 젓가락질은 그 후로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닮으셨는데 형제.
3: 네, 네, 네 맞습니다. 형이고.
9: 아, 그러시구나. 쌍둥이인. 오, 여기 보니까 아, 무슨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네.
3: 네네. 이제 외부에서 그래도 많이 생각보다 오시거든요.
9: 아, 네.
3: 교육받으시고, 뭐 식사하시고, 집 보고, 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2: 촬영 당일 빗줄기가 오락가락 했는데요. 덕분에 이 식당이 품고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마을 분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농업회사. 식당 외에 다른 사업체들이 더 있습니다.
9: 이게 뭐예요?
10: 편백나무 잎을 이렇게 잘라서 잎은 추출하고요.
9: 네.
10: 그 잎사귀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매.
9: 오.
10: 이게 열매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9: 아,
10: 동글동글하게 네, 입에 이렇게 지금도 붙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9: 아, 그러네요.
10: 네, 이런 식으로 그 열매가 이제 벌어지면. 이런 정도만큼의 씨앗들이 나오거든요.
9: 이게 씨앗이에요?
10: 네, 이게 다 씨앗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포트에다가 작업해서 심어서 키우면 이런 형태로 자랍니다.
9: 이렇게. 야, 이게 편백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10: 이제 뭐 이제 한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9: 말하자면 이제 편백나무의 인큐베이터군요.
10: 아, 그렇죠. 그래. 손바닥 줘보시면 네. 예.
9: 이게 씨앗이라고요?
10: 예. 그게 씨앗이고요.
9: 이게 다 씨앗이에요?
10: 네, 약간 옆에가 날개같이 이렇게 예, 되어 있고 가운데 보면 씨앗이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 핀셋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9: 야,
10: 네, 정말 이 안에다가 이렇게
9: 이 씨앗 하나가 그 큰 편백나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10: 그렇죠.
9: 야, 신기하다.
8: 오케이.
5: 요거 다 자라면은 제가 언제쯤 보러 오면 되나요?
10: 몇 달 뒤에 방문하시면 이제 저희가 요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요.
5: 얘들아, 아빠야, 기다려. 내가 보러 온다.
10: 한 만약 2m 이상 크는 거는 4년, 5년 정도 되면 자라면 그 정도까지 키울 수 있어요.
5: 어느 정도 이제 나무 같이 이렇게 자라는군요.
2: 임종국 선생의 편백 숲을 1세대라 한다면 지금은 2세대, 3세대로 계속 확장 중. 숲의 가치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니까요.
0: 이게 얼마나 된 나무예요, 그러면?
10: 관내 아이들이 씨앗 발화시켜서 심은 지가 한, 지금 한 10년, 11년 정도 되면은 요 정도.
0: 그럼 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아이들이 자기, 뭐 붙어 있네.
10: 이름 한 마리 붙어 있어요.
0: 저기 붙어 있다, 이름표. 네네네. 야, 나중에 진짜 한 중년 정도 돼서 크게 큰 나무 보면서 내 나무다라는 어떤 그런 애착도 있겠네요.
10: 그렇죠. 충령산도 인공조림이거든요. 사람이 심어서.
0: 그렇죠, 그렇죠. 네.
10: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대 정도 오니까 이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이 숲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심었지만 이제 저희 뒤에 있는 친구들이
0: 후대를 위해서
10: 도움이 되게끔 계속 이제 주변에도 맹지나 유휴지를 계속 가꾸는 거예요.
0: 미래를 향한 마을 희망을 심는 거네요.
10: 네네.
2: 충령 산자락 편백숲에 기대어 사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자연에 기대어 살고 있죠.
0: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 때라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떤 그런 희망의 마음으로 하나씩 심었던 그 편백나무가 이렇게 거대한 숲을 이뤘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편백나무가 가장 피톤치드를 많이 뿜어낼 때라고 하니까요.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인간을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짓는 위대한 힘, 상상력. 아니, 어떻게 날개도 없으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림을 떠올렸을까요? 게다가 그 꿈을 이루기까지 했잖아요.
11: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9월이잖아요. 아주 비행하기 1년 중에 제일 좋은 시기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 상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겼기에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11: 제 꿈이 뭐였냐면 내가 만든 비행기를 타보는 게 꿈이었어요.
10: 이륙하겠습니다.
2: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마침내 인생의 물을 제대로 맞이한 남자. 이 남자의 하루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한때 드넓은 바다와 갯벌이었던 곳. 1991년 시작된 간척 사업 이후 들판이 생겼고 그 들판 한쪽에 경량 항공기를 탈 수 있는 비행장이 조성됐는데 수도권에서는 유일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자가용인데요. 이제 새로 생긴 경락고 안에서 두 개가 조금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핫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올 하반기부터 체코 비행기가 이제 단계별로 20대 이상이 이제 납품이 돼요. 2인승 비행기 중에서 제일 비싼 한 4억 후반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4억 초반대 되고 엔진만 다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비행기는 130노트 정도, 대략 한 250, 뭐 300km는 안 되지만 그 언저리까지 가요. 살짝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올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되게 핫합니다. 비행기 보시면 이제 날개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저 비행기는 날개가 위에 있어서 비행기는 크게 날개가 밑에 있는 로어윙이라고 하는 형태랑 날개가 위에 있는 하이윙이라고 하는 형태의 비행기가 두 대가 있는데 그냥 가장 큰 특장점은 뭐냐면 공군에서 사용하는 수송기 있잖아요. 그 날개 다 위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물건을 많이 실거나 뭐 이런 형태를.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처럼 밑에 날개가 있는 것들은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거나 뭐 연습을 하거나 할 때 합니다.
12: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활발한 시기인가요?
11: 지금 시즌적으로 보면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9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비행하기 1년 중에 제일 좋은 시기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부터

0: 뭐 9월, 10월 엄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 않을까?
1: 흔히 경비행기로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경량항공기. 이진욱 씨는 10여 년 전부터 경량항공기 비행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2: 지금 활주로에 물 좀 빼고 있어요.
3: 왜 물 빼세요?
2: 이렇게 활주로가 젖어 있으면 위험하니까.
1: 전날 비가 꽤 많이 왔는데 그 여파로 생긴 현상. 이럴 땐 삽질이 빠질 수 없죠. 명색이 대표지만 몸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비행장 건설 당시 직접 중장비를 몰며 수로도 내고 전기공사도 했다죠. 믿을 건 나 자신과 달랑 저 비행기 한 대뿐. 이제는 정부 인가를 받은 비행 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4: 뒷바퀴 두 개를 저희가 랜딩 기어라고 부르고요. 눌려있으면 공기압이 좀 빠진 거니까 이제 스레드가 잘 살아있죠. 네.
5: 밖에다 대고 클리어 프롭이라고 외칩니다.
6: 클리어 프롭.
5: 네, 한번 말씀해보세요.
6: 클리어 프롭.
5: 오케이.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이걸 들었으면 아, 이 비행기는 이제 시동을 켜겠구나 네. 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6: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7: 근데 이거 전투기는 아닌데.
6: 네, 못다한 꿈을 어렸을 때 못했으니까 지금은 뭐 나이도 먹고 이제 은퇴한 상태라서 취미 삼아 이걸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직접 내가 뭐 조종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계기를 보면서 어릴 적 꿈이었던 거를 뭐 실감할 수 있다는 게 뭐 너무 좋고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고 그렇습니다.
1: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요.
8: 체험하러 오셨어요?
9: 아니요, 네, 저는 교육생이에요, 교육생. 지금 마흔 오늘 일곱 번째지요?
8: 와. 실리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 75입니다. 드론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찍을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됐어요. 좀 용기를 낸 거죠.
10: 네. 좀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냥 탁 트임. 마음도 트이고.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타고 싶다면 누구나 체험 비행도 할 수 있습니다.
11: 누가 다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7: 아, 그래요? 네. 남편이라서 멋있는 거 아니고?
11: 그것도 조금 있지만 다 멋있을 것 같아요.
1: 아내 눈에 멋있어 보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도전하는 모습에 후한 점수를 주신 모양입니다. 늘 땅에 붙어 살다가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한다는 건 일종의 일탈, 마냥 설렐 수밖에요. 그 모습 지켜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7: 날아갔네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1: 날고 싶다는 인류의 꿈이 실현된 건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죠.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 테스트가 성공한 게 1903년의 일이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상 어디든 갈 수 있게 됐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긴밀히 연결된 세상 속에 살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더디 왔을 현실입니다. 아내 눈에 멋있어 보인 그 남편도 무사히 착륙.
12: 아, 너무 재밌었어요. 가슴이 탁 트입니다.
11: 재밌어?
12: 아, 너무 재밌어. 일반 비행기하고 틀린 점은 300m 하면서 디테일하게 보이니까 그게 좋았어요. 오늘은 좀 짧게 20분인데 다음에 뭐 기회 되면 1시간? 1시간짜리는 서해대교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오고 싶어요.
7: 아까 아내분이 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12: 아, 함부로 올라갈 걸 그러네.

0: 재밌었다.
1: 무중력 체험도했어.
0: 무중력 체험도했어.
2: 그냥 날아다니는 기분? 거의 바이킹 하는 기분이어서. 자, 탑승하실 건데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돈 다음에 네, 힙을 먼저 넣으신 후 다리를 넣으실 거예요. 네, 생각보다 높아서 힘차게 엉덩이 안쪽까지 끝까지 넣을게요. 네. 되셨고, 잠시만요. 다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3: 예.
2: 네, 이렇게 탑승하시고.
3: 네. 저 고속공포 증인인데 괜찮을까요?
2: 진짜 심하신 분은 비행기만 봐도 발을 못 대시더라고요. 산 위에 올라온 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3: 네. 근데 차는 안 떠있잖아.
2: 괜찮습니다. 비행기도 하늘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을 거예요.
3: 네.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 네. 자, 시동하겠습니다.
4: 생생한 비행, 그 실체를 전해줄 제작진 탑승.
2: 야, 준비되셨나요?
3: 네, 마음의 준비 됐습니다.
2: 네, 마음의 준비 되셔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4: 경미한 고소 공포증 탓에 놀이기구도 잘 안 탄다는 제작진의 첫 비행. 과연 그 시간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급상승으로 평소보다 중력이 크게 느껴집니다. 기술을 들어 비행기를 다시 상승시키는 건 급강하를 위해서죠. 우리 살던 모든 곳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높이까지 실컷 날았습니다. 익숙한 풍경도 낯설어 보이는 이색 체험 후에 다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아왔는데요.
2: 다리하고 머리 조심하세요, 내릴 때. 고생하셨습니다.
5: 고생하셨습니다.
3: 너무 재밌었는데 멀미가 좀 풍경이 뭔가 이제 실이 된 느낌이었어.
2: 많이 힘들어 하던가요?
6: 네, 엄청 무중력 할 때 이렇게 바들바들 떠시던데요.
4: 즐거운 비행은 안전이란 그물망이 갖춰져야 가능한 경험. 오늘을 위해 지난 10년 세월을 바쳤습니다.
7: 뭐 하시려고요?
8: 잔디 깎으려고요. 네, 여기가 정글이 돼가지고요.
7: 아이, 주님은 다 대표님이 하세요?
8: 대표 제가 해야 저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잔디를 깎으면 막 되게 정신없다가 막 깨끗해지잖아요. 약간 희열 같은 게 좀 있어요. 잔디가 완충작용도 해요. 비행기가 랜딩할 때 충격 흡수도 되고 먼지도 없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빨리 없어져요.
4: 조종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조종 외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았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잔디를 깎아야 합니다. 활주로 안전과도 연관이 깊으니까요. 비행기가 즐비하지만 이진욱 대표가 아끼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풀 속에 두셨나요?
8: 볼 때마다 좀 미안한데 놀 자리가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4: 이 낡은 비행기와 쌓아온 인연이 깊고도 각별합니다.
8: 1년 6개월 전까지 왕성하게 날랐어요. 총 비행시간이 거의 한 8,000시간 정도 됐거든요. 이 함대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걸 살려서 그냥 저만을 위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4: 이진욱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은퇴 시점을 2028년 12월 31일로 못 박아두었습니다.
7: 클리어 플롭!
9: 확인하고
7: 클리어!
9: 클리어. 파일에 들어간 항목이 없으면 찰리 2, 2, 0 라인업.

0: 은퇴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표를 대신할 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아직 이 비행장에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대체 불가. 지난 10년을 비행기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이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상 여부를 감지하는 고수가 됐죠.
1: 이륙하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2: 네.
1: 금방 됩니다.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아, 지금 한 600km 따지면 한 300km 정도 돼요.
0: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네요.
1: 파리가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은데 무인승차 있네요, 파리가.
2: 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1: 네, 좀 놔둬야겠어요. 깜빡깜빡 하나? 네, 깜빡도 내보냈어요. 매번 비행기마다 변수들이 있어요. 되게 시야가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코가 밀려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륙할 때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0: 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비행이나 인생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1: 이 2인승 비행기로 한 7종류의 비행기를 몰아봤던 것 같아요.
2: 원래 이 비행장 운영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1: 핸드폰에 카메라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2: 2000년.
1: 한 20년 정도 됐죠.
2: 네.
1: 핸드폰에 카메라를 처음 한국에서 장착했던 회사의 선임 연구원이었어요.
2: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1: 그래서 그때가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가 초등부 글라이더 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공군에 관련된 좀 꿈이 있었는데 마침 그 회사가 잘 돼서 상장도 하고 그래서 조금 30살 중반에 좀 돈이 조금 생겨서 하여튼 그거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돈으로 비행장을 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제2의 인생 죽을 때까지 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무모하긴 했었죠. 근데 지금 만족하고 살아요. 저는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다 못하면 병나는 사람이라서 네. 행복합니다. 전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이진욱 대표 인생의 전성기, 제대로 물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 다 이뤘다 싶은 순간 또 하나의 꿈이 생겼대요.
1: 저는 은퇴하고 나서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싶어요. 비행에 관심이 있고 공부 되게 잘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비행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만든 시설에서 제가 경량 복귀 자격증, 라이센스 딸 때까지 조금 재능 기부 같은 걸 좀 하고 싶어요.
0: 혼자 나는 꿈에서 함께 날아오르는 꿈으로 그의 새로운 비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 세상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3: 포도송이 방울방울 달콤하게 있어요.
4: 이 나무예요? 지금은 내가 보니까 25m니까 한 200평이 좀 넘죠 지금.
0: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가로세로 25m씩 자랐답니다. 거기서 열린 포도송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4: 최고 많이 나올 때가 9월 12일에서 15일 사이. 그때가 피크라고 봐요, 추석 전.
5: 나는 날마다 이게 느끼고 내가 안아주고 그래야 돼, 이것을. 야구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열매를 못 달아요.
0: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를 얻을 수 있는지 포도나무와의 소통법 좀 더 귀 기울여 봐야겠어요. 많고 많은 작물 중에서 포도를 고른 건 비교적 적은 면적에서 고소득이 가능해서였습니다. 전직 과일 경매사다운 실리적 선택이었죠. 농산물을 팔다 보니 직접 길러보고 싶으셨답니다.
6: 오늘 첫 수확인데 끝까지 해서부터

0: 익은 걸로 따야지.
1: 포도 수확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도 혼자 나와서 하세요?
0: 아, 요런 거는 내가 전담이라 내가 많이 해요. 이제 눈도장을 딱 찍어놔요. 빨리 수확할 때. 이제 첫 수확이니까 제일 잘 익은 걸로 따려고.
2: 남편의 갑작스러운 농부 선언에도 두 말 없이 지지해주고 곁을 지켜주니가 바로 아내 홍일순 씨. 서로 하는 일도 다르지만 출퇴근 시간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 도덕현 씨는 아내보다 늦게 나오고 늦게 들어가신다는데요.
0: 이제 오세요?
3: 네.
0: 어제 왜 화장실 문도 안 닫고 갔어요?
3: 몰라.
0: 퇴근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잘 좀 문단속이랑 다 갖고 와요. 냉장고 있는 창고 문도 안 잠그고 오고 할 때가 태반이요.
3: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요.
0: 나이 먹으면 더 신경을 잘 집중을 해서 문단속도 잘하고 와야죠.
1: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들으신 거예요, 방금?
3: 화장실 문 안 잠그고 갔다고 혼나는 거야.
1: 어머니 자주 혼나세요?
3: 생활에 대해서 문 좀 만족이 안 되는가 봐.
2: 이럴 땐 국면 전환이 최고죠.
3: 포도 한번 먹어봐봐.
0: 이 정도면 매장 나가서 소비자들이 아 맛있다 소리 듣겠어요.
3: 아 맛있다.
1: 이게 근데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따서 바로 드셔도 돼요?
3: 이런 포도, 우리 포도는 뭐 약이라는 것은 하질 않기 때문에 지금 주 고객층이 애기들하고 그 환자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가요. 내가 소문된 것도 아니고 비구농 먹는 매니아 분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는가 많이 와요.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1: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3: 매력적이에요.
2: 누구한테 배웠다거나 제도적 지원을 받은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농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과일 경매사 시절 유기농법으로 키운 농산물의 가치에 일찍이 눈을 떴기 때문이죠. 원래 고창은 수박으로 유명한데요. 수박은 손도 많이 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작물.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는 데는 영 재주가 없으시답니다.
3: 우리 형님들이 차고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와갖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마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음은 조금 어렵고 우리 부부끼리 거의 한다고 보면 돼.
2: 둘이서만 일을 하다 보니 역할 분담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1: 근데 저건 어머니가 계속 끌고 다니시네요. 아버님은 안 하시고.
3: 나는 안 했지.
0: 가벼워요.
3: 그 몸을 쓰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낫으로 풀 잘려야 된다든지 뭐 삽으로 흙을 파야 된다든지 그건 나는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나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장군이 무슨 총소냐고 이런 식이지. 지금 수확기잖아. 근데 수확할 때 탐스럽게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다 대공이고 잘못되면 또 다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농사가 잘못되면 겁나게 혼나지. 지금은 이제 올해는 좀 혼 안 나는 스타일로 잘 돼 있어요. 네.
0: 요거부터 따? 요거 따요, 요거 따요. 요거 따는 거. 요거가 잘 익었어요.
2: 부부가 함께 재배하는 포도 종류는 모두 11가지.
3: 이게 저 청 알렉산드리아라고 도매종이 아니고 원종이기 때문에 향도 좋고 맛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 따고 나면 이제 옆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제 빨간색이 난다 해가지고 홍 알렉산드리아라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2: 이르면 7월부터 늦게는 9월까지 한해 농사에 결실을 맺습니다.
3: 2017년도에는 4,500송이까지 땄어요. 무게로 2톤, 2,000kg 한 나무에서.
1: 어느 나무예요? 한 나무가?
3: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이 나무예요.
2: 이 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 2톤의 포도를 따셨다고요?

0: 이제 2005년 4월 달에 나무젓가락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22년, 만 22년.
1: 처음부터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나무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당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를 쳐내지 않고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내버려둔 것이죠.
0: 그 환기라든지 토양 연양분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제 자연스럽게 클 수 있게 조건을 맞춰준 거지. 내가 하는 일은 물도 가까이 안 주고 좀 멀리 주고 네가 와서 먹어라 이거 갖다 주지 않겠다. 갖다 주지 않으니까 지가 나와서 먹고 나와서 먹고 하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이렇게 자생력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노력은 됐고 훨씬 더 훌륭한 나무가 됐어요 지금.
1: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는 건 자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도 힘껏 자라주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예. 포도 좀 구경 좀 왔는데요.
3: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대요?
2: 예, 전북 완주에서 왔어요. 완주.
3: 아니, 예. 너무 농사를 잘 지신다고 그래가지고
2: 소문 듣고 왔어요. 예.
3: 이야, 대단하네. 아니 포도나무가 이게 포도나무요?
0: 만지면 시원할 거예요.
2: 진짜 이야. 그러네요? 네.
0: 이 많은 식구를 먹이 살려야 되니까 밑에서 끊임없이 빨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동무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죠.
3: 기적이 기적 이거 진짜로.
2: 처음
3: 아니 해요. 세상에 이거 한 나무에서 한 300평에가 아 이거는 이거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진짜. 72인데다 이거 생전 나 처음 보는 일이라 아주 신비할 뿐이요.
1: 그러고 보니 포도밭이 이토록 쾌적했던 이유는 나무가 몇 그루 없어서였네요.
3: 아 이거 그냥 못 지나가.
1: 진 풍경이긴 하죠.
0: 여기 보면은 이 들어가서 뒤에서 찍으면 나무가 전체가 나오고.
1: 찍히는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부터 찍는 사람의 요상한 자세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4: 사진을 왜 그렇게 찍으세요?
0: 이렇게 찍어야 아주 멋진 사진이 나와요.
1: 아, 그러네요. 나무를 찍으러 사진 작가들도 꽤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구도 잡는 법을 배우셨대요.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도 많아요. 보세요. 습관처럼 나무 껍질을 벗기시잖아요.
0: 건강한 나무일수록 이 껍질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건강한 나무는 안에서 살이 찌기 때문에 껍질이 밖에 있는 껍질이 이렇게 터지게끔 돼요. 껍질이 터지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나무가 됐든지.
1: 어쩌다 그렇게 해박해지셨을까요?
0: 아니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나무만 만지면 너무 좋더라고. 이 나무는 내가 기대한 만큼을 항상 충족시켜주고 뭐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좋아했던 나무들은
1: 좋아하면 서로 통하나 봅니다.
0: 나는 날마다 이게 느끼고 내가 안아주고 그래야 돼 이것들. 왜 그러냐면 이 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열매를 못 달아요. 가까이 다가가면 얘가 뭔가 이 얘기를 해요.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 처음에 봄에 이파리 나올 지경에 이렇게 귀에 대고 있으면은 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물줄기 소리가 나요. 시냇물 소리 같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사랑스럽다고 그러면 우리 안 씻고 질투할 것 같고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나무. 옛날에는 이 포도나무에 폭 빠졌을 적에는 아내한테 안 가고 여기서 자고 그랬으니까 이거 부듬고 이거 부듬고만 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 빠졌었어요 포도나무에.
1: 날마다 달라지는 나무를 들여다보는 일. 그에게 농사는 그래서 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닫는 것이 하나둘씩 늘어만 갔습니다.
0: 나무는 끄트리가 힘이 차고 세요. 이파리가 일을 해서 얘네들한테 양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0: 포도나무? 네.
1: 오, 17.9.
0: 이 끝대치가 더 당도가 더 높아요.
1: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잘
0: 하고. 아,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한, 수확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내가 한 40번 수확을 했는데, 대강 알지.
2: 한 그루에 수천 송이 열매가 달려도 충분한 당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오랜 관찰과 경험 덕분, 포도나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엔 이분처럼 포도를 직접 사러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3: 멀리서 오느라고 애썼어요.
2: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직접 찾아오기 시작한 지 벌써 7년째라는데요.
4: 아니, 어디서 오셨는데 뭐 포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쉽고 가죠?
3: 학교 급식. 네, 저희는 진주지역 학교 급식에 좋은 포도를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가지러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는 바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포도를 멀리서 와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4: 포도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3: 단독장! 맛장!
5: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히 가요.
3: 감사합니다.
2: 다른 건 몰라도 포도의 만족도만큼은 최상급.
0: 저분들이 경상도에서 왔거든. 근데 경상도에 포도 농가가 그렇게 많은데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 내가 이뻐서 온 것도 아니고 유기농을 학교 급식에 넣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나를 찾아온 거지. 그래갖고 얼마나 좋아. 내가 자신 있게 만들었으니까. 먹을 내 거 먹을 사람한테 간다 생각하니까 더 좋지.
2: 이 집 포도의 가치를 알아준 건 고객들 외에 더 있습니다. 곳곳에서 주신 상이 한아름. 장날도 아닌데 부부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3: 여기 상담하고.
4: 맛있는 밥 먹도록 하게.
2: 외식을 한다면 10중 8구 여기. 이 집을 단골 삼게 된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데요. 밭에서 나는 고기 두부. 두부가 건강에 좋다는 거야 전국민이 아시죠. 그러니 이제 왜 그렇게 이 집 두부만 고집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분명 사연이 있어 보이거든요.
6: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두부예요.
0: 내가 이제 그 유기농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 자체가 내가 좀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거부를 해. 근데 여집 음식은 유기농으로 다 하는 집이라 내 몸에 잘 맞아요. 그래서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6: 우리 콩 두부가 없어서 그냥 그 일반 두부 사다가 끓여주면 알아요. 그리고 안 먹어요.
0: 모르게 우리 콩이 아닌 신콩으로 만든 두부를 나한테 모르게 먹이려고 해도 내가 먹으면서 바로 알아.
4: 어떻게 알았어요?
0: 먹어보면 알아. 향해서 알아. 부드러기 나고
6: 가렵고
0: 생기고
6: 가렵고 그런데요.
2: 유기농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셨네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퇴근했을 시간. 밀린 주문 처리하느라 부부가 손을 모았습니다.
0: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아낌없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풍족한 만족감을 주고. 은인, 어떻게 사람으로 하면 은인이지, 은인.
2: 그 마음 포도나무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7: 와, 부실해. 부실이다. 힘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8: 너무 좋아요. 어, 안 와서 후회할 뻔했어요.
7: 꽃이 활짝 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9: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0: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0: 만드시는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직도 몸이 얼얼하군요. 30몇 년 춤을 췄는데 곧새 무릎이 굳었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 춘 마지막 춤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봉이, 조선의 늙은 기생입니다. 방금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오는 길이에요. 헛!

0: 나라님이 오셨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상이 내 앞에 행차하셨어요.
1: 아직도 이 엄통이 벌렁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다니요. 처음 부름 받잡았을 땐 내 옆에 종가는 울기까지 했지요. 기생신분에 그것도 이 늙은이가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내 오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우리 두 사람 나가 좌우로 갈라섭니다. 박의 소리에 맞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지런히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대무.

배까지 후들거렸지만 어느 안전인데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사실 이 춤 세상에 잊힌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곡파무. 나와 종가만이 그 춤을 알아. 오늘 주상께 선배였지요. 춤은 단순히 그 사위를 기억한다 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닌지라. 춤은 몸이 기억하는

0: 질서입니다. 나 어릴 적 그렇다 배웠어요.
1: 지금에야 그 낯짝이 다르지만 고을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어여쁘다 불렸습니다. 어미처럼 관습 도감에 들어갔을 때 그 눈, 코, 입까지 물려주어 다행이다 싶었지요. 기생의 기본 일은 여학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각 거을에서 뽑힌 어린 계집들이 매일 가야금, 아쟁, 장고, 해금을 익히고 매일 가곡을 배웁니다. 능하지 못한 자는 호된 야단을 맞겠죠. 그렇게 16세에 이르러서야 일부가 입덕합니다. 기생이 되면 연회에 오르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때에 춤, 노래, 연주를 맡게 됩니다. 종종 관기로서 일도 했지만 변방 기녀처럼 수청을 드는 건 본의 아니에요. 하지만 꽃을 좋아하던 우리는 꽃이 되진 못했어요. 동료들은 높으신 분들께 가벼이 다뤄졌고 아내 없는 수졸에게 몸만 바쳐질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0: 기생의 인생 헤아리니 28 이후 3년 내외라.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바람 앞 등불처럼 세상사 참으로 덧없게 그새 늙음을 맞이하니 누군가는 그 인생 참 덧없다 이야기할 겁니다.
1: 그런데 오늘 나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늙은 기생이라고 어찌 허투루 펼치겠습니까? 곡파물을 기억하는 이 우리 둘뿐인 것을요. 뒤로 물러나는 무태와 앞으로 나아가는 무진. 두 발 뒤로 가야 한다면 다시 하나씩 내딛으면 되는 겁니다.
2: 두 기생이 아곡을 기억했으므로 특별히 상을 내린다.
0: 음악이 끝나자 나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황공할 때가 또 있을까요? 화사품은 비단과 쌀이에요. 자주 우리 아이들 교육하러 갈 적에 가지고 갈랍니다. 늙음악에 웬 호사인가 싶지만 사실 무엇보다 기쁜 건 이 노기의 춤을 기억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요? 그것으로 전부 되었습니다. 꽃처럼 존귀하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꽃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0: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각자 곡을 들려줬었어요. 그때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주로 들려줬었어서 딱 떠오른 단어가 음성 녹음이었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떨어져.
1: 말을 못한다.
0: 왠지 이번 연도에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1: 좋은 기회가 또 왔다고 생각해.
2: 잘 되면 좋겠어요. 슬프겠죠.
1: 하지만 받아들이고 네. 또 다른 것을 열심히.
3: 두 분은 오늘 어떤 호흡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4: 저희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래서 좀 더 끈끈한 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게 뭐 아니면 도가 좀 있던데 저도 홍민호라는 형이랑 같이 살았는데 거의 의절했거든요.
4: 저희도 의절할 것처럼 싸우고 다시 네. 가족처럼 화해합니다.
3: 저는 지금도 그 형 욕 한 3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4: 저도
3: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4: 예. 저도 얘 욕 3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3: 오늘 긴장 많이 하셨어요?
5: 그런 편이에요.
3: 아,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제가 긴장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 저 팬이에요.
3: 그래요?
5: 저 오늘도 모쏠 보고 왔어요.
3: 모태솔로?
5: 네.
3: 모태솔로 그 웃음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괜찮으세요?
5: 네.
3: 다행이네요.
0: 네, 저희 사랑 가득한 곡들 들려드릴 테니까 사랑 많이 받고 가세요.

0: 알고 있는 사람은 되나요?
1: 뭔가 굉장히 준비된 느낌이에요 지금.
0: 편하게
2: 재수니까.

0: 지난번에는 최다 인원이었고 오늘은 최소 인원이에요. 그 밴드 셋을 경험하고 나서 이번엔 더 여백을 줘보자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욕심을 버린 거죠. 이제 욕심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0: 그리고 원래 둘이서 많이 했었거든요. 둘이서 딱 네 개의 소리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을 했던 팀이기도 해서 이번엔 그런 걸 또 보여주면 좋겠다. 합을 맞추는 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던 것 같기는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따로 연습하고요. 난 너가 없을 때 너가 있는 척을 하고.
0: 아, 그래?
1: 그럼 나는 이렇게 보면, 보는 척을 해.
0: 예측?
1: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곳이고. 네.
0: 예측 불가입니다.
1: 예측 불가 헬로룩.
2: 우리 나르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막 자신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완전 없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자신 있으세요?
3: 있습니다.
2: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좀 자신이 더 생기셨을까요?
3: 둘이서 나왔잖아요.
2: 네.
3: 저만 잘하면 되는.
2: 동의하세요?
3: 저는 그래서 떨려요.
2: 그래요?
3: 저만 잘해야 되니까 떨립니다. 예. 오늘 어떤 팀이든 누군가한테는 좀 최고의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한 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나르디스 분들이 저번에 같이 했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뭐 이런 말씀.

0: 저는 헬로룩이 하고 나서 바로 EP를 내가지고 공연도 열심히 했습니다.
1: 공연도 거의 없으시다.
0: 맞아요. 맞아요. 한 두 개, 세 개 정도 더 했습니다. 사실 저번에는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좀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저번에는 트라이 하는 느낌이었고 이번에는 그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커버에 입은 티셔츠를 한번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입고 와봤습니다.

기타 연습 많이 했고 기타를 안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기타와 조금 더 친해지는 단계가 될것 같아서. 네. 제가 엄청 화려한 음악을 하거나 사운드적으로 압도를 하는 음악을 하지 않고 잔잔한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전해주셔서 잔잔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모든 순간순간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같은 악보를 보고도 똑같이 연주하진 않아요. 딱 맞아서 함께 딱 갔고 우리가 되게 기분이 좋게 느꼈다 이러면은 그게 가장 짜릿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프롬프 앨범을 할때 반드시 이번에 뉴욕 가서 녹음을 해야지 하고 이제 누구랑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친구랑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그때 트럼펫 연주자와 콜텟을 먼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음반을 만들었는데, 나디아하고 좀 만들어야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이 듀오로 미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멜로디 해석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뮤지션이 달라지면 음악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주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인 거죠, 서로에게.

저희가 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재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저희가 함께 느껴왔던 것 같은데요. 너무 멋지게 연주해 주신 연주자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세상에 없던 음악?
1: 재즈 뮤지션의 락커 DNA.
2: 자유함과 책임감을 둘 다 어마어마하게 주는 2026년에 재즈를 하고 있습니다.

0: Invisible Worker, Young Lee and the Don't Tank.
1: 독일에서는 재즈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회적인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것을 또 한 대 섞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재즈가 규정을 짓더라고요. 헤이데이라는 노래는요, 그 저희가 다 그렇게 이제 프리랜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입금이나 이런 사정이 되게 좀 규칙적이지 않고 때로는 못 받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시고 또 큰 액수를 네. 근데 입금의 상황에 따라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휘둘리고 집착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런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감정들의 조각들이 난무하는 곡입니다.

불타옹의 리더를 맡고 있고 오늘 피아노를 치고 있는 용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즉흥 연주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이런 실험적인 다양한 현대 사회의 음악적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는 팀이고요. 저희의 목표는 재즈라는 이 장르의 경계를 얼마나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한 팀입니다. 보컬의 전송이님을 저희가 또 어렵게 이렇게 모셨어요. 외국에서 살면서 지금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마침 시간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네, 한국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전송이 씨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라는 이런 하나의 악기를 가장 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컬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광등 들려드리겠습니다.

0: 즉흥 연주라는 게 답을 약속들은 있지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 개개인에 대한 신뢰와 어떤 오픈 마인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손짓 발짓 다 써가면서 큐를 줄 때도 있고, 어떻게든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좀 믿음이 있어야 좋은 연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멋있었다.
1: 보통 재즈라고 말하면 어느 시대의 특정 사운드를 이제 연상하시기가 쉬운데, 저희는 이제 현재 진행형 저희만의 버전의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저희를 2026년형 한 줄기의 재즈의 형태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closing time.
1: Thanks for the
0: You're welcome.

38 up. This is one.

나왔다. LG 또

히말라야 남쪽 자락. 이 카트만두 계곡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정교한 건축물들,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장인정신, 무엇보다 힌두교와 불교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살아온 고대 문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계곡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00년 무렵. 네와르라 불리는 원주민들은 이후 여러 왕국으로 갈라져 새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날 그 왕국들은 인구 500만의 거대한 도시권 속으로 흡수됐죠. 네팔 인구의 6분의 1이 이 계곡 하나에 모여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한때 독립된 도시였던 옛 왕국들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광역 도시 안에서 각기 다른 행정구역으로만 존재하죠. 지금껏 살아남은 고대 건축물들만이 옛 풍경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곳에서 종교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이 지역 문화의 뿌리 그 자체이며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유적들도 결국 신앙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바그마티강은 랄리프르와 카트만두 도심을 가로지르는 상징적인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파탄에서 조금 서쪽으로 올라가면 강은 마누슈리 공원을 가로지르는 인상적인 초바르 협곡을 지나갑니다. 이곳은 웨딩 촬영지로도, 가족 나들이나 소풍 장소로도 큰 사랑을 받는 곳이죠. 공원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 조성됐는데 조깅 코스와 연날리기 전용 구역까지 세심하게 조경된 것이 눈에 띕니다. 마누슈리는 불교의 성인이었습니다. 공원에는 그의 석상과 함께 그가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동굴도 남아있죠. 불교 신화에 따르면 마누슈리가 산자락을 내리쳐 초바르 협곡을 만들어냈고 그때 생긴 무릉덩이 중 하나가 바로 타우다하 호수라고 전해집니다. 타우다하는 카트만두 계곡 안에서 손에 꼽힐 만큼 깨끗한 호수죠. 철새와 텃새를 아우르는 다양한 조류와 야생동물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가 오늘날까지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이 호수를 왕국으로 삼은 나가족과 신비한 존재들이 인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기로 약속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호수에서는 낚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중심에서 남서쪽으로 15km. 국립식물원에 들어서면 마치 전혀 다른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죠. 카트만두 계곡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이 82만 제곱미터의 부지는 네팔 토종식물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조성됐습니다. 관상용 식물뿐 아니라 약효와 치유력을 지닌 식물들을 따로 모아둔 약초원도 특별한 볼거리죠. 1962년 문을 연 이래 이 식물원은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550여 종의 식물과 290여 종의 조류, 그리고 250여 종의 나비가 이곳을 서식지로 삼고 있죠. 풍부한 물과 수많은 언덕이 있는 곳이라면 수력 발전이 자리 잡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다만 놀라운 사실은 네팔이 남아시아 전체에서 두 번째로 수력 발전을 시작한 나라라는 점이죠. 그것도 1911년, 무려 1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네팔 최초의 수력 발전소는 바로 이곳 파르핑에 세워졌고 1990년대 후반까지 가동됐죠. 준공 후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지정돼 누구나 둘러볼 수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주변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죠. 파르핑 인근에는 다크쉰칼리 사원도 있습니다. 도심의 사원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지닌 곳으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나무가 우거진 계곡이 인상적이죠. 이 사원은 여신 칼리를 모신 곳으로 다샤인 축제 기간에는 힌두교 공동체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가 되면 수많은 신도가 몰려와 여신에게 제물과 공양을 바치죠. 계곡 반대편에는 부다닐 칸타 사원이 있습니다. 비슈누 신을 모신 힌두 사원으로 웅장한 비슈누 석상이 있죠.
노란 천막 아래 누워 무려 1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온 네팔에서 가장 큰 석조상이며 많은 이들은 이 석상이 연못 위에 실제로 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7세기의 어느 날 계시를 받은 네팔의 왕은 이 사원을 방문하면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 것이라 믿게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언이 실현될 것을 두려워한 어떤 네팔 국왕도 이 사원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슈누 못지않은 위엄을 자랑하는 이 거대한 구루 림포체 석상은 돌루 지역의 한 불교 사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변 언덕에는 두 개의 동굴이 있는데 이곳에서 림포체, 즉 파드마 삼바바가 8에서 9세기경 수행을 했다고 전해지죠. 티베트의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파드마 삼바바 덕분에 이 동굴은 신성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계곡 가장자리의 언덕들을 뒤로 하고 이제 카트만두 도심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인드라 초크. 여섯 개의 길이 만나는 이 교차로는 인도와 티베트를 잇던 고대 무역로 위에 자리하고 있죠. 오늘날 이곳은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한데 뒤섞여 붐비는 장소가 됐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들, 거리시장을 구경하는 이들 모두가 이곳에 모여들죠. 바그마티강을 따라 날아가면 바네슈어르 지구에 다다릅니다. 이곳은 수많은 기업의 본사가 모여있는 카트만두의 금융과 상업, 교육의 중심지죠. 네팔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현대식 건물과 넓은 도로는 네팔이 그려나갈 미래를 엿보게 합니다. 새 국회의사당이 완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네팔 연방의회는 근처에 옛 컨벤션 센터를 임시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팔의회는 혁명 이후인 2015년에야 비로소 설립됐으며 지금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의석의 33%는 여성에게 할당돼 있죠. 도시 어디에서나 눈에 들어오는 다라하라 타워는 카트만두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건축물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탑이 세워진 것은 1835년. 원래는 군사 감시용으로 설계되어 위협적인 상황이 포착되면 탑 위에서 나팔을 불어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탑은 1934년 지진으로 무너졌고 이후 복구됐다가 2015년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옛 탑이 남긴 10m 높이의 잔해 바로 옆에 완전히 새로운 타워가 들어섰죠. 2018년 공사가 시작됐고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라니 포카리, 왕비의 연못이란 뜻이죠. 1670년 왕자가 코끼리한테 목숨을 잃자 슬픔에 빠진 왕비를 위로하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하죠. 원래 이 연못은 네팔과 인도 각지의 성지에서 길어온 성수로 채워졌지만 지금은 지하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트만두를 대표하는 명소로 2015년 지진 이후 복원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었죠. 전통 건축 재료 대신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연못가에 카페를 짓겠다는 것. 이에 시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며 결국 17세기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근처에는 독특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정원이 자리하고 있죠. 영국 에드워드 시대 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여섯 계절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1920년에 조성됐습니다. 당대에는 크게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방치되다가 결국 2018년에는 철거 대상에 오르기까지 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복원됐는데 원래 규모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지금은 꿈의 정원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 사랑받고 있죠. 2006년 혁명 이전 나라얀 히티 왕궁은 네팔 왕국의 군주가 거주하던 관저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 왕궁이 이 자리로 옮겨왔고 이후 1963년 철거된 뒤 미국 건축가 벤자민 폴크가 설계한 지금의 건물로 다시 지어졌죠. 2006년 혁명 이후 이 건물은 나라얀 히티 왕궁 박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카트만두의 가장 중요한 불교 성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보드나트 스투파죠. 하늘에서 보면 만다라 형태 디자인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각도를 낮춰갈수록 그 입체적인 형상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형 스투파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이들은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비례를 지닌 스투파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스투파의 건축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단은 땅을, 둥근 돔은 물을, 사방을 응시하는 눈이 그려진 사각탑은 불을, 그리고 첨탑은 바람을 상징하죠. 가장 꼭대기의 우산 모양 장식은 공간 너머의 세계 에테르를 나타냅니다. 첨탑을 이루는 13개의 층은 인간이 열반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상징하죠. 원래 건물은 서기 600년에 지어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 대부분은 15세기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이 나란히 공존해온 이 나라의 모습처럼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 불교 성지에서 단 2km만 이동하면 그에 못지않은 무게를 지닌 힌두 사원과 마주할 수 있죠.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네팔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신성한 힌두 사원입니다. 이곳은 또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난 뒤 화장되는 장소죠. 그렇게 유골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 갠지스강을 거쳐 마침내 벵골만까지 이르게 됩니다. 힌두교도가 아닌 이들과 외국인 관광객은 강의 동쪽 편에서만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있죠. 이 일대에는 500곳이 넘는 사원과 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금빛 지붕을 얹은 시바신을 모신 파고다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곳의 종교적 터전이 마련된 것은 기원전 5세기 무렵으로 전해지지만 기록으로 확인된 역사는 서기 500년까지죠. 최초의 건물들은 목재로 지어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 돌과 흙으로 다시 세워졌고 그 후로도 새로운 사원과 유적들이 계속 더해졌습니다. 파슈파티나트는 지진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건물 대부분은 원형 그대로에 가깝습니다. 화장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사원 곳곳으로 흘러가지만 공개된 화장의식은 이 사원이 담고 있는 역할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죠. 금빛으로 빛나는 이곳은 파슈파티 만디르로 안에는 높이 1m의 시바링가, 이 사원의 주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직 4명의 사제만이 이 신상을 만질 수 있는데 이들 바타 사제들은 매일 의식을 이어오고 있죠. 시바의 성스러운 소, 난디의 황금상입니다. 이 조각상과 이곳에 사는 원숭이, 사슴들은 동물들의 주인이라는 뜻을 지닌 파슈파티가 곧 시바의 화신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죠. 이 신성한 땅에서 우리는 고대의 문화와 신앙이 현대 문명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리고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대자연의 위대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능력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는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언제 어디서나 함께인 단짝.
1: 세레르치 사이소. 메르치 사이소.
0: 오일장을 다니며 멸치를 파는 아빠 곁에는 언제나 순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순이.
2: 3m 정도만 떨어지면 짓기 시작하던데 물리 불안이 있는 건지.
3: 저한테 있어서 시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순이를 만나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으니까.
0: 시장에서 시작된 인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깊은 새벽. 어디론가 향하는 오늘의 주인공. 한참을 달려 시골의 한적한 골목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4: 왔다.

0: 마치 아기 다루듯 순이를 안아드는 보호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순이를 위해 시원한 물부터 챙겨주는데요.
1: 정말로 고마워요.
2: 집이 장유거든요. 장유에서 4시 출발했어요.
3: 아, 피곤하다.
0: 오늘은 오일장이 서는 날.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상인들은 꼭두새벽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매일 새벽 순이와 함께 오일장에 나오는 보호자.
1: 피 맞지 말고. 방석 좋아. 좋아. 순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뿅. 듣고 있어. 먹고 있어. 아니, 여기 있잖아. 버리지 말고.
0: 장난감이며 간식까지 챙겨주고 나서야 장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시현 씨는 경남 지역의 오일장을 돌며 멸치를 팔고 있습니다.
1: 시장에서 일한 지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네, 1년 정도 다 돼가요. 나이도 막내고 경력도 막내죠. 그냥 꼬맹이입니다.

0: 아주 그냥 세메르
1: 사와가 힘찬 목소리로 시장의 아침을 깨우는 시현 씨.
0: 자, 싱싱하고 맛있는 메르치 사 있어. 메르치. 어머니 남의 햄메르치 잡사 보이스.
2: 중묘라고 요거보다 작은 것도 같이 사.
1: 장사를 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순이를 챙기는데요.
0: 순이 밥 먹을까? 밥 먹을까? 순이 먹을 물 하고 습식 사료 간식들 똥봉지 벌레 물면 안 되니까 깊이 제하고 요거는 내 거, 요거는 순이 거. 근데 이제 시장에 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날씨의 영향도 좀 많고 그러니까 최소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위주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1: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다 보니 순이 집만 해도 한 상자 가득입니다.
0: 오늘은 밥 많이 먹을라.
1: 새벽부터 일어나 배가 고팠을 순이를 위한 아침밥.
0: 습식하고 건식하고 사료 두 가지 섞어가지고 주고 있어. 밥 먹을까? 앉아, 앉아, 앉아. 옳지. 먹어봐. 많이 먹어.
1: 이젠 시장 생활이 제법 익숙한 시현 씨. 그런데 그가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된 데는 남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0: 제가 원래 야구장 앞에서 치킨집을 엄청 크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1: 손님들로 늘 북새통을 이루던 치킨집. 하지만 하루아침에 사정이 달라졌는데요.
0: 관중이 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서 그 이후로 야구 경기가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겹쳤었어요. 당뇨합병증이 오긴 했는데 발가락을 일부 절단하고 수술을 했었었고요.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었는데 자꾸 힘든데 힘든 일이 겹치다 보니까 사는 게 회의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1: 시현 씨는 시장에 나와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는데요. 그에게 시장이란 공간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반려견 순이 때문입니다. 순이를 처음 만난 장소도 다름 아닌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시작된 순이와의 특별한 인연.
0: 멋있어 메르치 사 있어. 싱싱한 메르치 사과 가 있어. 이모 메르치 사과 가 있어. 메르치 사 있어 메르치.
1: 녀석을 처음 본 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메르치.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3: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0: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인데 박스 안에 원래 네 마리 강아지가 있었는데 순이가 활동성이 제일 약하고 얼마 못 살 것 같아 건강하지 않아 보였는지 순이만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1: 시장통 박스 안에 놓인 강아지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0: 그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이게는 앞놈은 똑같이 먹여도 순놈보다 고기가 안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 이분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었고 식용되는 것보다는 제가 키운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뭐 환경이 되게 뭐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이 하나는 제가 거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 이후 보호자와 함께 5일장을 다니며 순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웃 상인들의 피로 해소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해요.
0: 완전 애기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잘 따르고 그래요.
4: 오히려 순이하고 좀 놀다 가라. 머리 안 떴다.
0: 다른 장에서 만났는데 순이 보러 놀러 와요. 일은 안 하고 쉬는 날 되면은 순이 보러 놀러 오는 거예요.
1: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기 스타 순이.
5: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자주 와요. 간식도 사들고 오고.
1: 장사하느라 바쁜 보호자. 계속해서 밀려드는 손님들로 쉴 틈이 없는데요.
6: 아빠, 장사하지 말고 나랑 산책 가요. 네.
7: 시연아, 산책 좀 시키고.
8: 예, 고맙습니다, 삼촌.
7: 가자. 안녕히 가지.
1: 보호자가 바쁠 땐 순이를 대신 돌봐주는 이웃 상인들. 순이는 이모 삼촌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0: 제가 장사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순이가 좀 지루해 보이고 그러면 옆에 상인분들이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많이 챙겨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7: 시원한 밥 먹자.
8: 예.
1: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오늘 메뉴는 각자 가져온 반찬을 한 대 모아서 만든 비빔밥입니다. 갖가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주는데요.
6: 우와, 맛있는 냄새 난다.
1: 어느새 뚝딱 완성된 비빔밥.
0: 계란 커가지고 묻힌다.
1: 비빔밥의 활용 점정인 달걀 프라이까지. 아우, 이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7: 순이 계란 하나 줘라.
8: 순이 맛있어.
1: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
9: 아치기다. 어떤 당뇨가 뭐야?
0: 속먹 울고 마. 비빔밥 장사하러 갑니다. 거기 맞겠다.
10: 그러니까.
0: 와.
1: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땐 막막했는데 이젠 밥을 나눠 먹는 이웃도 생겼습니다.
0: 이 같이 이렇게 먹어서 맛있는 거지. 혼자 뭐 배불러 먹는다고 맛있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 먹고.
1: 시장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특히 순이를 만난 후 치현 씨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7: 원래 그렇게 밝지는 않았는데 순이 만나고 나서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아.
0: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책임감이 하나 더 얹힌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해지자 시연 씨가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3: 뭐 만드시는 거예요?
0: 제 지금 있는 여기 장사하는 자리가 가야시장 안에서는 조금 가장자리 끝쪽에 있어서 이제 너무 좀 손님이 안 오거나 그러면 저 가운데 쪽으로 좀 밀고 올라가 보려고요. 순이야. 순이야. 하이파이브. 옳지. 아빠 돈 벌어 올게. 어? 많이 팔고 올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해봐.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1: 순이를 두고 자리를 뜨는 보호자.
0: 벌써 집에 가려고? 못 간다.
11: 왜 못 가는데?
0: 다 팔았나? 아, 장사 잘하지.
12: 내놓지, 사, 가 있어. 없잖아, 아버지.
1: 자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0: 사 갔죠? 다 잡쌌어, 아버지?
1: 그 사이 보호자가 걸어간 방향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순이.
6: 당장 안 돌아와. 나도 데리고 가야지.
1: 어우, 야, 순이야, 진정해. 보호자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거나 눈에서 안 보이면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13: 오늘까지 기다리자. 하염없이 기다리. 내 마치 한번 쳐다보고.
14: 주인이 약간 옆에 있다가 없으면
13: 조캠포랑을 쓰듯이 나취해라
10: 말이지. 이걸 주인을 부르더라고. 평소에는 주인 입에서 집단에 하루 종일.
1: 보호자가 돌아올 때까지 시장이 떠나갈 듯 짖는 순이. 자리를 옮기니 장사가 잘 되는데도.
0: 고맙습니다, 사장님. 드시고 또 있어요.
1: 보호자는 아무래도 순이가 계속 마음에 걸리나 봅니다.
14: 세미를 치.
15: 아니, 잘 걸릴 때 또 끌고 가지.
14: 짚고 난리다, 손이. 빨리 가봐야지.
1: 보호자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짚고 또 짖는 순이. 아유, 맘 편히 일하기가 힘들겠는데요.
0: 순이야, 잘 놀고 있었어? 숨은 내 없으니까 순이 안 짓대야.
13: 난리 났다, 아직 없었어.
0: 아이고.
7: 짓고 짓고 난리 났다.
0: 장사도 못 했겠네, 순이 때문에. 아이고. 니 자꾸 그러지 좀 쫓기난다, 아이. 어? 아빠 쫓기난다, 어쩔래? 아쭈. 저만 시장에 장사를 하러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상인분들도 장사를 하러 오시잖아요. 순이가 너무 크게 짖고 계속 짖으면 장사하는데 제가 방해가 되니까 좀 많이 난감한 상황이죠.
1: 어느덧 장사를 마무리할 시간.
7: 앉아! 앉아!
16: 순이야, 삼촌 기다릴게. 삼촌 간다.
14: 맞습니다.
16: 내일 보자.
1: 하루 종일 시장에서 고생한 순이부터 차에 태우는데요.
0: 선풍기 틀어줄게.
14: 오, 바람 시원하지. 시원하지. 앉아있어. 시원하게 대파 나라이.
16: 해롱, 해롱.
1: 짐을 정리하는 잠깐 동안에도 보호자에게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녀석.
6: 아빠, 빨리 하고 집에 가요.
1: 녀석, 아빠가 그렇게도 좋을까요?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17: 퇴근하시는 거예요?
0: 네. 아, 이제 집에 갑니다. 내일 또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씻고 빨리 잘 준비를 해야지. 순이도 집에 가자마자 아마 떠들 겁니다.
1: 새벽달이 떠 있을 때 나갔다가 밤이 깊어서야 도착한 집.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느라 몸이 천근 만근인 보호자와 달리 순이는 아직 힘이 남아 도나 본데요.
0: 옳지. 앉아. 아빠 좀 쉬었다 씻자.
1: 잠시 후.
0: 여보 왔어? 나 지금 꼼짝을 못하겠어 지금.
18: 아, 피곤해가지고. 고생했어 여보.
1: 아내는 항상 시연 씨보다 퇴근이 늦습니다. 그래서 순이를 데려올 때도 조건이 있었는데요.
19: 제가 얘기한 건 딱 하나였어요. 여보가 데리고 다닐 수 있으면 데리고 와도 괜찮다. 왜 나는 마치면 뭐 10시, 11시 넘어가니까 우린 집에 아무도 없다.
0: 왜 혼자 놔두는 거야?
19: 그건 학대다, 방임이다.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0: 술빵도 잡아 끓여먹겠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놔둬.
1: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만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19: 너무 덥거나 또는 지금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겨울도 걱정이죠. 아직 한 번도 안 보내봤는데 겨울에 너무 춥거나 해서 애를 못 데리고 가는 상황에서 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죠.
1: 다음 날. 어김없이 새벽부터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 보호자.
20: 빨리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좀 있으면 사람들 발디디를 튼 거 없이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혼자 있을 수 있어? 응? 잘 시킬 수 있어?
2: 오늘 순이 안 내려가시게요?
20: 고기 시장은

0: 사람이 떠밀려 다닐 만큼 많이 나와서 순위로 어디 둘 곳도 없고 다치거든요.
1: 집 잘 지키고 있어? 혼자 있을 수 있지?
0: 기다려.
2: 순이는 과연 얌전히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5일장이 열리는 곳이 제각각이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데요. 동이 트기 전인데도 시장은 벌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3: 날씨가 왔다.
4: 성모, 좀 전에 차 됐어요.
3: 아, 이제 가서 된다.
4: 예, 예. 오늘 대박 나세요.
3: 장수는?
4: 장수에 비가 많이 와서 놔두고 왔어요. 그 시장에 사람들이 많아서 발에 치일까봐. 저번에처럼 또 밟힐까봐 그래 안 데리고 왔어요. 동해 안녕하세요.
2: 시현 씨가 도착한 곳은 한 건어물 가게.
4: 정이 아침 안 먹었지?
5: 네.
4: 김밥물은? 꼬김, 꼬김.
5: 누구예요?
4: 제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 제가 죽겠다 죽겠다 할 때 형님아 같이 살자 했던 동생이.
5: 네, 같이 살자고.
4: 경력 10년 넘는 멸치 소믈리에 임종윤입니다.
2: 힘든 시절 시현 씨가 시장에 나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동생인데요.
6: 이게 또 모양을 또 이렇게 좀 내놔면 볼록하니까 사람들이 양이 더 많은 줄 알거든. 예, 이런 것도 이게 다 기술이지. 이제 나타가 붙어 있는 것보다 아까 이게 더 그림 좋다니까.
2: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없이 장사를 하는 사이.
4: 고맙습니다.
2: 과연 순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만의 파티를 시작한 녀석. 어우, 행주를 신나게 물어뜯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욕실에서 슬리퍼를 물고 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며 집안을 어지럽히기까지 합니다. 다음 목표물은 분리수거함.
7: 분리수거를 제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2: 보호자가 일을 하러 간 사이 순식간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녀석. 한편 아침이 되자 시장은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유독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장.
8: 포도 한 박스 무조건 만 원.
9: 자, 바나나가 3,000원.
8: 포도 한 박스 무조건 만 원.
10: 자, 좋은 멸치 싸게 팝니다. 멸치 사세요, 멸치.
2: 멸치 좌판 앞에도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도 시현 씨는 강아지만 지나가면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장사는 뒷전이고 지나가는 강아지들 구경에 푹 빠진 보호자.
11: 손이 생각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뻐.
8: 하시다가도
4: 보고 싶죠. 계속 보고 싶죠. 이상해요. 지금 옆에 없는 게 이상해.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이가 분리불안이 아니고 제가 분리불안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새벽부터 아침까지만 반짝 열리는 시장. 이제 보호자도 집으로 가는 걸까요?
6: 형 몇이고?
4: 9시 다 돼간다.
6: 어, 빨리 가자.
2: 시장 일을 마무리하고 또 가야 할 곳이 있나 본데요.
4: 저희 팔 물건들 사놓은 것도 있지만 또 계속 새 거를 매입해서 또 판매를 해야 돼서 경매를 빠지지 않고 가요.
6: 아, 늦었다. 빨리 가자. 경매하고 가야 된다.
4: 빨리 가자.
6: 그래.
2: 같은 시각,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뜻밖의 모습.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서럽게 울부짖으며 하울링을 하는 순이.

0: 싱싱한 멸치를 공급받기 위해 매일 경매장을 찾는 보호자. 과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낙찰 받았을까요?
1: 호가가 좀 높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가격에 잘 받았습니다.
2: 호가가
1: 아 그럼요.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3: 아 전화할게.
0: 경매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수미가 있는 집으로 향하는데요.
1: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혼자 누기는 했는데 지금 빨리 가봐야 돼요. 얼마나 사고를 쳤을지 감도 안 옵니다.

0: 집안 상태를 확인하는 보호자.
1: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2: 야! 시키야! 일로와! 일로와! 도망가! 일로와! 바쁘네!
3: 나도 같이 데려가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0: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집안. 혼자 두면 늘 이렇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난다는데요.
4: 못 살겠다.
2: 이거 한참 어쨌노?
4: 어? 야, 이 다물뜨네.
2: 와, 한참 어디 있노? 빨리 이야기해라.
0: 눈치 백단인 순이 일단 애교 작전으로 상황을 무마해 보는데요.
4: 똥순이, 니가 같이 하라. 아버지 일하고가 힘든데 임마. 못 잠은졌노? 선생님, 내 눈을 보세요.
2: 배가 고팠나?
4: 미안하다, 미안해.
2: 먹고 사느라고 순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아닌데.
4: 많이 미안하지요.
2: 밥 먹자,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옳지, 먹어.
0: 허겁지겁 밥을 먹는 녀석을 보니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4: 배고팠네.
2: 가자. 옳지. 옳지.
0: 아직도 일이 덜 끝난 보호자. 결국 순이를 데리고 일을 하러 가는데요.
5: 시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틈틈이 영업을 다니면서 좀 지속적인 거래처를 확보를 해둬야 되거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거래처는 많지 않지만은 계속 다녀야 돼요. 안 된다고 안 다닐 수는 없거든요.
2: 순이야, 앉아 있어. 기다려.
0: 직접 식당을 돌며 멸치를 파는 시연 씨.
3: 아빠, 파이팅!
0: 과연 거래처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2: 계십니까?
4: 경매장에서 이렇게 직접 경매 봐가지고.
6: 네.
4: 아, 예, 드셔보시죠.
0: 냉동창고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4: 참, 제 연락처니까. 아, 예. 다음에 세면 나오면은 전. 전화번호 하나만 좀 찍어놔주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0: 곧장 다음 가게로 향하는 보호자.
5: 멸치 안 쓰세요. 국물용 멸치 안 쓰세요. 혹시 된장에 멸치 안 쓰십니까? 아, 국물 다시는 안 쓰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세요.
0: 발품을 판 만큼 성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4: 그 새 햇메르츠라서 쓴맛이 안 나요.
0: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6: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좋은 데를 찾고 있었는데.
4: 내일 모레 경화장이니까 경화장 날 제가 물건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0: 보시고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1: 이번엔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은데요.
0: 영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100군데 가면 한 군데 뚫을 수 있을까 말까. 다음 주부터 국수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었대요. 마침. 완전 신기. 순이가 도와준 것 같아요.
2: 아, 순이. 띠어를 넣더라, 이번에.

0: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1: 며칠 후 시장에서 보호자와 순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2: 피 맞지 말고 순이야.
3: 어?
1: 혼자 있기 싫어하는 녀석을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2: 아이고 똥강아지야. 일단은 미안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집에 놔둘 수는 없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환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 오고 더운 날도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미안한 거죠.
1: 늘 함께하면서도 순이가 힘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녀석을 볼 때면 늘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데요.
2: 아, 혹시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좋은 보호자들 만나서 마당 넓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를 내가 뺏은 건 아닐까? 순이가 과연 행복하게 생각하는 건가? 물어보고 싶어요. 순이한테.
1: 새나게 최초 5일장에서의 솔루션. 시장에서 지내는 순이의 마음은 어떨지 녀석의 생각을 속 시원히 알려줄 반려견계의 일타 강사 설쌤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3: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엄마 손잡고 그런데 왔단 말이에요.
4: 헤메르치 사 나이스 헷메르치.
3: 멸치 파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맞나요?
4: 맞습니다.
3: 아, 여기 있구나.
5: 오, 설쌤이다.
4: 안녕.
6: 순이, 안녕하세요.
3: 순이.
6: 네, 네. 순이.
7: 순이, 안녕. 아이고, 이뻐라.
6: 아이고, 이뻐라. 큰일 났다.
4: 아, 괜찮아요. 닦으면 돼.
1: 환영 인사가 격한데요.
3: 더워서 얼음 올려주셨구나.
8: 네. 순이가 끼고 잘 앉아있어요.
1: 혹시라도 순이가 더울까봐 늘 얼음물을 갖고 다니는 보호자.
8: 갖다 대면 지가 이렇게 다리를 놓죠.
1: 실제로 더위를 식히는데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요, 설쌤?
3: 개라는 동물이 열을 배출하는 방법이 우리랑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9: 네.
3: 예를 들어서 선풍기.
9: 네.
3: 우리는 선풍기 쐬면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은 우리만큼 시원하진 않아요.
9: 아, 네.
3: 그게 크게 아주 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약간 차가운 물질이 몸에 닿았을 때 조금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네. 잘해주셨어요. 네, 아주 잘해주셨어요.
4: 메르치 사이소 메르치.
1: 5일

0: 시장에서 멸치를 파는 아빠를 따라다니는 순이. 그런데 처음부터 함께였던 건 아닙니다. 시장 한 구석 박스에 버려져 있던 녀석을 아빠가 발견한 건데요.
1: 아이 사나워, 아이 사나워, 아이고 무서워.
2: 이빨이 좀 있었어요.
3: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려고.
2: 그러면 아마 1개월 좀 넘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장 같이 다녔어요?
3: 그때부터 계속 같이 다녔어요.
2: 너무, 너무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3: 너무 붙어있었다.
2: 너무 잘하셨어요.
3: 아, 네. 네.
2: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제일 복잡한 곳이 시장일 거예요.
3: 네.
2: 얘가 만약에 나중에 다 커서 이런 생활하면 힘들어했을 수 있어요.
3: 아, 네.
2: 우리 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3: 네.
2: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지나가고 여기에서 소리 들리고 뭐 사세요, 뭐 좋아요, 막 큰 목소리 나고 빵빵 소리 나고 이러는 게 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내 견생의 일부. 그래서 제가 봐도 사회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3: 아, 잘 된 거예요?
2: 너무 잘 돼 있어요.
0: 하지만 순이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보호자와 조금만 떨어져도 심하게 짖는 녀석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2: 이거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조카가 어렸을 적에 집에서 엄마 나가는 건 괜찮아요.
3: 네.
2: 근데 저희 가족들끼리 다 이제 한강으로 소풍을 갔다가
3: 네.
2: 저희 누나가
3: 네.
2: 화장실 가잖아요? 네. 울어요. 왜냐면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내 안전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엄마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3: 아, 네.
2: 지금 5일장을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3: 네.
2: 이 공간이 내 집이거나 안전기지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 네.
2: 지금 순이한테 안전기지는 보호자님밖에 없어요.
3: 아, 그렇겠네요.
0: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고 온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순이.
2: 지금까지 느낌은 분리불안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티견 같은... 오, 근데 뭐야?
0: 사실 순이는 혼자 있는 내내 끊임없이 하울링을 하며 보호자를 부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순이의 행동에 놀란 보호자.
3: 처음 봤어요. 하울링하는 거 처음 봤어요.
2: 하울링하는 거 처음 보셨어요?
3: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0: 혼자 힘들었을 순이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데요.
2: 근데 지금 순이는 보호자님이랑 많이 다니기 때문에
3: 네.
2: 이렇게 혼자 있어보는 경험이 별로 없고
3: 네.
2: 그 경험이 안 쌓이다 보니까 조금 아까 집에 혼자 있을 때
3: 네.
2: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순이를
3: 네.
2: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순이는 집에다 두고 혼자 일하고 싶으세요?
3: 사실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건
2: 네.
3: 순이 마음이에요. 덥던지 비가 오던지 환경이 어떻던지 간에 나하고 붙어있는 게 좋으면 저는 같이 다니고 싶거든요. 그게 보면 쟤를 장독돌멩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선택권 없이 순이의 선택권은 달리 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0: 특히 궂은 날 순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면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도 많다는데요.
4: 지나가면서 걔 학대예요. 이게 불쌍하게 저 왜 데리고 댕기노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2: 우리가 너무 강아지들을 신경 쓸 때 너무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3: 비만 오면 난립니다. 이 냄새가 너무 좋은가 봐요.
2: 얘는 거기다가 물을 안 싫어하는 애네요. 이거 약간 유전적이거든요. 물 싫어하는 애들과 물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3: 네.
2: 얘는 선천적으로 물을 그렇게 안 싫어하나 봐요.
0: 대부분의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는 순이. 과연 순이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2: 만약에 순이한테 선택권을 주면
3: 네.
2: 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3: 따라다니려고 할 것 같아요.
2: 네, 답은 나와 있어요. 100% 따라다니려고 할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강아지들이 집안에 있고
3: 네.
2: 산책하고
3: 네.
2: 깨끗하게 살고

0: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좀 불행해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보호자와 함께하고 얘가 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산책도 계속 시켜주고 그리고 얘는 요 환경에 아주 잘 적응이 돼서 조금 시끄럽지만 쉬고 잠도 잘 수 있다.
1: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0: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대로 행복하게 네. 같이 다니시면서 네. 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아, 네. 이게 너무 다행이네요.
3: 슬기로운 시장 생활을 위한 솔루션. 보호자가 없이도 차분히 기다리는 교육 시작.
0: 특히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 보이고 가면 안 돼요. 네. 강아지들은 등 보이고 가면 네. 자기 진짜 두고 가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조금 연습을 할 땐 정면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네. 뒷걸음질로 가야 돼요. 네.
2: 선생님 기다려.
0: 네. 그리고 다섯 발자국만 천천히.
3: 먼저 순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설세.
0: 네. 그렇죠? 네. 지금 네 발자국에서 다섯 발자국 넘어가면서 짖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네 발자국이 한계인 거예요.
2: 네. 선생님 기다려.
3: 우선 네 걸음 정도만 멀어져 보는데요.
0: 네. 옳지.
2: 옳지. 선생님 기다려.
3: 한 걸음씩 천천히 교육을 해보는데요.
0: 옳지. 주세요. 괜찮아요.
2: 옳지.
0: 네, 좋아요.
2: 순이 기다려.
0: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그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조금 포기하고 차분해지면 돌아와서 줄게요.
3: 잠시 흥분하나 싶더니 이내 얌전히 기다리는 녀석.
0: 옳지 하고 주세요.
2: 옳지.
0: 네. 약간 막 흥분하다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때 돌아오면서 주는 거예요. 네.
2: 기다려.
3: 여러 번 반복 훈련은 필수.
0: 좀만 기다려볼게요.
2: 옳지.
0: 네.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얘가 실제로 자기가 참은 거예요. 네. 막 짖고 싶었는데 네. 흥분하다가 자기가 참고 앉은 게 방금 같은 네. 상황. 네. 이런 걸 미세하게 잘 봐주셔야 돼요. 네. 약간 이제 오히려 좀 서운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보호자님 서운하게. 가도 네. 짖지도 않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2: 기다려.
0: 가보세요, 그냥.
3: 이번에는 보호자가 시야에서 완전히 멀어져 보는데요.
0: 5초만 세고 오세요.
3: 한 번도 짖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는 녀석.
0: 옳지 하고 옳지. 주시고.
2: 옳지.
0: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기다려 해서 저쪽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2: 선생님 기다려.
0: 갔다 보세요. 괜찮아요. 얘 이래도 가볼게요, 그냥. 조금만 자기가 좀 참을 수 있게 해볼게요.
3: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도 전혀 짖지 않는 순이.
2: 옳지.
0: 좋아요. 옳지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딱 보이기 시작할 때.
2: 옳지.
3: 지금처럼만 꾸준히 연습하면 문제 없겠는데요.
0: 우리가 5일장을 다니면서 계속 옮겨갈 거니까 네. 우리 보호자님 이외에 이 공간 있으면 안정돼. 여긴 내 방이야 라고 할 캔넷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갑시다. 이게 항상 같이 다니면서 순이 방처럼 가면 되니까
2: 네.
0: 우선은 처음에는 문 다 따고
2: 네.
0: 그냥 안에다 던지세요. 지가 스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좋은 감정 생긴 거예요. 옳지! 하면서 주는 거예요.
4: 이 집 마음에 드네.
0: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달아보는 거예요.
2: 네.
0: 옳지! 문 닫아놨다가 여기서 이제 저는 아까 기다려랑 합쳐서 여기서 기다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 네.
1: 선생님 하우스.
0: 그렇죠. 네, 문 닫아보고 기다려하고 아까처럼 또 갔다 와보세요.
2: 선생님 기다려.
0: 이런 없이 다녀오세요.
3: 순이는 과연 캔넬 안에서도 짖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0: 차근차근 했던 것처럼 다시 쉽게 새로운 걸 더했으니까. 옳지.
2: 옳지.
0: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다시 기다려하고 반대편으로 가보세요.
2: 선생님 기다려.

0: 캔넬 안에서도 얌전히 보호자가 오길 기다리는 순이. 순이가 제대로 감 잡은 것 같은데요.
1: 옳지. 하고 간식 주고 문 열어주세요.
2: 그렇죠.
0: 순이야, 앞으로는 캔넬에서 편하게 쉬는 거야.
3: 제가 순이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항상 그런 걱정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못 키워서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쌤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해소됐어요.
0: 매일 함께 5일장을 누비는 순이와 아빠.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0: 아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봉아.
1: 메시지한테 받쳐가지고 거의 서너 군데를 다 꿰맸어요. 큰 탈 없이 다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2: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5: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기회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 강의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뇌졸중.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몸에 치명적인 장애가 남거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젊은 뇌졸중 환자가 늘고 있다.
1: 몸이 계속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다리에서 계속 힘 풀려가지고.
2: 저뿐만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누가 50대에 뭐 뇌근경색이 오고 어쩌고 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아직 올 나이가 아닌데.
3: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상황.
4: 대형이 들리세요.
0: 뇌졸중 치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5: 이제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환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숫자가 2배, 3배 이렇게 늘어났다.
0: AI가 혈류 속도와 혈류량, 혈류 도달 시간을 분석해 뇌조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분석 가능하게 되면서 골든타임의 기준이 달라졌다. 젊어지는 뇌졸중과 달라진 골든타임. 신경외과 박익성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0: 아직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 5시 6분 응급실로 68세 김선자 씨가 실려왔다.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
1: 안녕하세요. 제 얘기 들리세요? 자, 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옳지. 내리시고 눈 한번 크게 떠보세요. 자, 여기 눈동자 돌려보세요. 옳지, 옳지, 옳지.
0: 박익성 교수도 출근 중에 응급실로 와 상황을 살핀다.
1: 여기가 지금 그 피가 가는 부위거든요. 네네. 지금 보이는 혈관, 뇌혈관 이제 다른 건 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네. 여기가 지금 막힌 거예요. 워낙에는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0: 잠자리에 들 때만 해도 멀쩡했다는데 자는 동안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뉜다. 동맥경화나 협착 등의 이유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발생하면 뇌가 손상되면서 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1: 뇌경색 증상은 혈관이 막히게 뇌 손상이 오니까 한쪽에 마비 증상이 주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집지 못하고 떨어뜨린다든지 걷는데 한쪽 다리가 힘이 빠져서 못 걷는다든지 또 갑자기 발음이 안 돼서 남들이 너 왜 이렇게 발음이 왜 이래 이런 구음장애도 오고 갑자기 한쪽 시야가 잘 장애가 생겨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증상도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 두통의 특징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뇌 전체적으로 압박감이 생기는 그런 두통이고 지속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이런 두통이 특징이고요. 어제 그러면 잠자리에 드신 게 몇 시경이에요?
2: 12시 한 20분 됐을 거예요.
1: 12시 20분.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주무실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상을 발견한 건 몇 시쯤이죠?
2: 한 4시.
1: 4시경에 네. 어떻게?
2: 이게 자꾸 혹부협자랑 저 막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래 정신 막 차리라고 막 토해라고 뭘 갖다 주고. 네.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119 불러서.
1: 워낙에는 발병부터 4시간 이내에 네네. 피를 이제 녹이는 그런 약을 쓰면 네네.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자다가 깨어나고 하면 이게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뇌 손상도 적고 해서 네네. 자고 난 다음에 뇌졸중이 오는 환자들은

0: 굉장히 발생 시점을 길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환자들도 아, 우리가 약을 쓸수 없어. 이렇게 제한이 뒀었는데 이제는 그런 환자들을 관류 영상을 통해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1: 예전 기준으론 골든타임 4시간 반이 지난 상황. 하지만 이젠 관류 영상으로 뇌조직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파악한다.
2: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피가 잘안 가는 부위 있죠. 조금 덜 가는 부위가 노란색, 아주 안 가는 부위가 붉은색.
1: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혔을 때 예전에는 검사를 통해 뇌혈관 어디가 막혔는지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젠 CT나 MRI의 관류 영상을 통해 어느 부위의 혈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살릴 수 있는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혈류 속도, 부족한 혈액량, 혈액 도달 시간 저하 부위 등을 AI가 분석해 손상된 부위보다 살릴 수 있는 부위가 넓으면 골든타임이 지났어도 치료를 시도한다.
0: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혈전 제거술도 6시간에서 8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뇌조직이 손상이 많이 와서 잘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골든타임인데 어떤 환자에서는 12시간, 13시간이 되었는데 뚫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관류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생 가능한 조직이 얼마나 있고 이미 손상된 조직이 얼마나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조직이 적고 지금 위험에 처한 뇌조직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12시간, 24시간이 되더라도 혈전 제거술을 시행을 했고 좋은 결과를 보여서 이제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숫자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전엔 4시간 반이 지나면 약물을, 6시간이 지나면 혈전 제거술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젠 살아있는 조직이 있으면 24시간까지 혈전 제거술이 가능하다. 골든타임의 기준이 시간이 아닌 뇌조직으로 바뀐 것이다. 응급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김선자 씨. 아직 뇌혈관이 온전히 뚫리지 않아 혈전 제거술을 시도하기로 했다. 만약 혈전 제거술로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익성 교수도 시술 상황을 지켜본다.
2: 이 환자는 이제 추골 동무를 통해서 지저혈관이라고 해서 뇌 제일 중심 부위에 있고 주로 숨골로 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면 단순한 마비 정도가 아니라 대개는 중증 또 심부름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꼭 개통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오늘 시술은 당직인 신경외과 김성환 교수가 맡았다. 시술이 시작됐다. 혈전 제거술은 뇌경색으로 뇌혈관이 막혔을 때 하는 시술이다. 먼저 사타구니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막힌 뇌혈관까지 밀어올린 뒤 스텐트를 이용해 혈전을 감싼다. 그리고 카테터를 당겨 혈전을 제거하면 막혔던 혈류가 다시 흐르며 뇌경색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 조영제를 넣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해보았다. 그런데 막혀있던 굵은 혈관은 혈전용해제로 뚫렸는데 혈전이 더 작은 혈관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3: 야. 야.
1: 더 작은 혈관으로 이동한 혈전을 미세 와이어를 이용해 부수기로 했다. 가는 혈관에 혈전 제거술을 할 때 혈관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드디어 혈전이 부서지면서 혈류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3: 너무 크다. 네. 이거 한번 잡아봐요. 꽉 잡아. 어때요? 2에 보세요. 2. 2. 몇 개예요? 뭐냐고. 예, 지금 몇 개라고 해요? 이쪽은요? 따라오세요. 왼쪽 보세요. 이게 몇 개예요? 지금 어때요? 머리 아프거나 불편한 게 있으세요? 다리가 아파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혈전이 녹으면서 일부가 그 더 말단의 혈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혈관 한 가닥을 막고 있었습니다. 미세 와이어로 쭉 깨고 그 카테터를 흡인을 해서 그 재관을 시도를 했습니다.
5: 저도 많이 좋았지, 부드럽고 본인도 괜찮으신 것 같아 좋다고. 아니 이쪽으로 여기 떠.
1: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자 표정이 밝아졌다.
6: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7: 오시니까 좀 알아보시던가요?
6: 네. 알고 싶. 다 돌아왔어요.
7: 집에 가려고?
5: 괜찮으셔?
7: 내 걱정 아닌가요?
5: 밥 먹으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7: 생각하고.
5: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느낌에? 그건 몰랐어?
1: 4시간 반이 지나 치료를 시작했지만 살아있는 뇌조직이 있었기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말 응급실에 실려온 박성규 씨. 40대에 처음 뇌경색이 찾아왔는데 뇌경색이 재발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다. 처음 뇌경색이 왔을 땐 왼쪽 팔다리에 편마비가 와도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젠 혼자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가장 힘든 건 발음이 어눌해져 말을 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8: 어떤 부분이 좀...
9: 말 좀 들으니까 바삭바삭 있다고 그때 성화에 했으면
8: 왼손은 거의 지금 못 움직인.
9: 무지가 가서 안쪽에서.
8: 다른 손을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으신가 봐요. 펴지는 것도 힘드시고, 그렇게 지금 오그라진 상태신 거예요.
9: 예. 애초에 펴지.
1: 40대의 뇌졸중이 처음 찾아왔을 때, 좀 더 조심하고 건강 관리를 잘할 걸. 병이 재발해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니 모든 게 다 후회스럽다.
8: 후회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9: 빨리 없다 무슨 꿈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8: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9: 안 돼.
8: 어떤 게 가장 좀 걱정이세요?

0: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역시 가족이다.
1: 이전에 뇌경색 진단 받고 좀 치료하다 그때는 마비가 심하게 왔었죠?
2: 예.
1: 정나비가 왔었죠? 건두 정도 되셨는데 이제 더 마비가 왔죠, 그죠? 예. 요 최근에 더 나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도 발음이 좀 그랬어요?
2: 최근에는 많이 나빠졌어.
1: 그죠? 예.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고 느려지고.
2: 예. 예.
1: 담배는 얼마나 피우셨어요? 요새까지도 계속 피우셨어요?
2: 예.
1: 담배가 제일 안 좋은데.
2: 담배 꼭 끊겠으면.
1: 네, 담배 꼭 끊으셔야 돼요.
2: 예.
1: 어지럽고 막 해서 와서 보니까 여기 보이는 혈관,
2: 예.
1: 요 혈관이 워낙에는 뇌에서 밑에서부터 피가 가야 되는데
2: 예.
1: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2: 아.
1: 요 한 달 사이에 여기가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피가 그래서 워낙에 잘 안 가는 데다가 더 좁아져서 피가 잘 가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보이거든요. 한 달 전에는 이렇게 피가 잘 갔는데 요번에는 저 빨간 거는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정상보다 거의 50% 이하로 안 가니까 지금 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큰 혈관이 막히게 돼.

0: 지금 많이 하는 게 혈전 제거술인데, 이분은 그 막힌 혈관을 접근할 수 있는 그 아래쪽이 다 막혀버려서 시술로는 혈전 제거술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뇌혈관이 거의 다 막히기 직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합니다.
1: 뇌혈관 우회로 수술로 어떻게든 뇌혈류를 되살려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0: 여기는 지금 숨골과 손의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깊은 데 있어요. 그뇌 기저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깊은 데 있어서 이 문합술을 해야 되니까 표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술적 술기도, 숙련도도 필요하고 또이 혈관을 박리해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숨골과 손에는 축두엽에 있는 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꼭 이제 문합술을 성공을 해야 되죠.
1: 올해 57세인 박성교 씨. 생명을 지탱하는 숨골과 손으로 향하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혈전 제거술이 불가능한 상황. 편마비가 심해 걷지도 못하고 말하는 게 힘들어지고 말았다.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기 위해 먼저 뒤통수 두피에 흐르는 후두동맥을 박리해 우회 혈관으로 확보한다. 뒤통수 아래 두개골을 열고 뇌를 감싼 경막을 절개해 손의 혈관을 확보한다. 클립으로 손의 혈관 혈류를 차단한 뒤 두피 혈관을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정교하게 이어붙인다. 두피로 흐르던 피가 이제 방향을 바꿔 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숨골과 손으로 향하는 막혔던 혈류가 다시 안정적으로 흐르는 걸 확인하고 나서 수술을 마무리한다. 이번 뇌혈관 우회로 수술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도 수술. 그런데 두피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을 위해 혈관을 잘라보니 피가 나지 않았다. 동맥경화로 혈관이 혈전으로 가득 막혀 있어 피가 나오지 않았던 것. 두피 혈관 안에 혈전을 제거하자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개골을 열고 뇌 안에 손의 혈관을 확보할 차례다. 고배율 미세현미경으로 보자 뇌 안의 혈관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의 혈관도 동맥경화로 상태가 안 좋긴 마찬가지. 그 중에 가장 건강한 혈관을 찾아 두피 혈관과 연결해야 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지름 2mm보다 가는 두 혈관을 한 땀 한 땀 문합한다. 피가 두피 혈관에서 손으로 흐르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숨골과 손으로 향하는 혈류가 충분한 수치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한 뒤 수술을 마무리한다.
0: 보니까 환자가 이제 동맥경화 변성도 심하고 이어주려고 하는 두피 혈관도 동맥경화 변성이 있고 열어보니까 뇌에 있는 혈관도 동맥경화성 변성이 굉장히 심해서 항응고제를 이제 정맥 주사를 해갖고 피를 아주 아주 묽게 한 상태에서 혈관 문합술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계획한 대로 혈관 문합술이 잘 됐고 환자 지금 부족한 피가 나중에 혈류 측정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서 다행히 잘 된 것 같습니다.

0: 매일 댄스 학원을 찾으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44세 민경미 씨.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올해 초 뇌경색으로 혈전 제거술을 받고 다시 혈관이 악화돼 뇌혈관 우회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1: 6개월 쉬고 나오니까 안 되는 동작이 티가 팍 나는 거야.

0: 거예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데 왼손이 왼발이 힘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건강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몸이 건강해야지 활동을 하니까.
1: 계속 이어지는 치료로 일도 그만둔 상태.
2: 이게 쉬운 거죠. 직접 하시면 힘듭니다. 그죠?
3: 그렇죠.
2: 봉지 쭉 내리고.
1: 근력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며 다시 건강을 회복해 일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어눌한 발음을 고치기 위해 동화책을 읽으며 발음
0: 엄마
1: 연습을 했다.
0: 무서워요.
1: 글밥이 적은 책부터 조금씩 늘려갔는데 처음엔 짧은 글도 제대로 읽는 게 힘들었다.
0: 바람도 낙엽을 싣고 왔지요.
3: 처음에는 발음이 어느 정도
0: 진짜 어버버였어요. 퇴원하자마자 도서관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 권 빌려와서 이제 계속 읽는 거죠. 일상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애들이랑 말할 때 좀 창피한 것도 있어요.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 또박또박. 이거보다 더 천천히 읽었어요. 글자 한 개씩.
1: 민경미 씨는 아직도 그날의 아침을 잊을 수 없다.
0: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샤워를 했거든요. 다리 닦으려고 발을 드는데 발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발이. 힘이 없어서. 이상하다 하는데 팔도 좀 이상해. 손톱이 안 눌려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상하다. 뭐지?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리고 애들한테 말 거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러고 이제 병원을 바로 간 거죠. 아직 올 나이가 아닌데 이제 그 생각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냥 계속 슬펐어요. 졸업식도 며칠 안 남다 보니까 첫 졸업식인데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1: 결국 참석하지 못한 큰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0: 저만 참석을 못했네요. 저 사진에 엄마 없는 티가 나요. 그 집골로 가서. 간호사들이 통화라도 하게 해줄까요? 그러는. 말이 안 나오는데 통화를 어떻게 하냐고.
3: 오히려 괜히 했다가 또.
0: 네. 애도 충격일 거 아니야. 중환자실에 한번 왔었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 상태를 보니까.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저 뾰족하다 그냥 갔어요. 제 서로 그냥 속상한 거지.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네끼리 밥은 해 먹을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건강해야 되니까.
4: 네, 들어오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네. 진료를 받기 위해 박익선 교수를 찾았다.
4: 어때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뭐 지금 불편한 증상이 뭐가 있으세요?
0: 불편한 건 이제 거의 없어요.
4: 말은 이제 네. 다 잘 되고. 그래도 응급실에 빨리 오신 거예요. 한 30분 만에 네. 오신 거죠?
0: 네.
4: 와가지고 이렇게 잘 뚫어갖고 회복이 됐는데 별로 증상이 없는데도 다시 해보니까 그 자리가 네. 또 다시 이렇게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힌 경우에는 이제는 이거를 다시 뚫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렇게 혈관, 겉에 있는 혈관을 안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이게 우회로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지금 사전에 본인이 뭐 당뇨나 혈압은 없었는데 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았죠.
0: 그것도 원인이에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혈관의 변성이 오는 거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인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우리가 상처나면은 굳은 살이 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그러면서 요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0: 먹는 약도 없었고 건강검진 받아도 뭐 수치 같은 건 다 정상이었어서 높은 수치인데 아직 약은 안 먹어도 되는. 근데 이걸 넘어가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정도인데 그 정도가 가지 않으니까 약은 복용 따로 안 했었어요. 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수치가 나와도 약을 먹었어야 됐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고지혈이나 당뇨 이런 게 비만에서 좀 오니까.
1: 우리나라 젊은 층의 뇌졸중 위험인자 보유율이 최근 5년 사이 증가했는데 그중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비만이다.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 비중이 더 높아 더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4: 심평원에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뇌졸중으로 청구된 빅데이터를 조사를 했더니 절 연령층에서 증가를 했지만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식생활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인데 그런 식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일찍부터 고지혈증이나 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심한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도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응급실로 실려온 25살 김대원 씨.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이 받은 진단은 놀랍게도 뇌졸중이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다가 3일을 흘려보냈다.
5: 몸이 계속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다리에서 계속 힘 풀려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일단 병원에 오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치다가도 아예 안 쳐지니까
6: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아 이렇게 막 복부가 이게 막 쳐지고
5: 당뇨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됐고 혈압은 중학교 때 알게 됐는데 그때는 어리니까 이게 심각성을 모르고 관리를 안 했더니 이제 이렇게 크게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체질이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맨날 좀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카페인 같은 거 많이 먹고 잠 조금 덜 자고 그게 조금 더 이런 걸 빨리 앞당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4: 그런 증상이 얼마, 그 오기 전, 얼마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5: 한 3일 전부터 있었던
4: 거예요. 3일 전부터 이쪽 혈관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 오른쪽 뇌혈관이 이렇게 희미하고 가늘어져 보여서 혈관이 막힌 것이 의심이 됐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는 잘 가요. 네. 그런데 이 혈관이 잘 안 보이죠, 그죠?
1: 검사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막혀 있었다.
4: 보통 우리가 혈관이 막힌 게 시간이 명확하면 예를 들어서 6시간, 뭐 4시간 이내에 오면은 이 피를 녹이는 약도 쓰고 네. 그다음에 혈관 안을 통해서 핏덩어리를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막힌 게 이미 시간이 좀 경과해서 오신 거고 근데 약물 치료를 해도 이게 계속 이제 피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정상적인 혈류고요. 피가 안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심한 당뇨로 인해서 당화혈색소가 보통 6.5 이하를 우리가 정상으로 보는데 이 환자 내원했을 때 10.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을 한 다음에 지금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당뇨병으로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매끄러워야 할 혈관벽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혈관 찌꺼기가 생긴다. 혈관 찌꺼기로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는 뇌경색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 2배에서 4배 가까이 높다. 굵은 혈관이 막히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고 미세혈관이 막히면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데 반복되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2: 무서워?
1: 수술날 아침 무서워. 김대원 씨의 무서워. 어머니가 병실을 찾았다.
2: 암담하지.
8: 말담해?
2: 걱정하지 말고.
8: 원래 덤덤하니까 참.
0: 마음이

0: 한3 내지 4cm 조그맣게 열어서 그 부위에다 혈관을 수술해 주니까 정확도를 높이는 수술입니다.
1: 수술 전 찍어둔 혈관 영상을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입력하고 탐침을 대면 두개골 속 혈관의 정확한 위치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난다. 김대원 씨는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 손상으로 오른쪽 중대뇌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결국 뇌경색이 오고 말았다. 왼쪽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약물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약물 치료 후에도 허혈 부위가 나아지지 않아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먼저 혈액을 공급해줄 두피 혈관을 확보하고 두개골을 3, 4cm 크기로 열어 측두엽의 뇌혈관을 노출시킨다. 클립으로 혈류를 차단한 뒤 두피 혈관을 혈류가 부족한 뇌혈관에 운합한다. 혈류량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확인되면 수술을 마무리한다. 측두엽 뇌혈관 우회로 수술은 뇌혈관이 바깥쪽에 있어 두피 혈관을 연결하기 용이하다. 사용할 두피 혈관을 미리 방류해 놓는다. 분당 56cc의 피가 흐르는 건강한 두피 혈관이다.
0: 분당 56cc의 피가 나간다는 거야, 이게.
1: 직경이 1mm밖에 되지 않는 두피혈관을 고배율 현미경을 이용해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뇌혈관에 정교하게 문합한다. 문합이 마무리되면 혹시 피가 잘 가는지, 새지는 않는지 형광조영제를 투입해 혈류를 확인한다.
2: 아이씨 준비됐어요?
3: 네, 아이씨 준비되었습니다. 아이씨 들어왔습니다.
1: 뇌 전체로 골고루 피가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2: 거기도 아까 2점이었는데 빨라졌었는데.
1: 수술 중 실시간으로 얼마나 혈류가 지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수술 전과 비교해 반 이상 줄었다.
2: 33.
1: 수술 전 뇌혈관으로 분당 5.9ml밖에 안 가던 피가 분당 33ml까지 증가했다.
0: 수술은 계획했던 대로 잘된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혈류가 잘 가는지 수술 전에 했던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게 잘 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집에 가고 집에 가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수술은 잘 끝났고요. 반대편의 혈관도 약간 동맥경화선 변성이 있어요. 앞으로 관리가 중요한데 당뇨가 문제거든요. 당뇨 당하혈 색소가 10점 몇이었으니까 요번에 이제 그동안 뭐 짧은데도 그래서 8까지는 떨어졌는데 그래서 당뇨를 굉장히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해서 그게 또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죠.
1: 사실 박익성 교수는 49세 젊은 나이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힘든 투병 시간을 보냈다. 손톱이 다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수술할 거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손끝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뜨개질을 해서 주위에 선물하며 노력했다.
0: 제가 그 굉장히 폐혈증으로 사망률 70%까지 되는 상황에서 중환자실 갔다가 회복이 돼서 다시 수술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제가 환자가 되다 보니까 환자로서의 느낌이 역시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도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그런 치료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는 지금도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 환자를 위해 당직을 서며 신경외과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어둠이 깔린 병원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구급차 한 대. 환자는 산소 호흡기까지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다.

0: 78세 김복만 씨. 오전 9시 30분 극심한 두통으로 인근 병원을 방문해 CT 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의식이 점점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1: 머리가 아파서 119 타고 병원에 가신 걸로 연락을 받았고요. 병원에 가서 의식이 점점 나빠져서 그쪽 병원에서 CT를 찍었더니 뇌출혈이 있는데 그쪽 병원에서 좀 수용이 어렵고 연고지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오기로 원해서.
0: 출혈 부위가 크진 않은데 왜 혼수 상태까지 온 걸까?
1: 지금 응급실에 와서 보니까 의식이 혼수 상태라서 재출혈을 했는지 그래서 아니면 출혈량이 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응급으로 CT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0: 서둘러 CT 검사를 해서 의식 저하의 원인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데에는 뇌출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1: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게 요 대동맥 박리 같은 게 있어서 출혈이 되면 떨어지는데 지금 대동맥은 괜찮고요. 뇌척수액이 이 순환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물주머니거든요. 이 출혈된 부위는 요 시상뇌라 그래서 우리 몸의 감각을 담당하는 건데 출혈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 하얗게 보이는 게 출혈이고요. 공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물주머니거든요. 이 물주머니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운데를 딱 막고 있어서 수두증이 와요. 그래서 지금 뇌압이 오르면 의식도 떨어지거든요. 여기 까맣게 돼 있는 물주머니인데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뇌척수액을 빼내주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순환이 안 되고 몰입차고 압력이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지고
2: 위험성은 안 따르나요?
1: 수술 자체는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상태가 이대로 놔두면 뇌압이 계속 오르고 뇌손상이 오고.
0: 건장했던 아버지가 쓰러진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 딸.
3: 딸은 뭐 질환 같은 것도
4: 전혀 없었어요. 예. 당뇨하고 아니 당뇨만 당뇨하고 고지혈증만. 워낙에 강인하셨던 분이라 저렇게 누워있다는 자체가 좀 어색하네요. 이때 수술 잘 되면
0: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빨리 뇌압을 낮추지 않으면 뇌사에 이를 수 있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 박익선 교수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환자의 뇌를 짓누르고 있는 뇌척수액을 빨리 빼줘야만 환자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다. 뇌출혈로 인해 고인 혈액과 뇌척수액을 빼주기 위한 응급 폐액술이 시작됐다. 김복만 씨는 뇌의 중심에 있는 시상의 혈관이 터지면서 흘러나온 피가 혈전이 되어 뇌척수액이 흐르는 길을 막았다. 그러자 뇌척수액이 뇌실을 가득 채우며 뇌압이 올라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 신속하게 뇌압을 낮춰주지 않으면 뇌사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해 머리에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내고 뇌실 안으로 배액관을 연결한다. 배액관 하나는 고인 피를, 다른 하나는 뇌척수액을 연결해 밖으로 빼내게 된다. 뇌압이 정상화될 때까지 배액관을 연결해두고 경과를 지켜본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의 뇌압을 낮추기 위해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의료용 드릴로 머리뼈에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낸다. 뇌척수액과 피가 고여있는 뇌실까지 정확한 위치를 찾아 들어가야 한다. 드디어 뇌척수액이 가득 차있는 뇌실에 다다랐다.
1: 오케이. 5, 6, 7까지.
0: 이제 부풀어 오른 뇌실 안으로 배액관을 연결할 차례. 배액이 잘 되는 걸 확인한 뒤 봉합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1: 달라.
0: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사하고 몰아치듯 이어진 수술.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응급수술이 끝났다. 그동안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환자 가족들에게로 향한다.
5: 수술은 잘 됐고요. 다 끝났고 이렇게 관을 넣어서 피를 빼는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의식이 깨어나고 이러면 되게 빨리 회복이 되고요. 한 4, 5일, 5일, 6일 간다 그러면 출혈로 인한 뇌 손상이 좀 있다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건데 좀 경과는 봐야 되고 일단은 긴급 조치는 다 했어요. 밖에 좀 기다려 계세요. 네. 네.
0: 걱정할 보호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나서야 박익선 교수도 겨우 한숨을 돌린다.
5: 제가 신경외과 뇌혈관을 한다고 할 때부터 사실은 이런 걸 각오하고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도 혈관 하는 분이 다섯 분이 있으니까 5주에 한 번 당직을 쓰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병은 뇌혈관 의사가 두세 분 있는데도 있고 그런 분들은 뭐 날마다 하면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0: 매일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들의 일상. 박익선 교수는 뒤를 이을 후배 의사들이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김대원 씨가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관료 영상 결과를 들고 병실을 찾았다.
5: 검사 오늘 한 것도 보니까 피가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 부위로 이제 피가 잘 가요. 이 봐봐. 좌우가 빨갛게 가는 게 피가 똑같잖아요. 그죠? 양쪽이 그 차이가 없이 잘 가고 있고
1: 이쪽이 피가 안 가가지고 막 빨갛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피가 잘 가서 연두색으로 좌우가 똑같아.
0: 수술 전과 비교해 보니 부족했던 뇌혈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5: 나중에 요 외래 실밥 뽑으러 오는 거 날짜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잘 사세요. 그래요. 그래 잘 지내시고. 네.
6: 20대보다 30대 때 더 날아다니자 그런 마음으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회복해서 어머니랑 여행이나 한번 가고 싶습니다. 엄마 아들 괜찮을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사랑해. 네.
0: 53세에 처음 뇌졸중이 왔던 김양엽 씨. 7년 전 뇌혈관 우회로 수술을 받은 뒤 손끝 감각을 살리기 위해 꾸준히 구술 자수를 놓기 시작했다. 지금도 생생한 뇌졸중의 첫 증상.
7: 처음에 신호는 오른쪽이었죠. 오른쪽 손이 이랬을 때 이렇게 돼버렸을 때. 드라이기를 처음에 신호가 왔을 때는요. 이 팔이 머리 드라이 하려고 하니까 드라이가 그냥 놓쳐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랐죠. 그때 깜짝 놀라서 앞도 안 보이게 막 울었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도.
0: 평소 기름진 음식도 즐겨 먹지 않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도 전혀 없었다. 운동도 꾸준히 해서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는데 조심하기 위해 좋아하던 떡과 빵도 끊었다.
7: 떡하고 빵은 엄청 좋아했죠. 근데 이제 그걸 못 먹으니까 이제 과일 쪽으로. 과일도 저녁에는 잘 안 먹어요. 낮으로 활동할 때만. 첫째는 스트레스. 제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혈관 막힌 이 상태가 올 때는 스트레스에서 온 것 같아요.
0: 건강하던 김양엽 씨에게 뇌졸중이 온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7: 옷이 아까 필요했더라.
0: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 남편 퇴직 후 재활용센터를 시작했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7: 돈인 줄 알고 갖고 와서 보면 쓰레기예요. 그러면은 둘이서 이제 뭘 모르니까 그냥 울 때도 많았죠. 한 3년은 거의 울다시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8: 여보, 커피 한 잔 해.
7: 고마워요.
8: 오늘 맛있어?
7: 맛있어, 커피.
8: 처음에는 좀 이제 괜찮았었는데 도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나 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가게도 이제 거의 이제 뭐 안정이 돼 있고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0: 지금은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건강이 더 중요하지. 뭐 이게 이제 돈이 중요하지는 않다.
1: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어디 가다 쓰러지거나 그래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진짜 앞이 캄캄해요. 좋은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 소중한 건강을 한번 잃어봤기에 이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선자 씨. 나흘 전 잠든 사이 찾아온 뇌졸중으로 구급차를 타고 실려왔던 환자다. 4시간 반을 넘겨 도착했지만 뇌조직이 살아있어 약물 치료와 혈전 제거술로 건강을 회복했다.
3: 그동안은 관리 안 했는데 좀 식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관리하면서 그래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4: 올라오기 양과 가운데로 하나 둘. 아유. 중심 잡고.
2: 뇌졸중. 골든 타임이 지났더라도 살아있는 뇌조직이 있다면 포기하기엔 이르다.
5: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일반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몇 개월, 1, 2년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을 하고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은 치료보다 우선이 예방입니다.
6: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6: 치매 환자 증가합니다.
8: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9: 연세는?
10: 85.
11: 이 누구세요?
9: 글쎄 모르겠니?
11: 누구세요?
10: 동서.
12: 제일 원인되는 물질은 늘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 좀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형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0: 조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1: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요즘에 이제 그 바깥에 돌아다니면 건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봐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이 초고층 건물. 이러면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63빌딩. 63. 어. 예, 네, 어릴 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수족관 갔다가 그 다음에 거 올라가는데. 그렇죠.

0: 아! 엘리베이터 아! 하면서 올라갔던. 어? 맞아요, 순식간에 맞아요. 올라갔던. 어, 맞아요. 막상 전경을 보면 엄청나게 네. 높잖아요. 네. 근데 육상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각자 기억나는 초고층 건물 있습니까? 좋아하는 초고층 건물?
1: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탑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0: 에펠탑도
1: 엄청 초고층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에펠탑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0: 봤어요, 그거를?
1: 봤어요.
0: 직접 가서?
1: 올라가기도 했어요.
0: 아, 부럽네. 네, 못 가봤는데.
2: 저는 고층보다는 약간 독특하게 만들어진 건물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일 기억 남는 건 그 우리나라에 있는 리움미술관이라고 한남동 쪽에 있어요. 네, 네. 이게 세 명의 굉장히 유명한 그 거장 건축가가 각자 이제 만든 건데 재료과학적 관점에서 박물관 같은 느낌이라 너무 인상 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0: 우리 교수님은?
3: 저는 그 콜로세움을 한번 가봤었는데 이탈리아에서 그 넓은 공간을 보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했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던
0: 콜로세움. 야, 근데 요새 근데 트렌드가 약간 높이에요 높이.
3: 네.
0: 세계적으로 그냥 초고층 빌딩, 고층 빌딩 몇 층까지 그러면 가보셨어요 지금?
3: 저도 초고층 건물은 롯데월드 타운인데.
0: 육상 빌딩보다 엄청나요?
3: 근데 아까 육상 빌딩에서 경험하셨던 지금, 하는.
0: 아, 이거요.
3: 그 똑같은 경험인 것 같은데.
1: 저도 우청환 교수님처럼 롯데타워 가고.
0: 거기 몇 층이죠?
1: 거기가
2: 123층이에요.
1: 123층.
0: 네.
2: 저도 롯데타워까지 밖에는 못 가봐서.
0: 아, 세 명은 다 가봤네?
2: 네.
0: 와, 부자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높은 건물들을 보면, 네. 야,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태풍이 막 와도
1: 네,
0: 바람이 엄청나게 막 불고 해도 안 무너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서 있는지 이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제가 오늘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초고층 건축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0: 벌써 느껴집니다. 네.
1: 허리가 고드세요.
0: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 구조공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과학자 최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1: 건축 구조공학이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건축 구조공학 좀 생소합니다. 이건 또 어떤 장르예요? 어떤 겁니까?
2: 한마디로 건축물의 골조와 뼈대를 연구하고 그 계획하는 그런 학문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건축물은 얼핏 봤을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중을 잘 전달하고 또 흘려보내고 때에 따라서 잘 싸워서 건축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그 뼈대, 네. 건축물의 뼈대를 설계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초고층 건물을 몇 개나 설계하신 겁니까?
2: 제가 죄송하게도 건축물을 직접 짓거나 설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따지는 사람인가요?
2: 비슷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기준, 예. 그 다음에 시공 기준, 그래서 지피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한국 건축 기준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0: 그 센터장이라는 게,
3: 그럼요.
0: 저도 뭐 장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센터장.
2: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어쨌건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고.
2: 그럼요. 그럼 그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예를 들어 기둥이 있다. 그럼 이 기둥이 제대로 지금 버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박수를 쳐주셨어요.
4: 아니, 참. 한국 건축 기준 센터장님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1: 설마요.
4: 저기 또 있어? 아이, 그럼요. 지금 원래 한국 콘크리트 학회 부회장님이시고. 또 한국 구조물 진단 유지 공학회 부회장님입니다. 부회장님도 아니고
0: 삼장이시네.
4: 네, 삼장이시네.
0: 삼장 법사님이시고. 삼장 건축 법사님. 야,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축 구조 공학의 그냥 끝판왕이다.
4: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렇게 해주신 고맙겠습니다.
0: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겸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네. 대단한 또 이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자, 우리가 고층 건물이라고도 하고 초고층 건물이라고도 하는데 초고층 건물, 고층 건물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2: 초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1: 네. 아, 그래요?
2: 초고층 재난

0: 산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을 만족하면 그것은 초고층으로 분류가 되고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재난계획이라든지 내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도대체 몇 층입니까?
0: 1등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프 828m이고요.
2: 층수가 828m요?
0: 163층.
1: 163층, 800m? 와.
0: 유일하게 800m 대입니다.
1: 야, 부르즈 할리파. 저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재까지도 저 높이를 깨는 건물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그럼 2위는요?
0: 2위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있고, 마르데카 118.
1: 마르데카 118.
0: 층수가 바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2: 118층.
0: 그렇습니다. 층수는 118층이고, 높이가 679m입니다.
1: 600m요.
2: 아, 그러면 1위하고 2위하고 꽤 높이 차이가 있네요.
0: 150m 정도 차이가 나고요.
1: 150m.
0: 자, 3위도 아시아에 있고요. 중국의 상하이 타워.
1: 저것도 진짜 높아 보이네.
0: 자, 이것도 600m대이고요. 632m. 층수는 숫자가 더 높습니다. 128층입니다.
1: 아니, 롯데월드타워도 엄청 높은데 세계 3위 안에는 못 드는 겁니까? 몇 위일까요, 롯데타워는?
0: 네, 아쉽게도 탑 3 안에는 들지는 못하고요. 네. 6위, 세계 6위입니다.
3: 6위면 대단한 건데.
0: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세계 1위와 2위 그 건물은 우리나라 건축회사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1: 진짜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1: 야, 몰랐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1위, 2위 건물을 대한민국 기술로 졌다. 아, 또 국뽕 타임이네요.
2: 그러니까요.
1: 네. 그럼 롯데월드타워 있잖아요. 이것도 높은데 정확히 높이가 어떻게 되죠?
0: 롯데월드타워는 두 개의 수치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555m. 그 다음에 층수는 123.
1: 와, 쉽네.
0: 이 롯데월드타워는 일단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75만 톤에 이르릅니다.
2: 75만 톤이요?
1: 75만 톤 어디 되는 거예요?
2: 감이 안 와요.
3: 어느 정도인 거죠?
0: 그래서 75만 톤이라면 성인 남자의 몸무게를 75kg으로 봤을 때 1000만 명이 모이면 75만 톤에 해당.
1: 1000만 명이요?
2: 거의 서울시 인구가
1: 천만이죠.
0: 서울시 인구가 다 모여도 아마 롯데월드타워보다는 더 가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서울 시민들의 몸무게를 다 쌓아도 와,
3: 되게 신기하다.
1: 아니, 근데 건물이 그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딱 잘 서 있어요?
2: 그러니까요.
1: 야, 이게 신기하네.
0: 겉으로 보면 건축물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은 스스로의 자중, 자기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초고층의 경우는 그렇겠죠. 또 지진 하중과 바람 하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하중을 잘 지지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구조공학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1: 건축 구조 공학의 핵심이다. 근데 이게 어떤 그럼 설계 방식일까요?
0: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1: 돌고루인가 그러면.
0: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 자료를 한번 봐주실까요?
1: 와, 이거 움직인다.
0: 그렇습니다.
1: 와, 방 트셨어요?
0: AI하고 저하고 만들었는데. 저는 잠을 자고 AI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예. 이 건축물은 다양한 하중을 받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자중, 자기의 무게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중.
0: 최상층부에 있는 것이 즉 사람이 발을 디디는 그 부재가 슬래브입니다. 그 아래쪽에 하늘색이 바로 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부재가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슬래브입니다. 슬래브.
1: 슬래브.
0: 그래서 슬래브의 하중을 결국은 지방까지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1: 평평한데요.
0: 중요합니다.
1: 평평한데요.
0: 그렇습니다.
1: 바닥이죠. 바닥.
0: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요것이 이 바닥. 슬래브가 되겠습니다. 예. 슬래브가 우선은 가장 인근한 그 보라고 하는 수평 요소로 이제 하중이 집중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하중은 이제 기둥으로 집중이 됩니다. 네. 2차 집중이 됩니다. 그 하중은 자연스럽게 1층으로 내려오게 되겠고
1: 그렇죠.
0: 자, 그런데 이 건물을 그대로 땅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2: 땅그 박혀버리
0: 그렇습니다. 기둥이 뾰족하기 때문에 땅속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1: 내려오니까 모처럼 박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넓대대한 그런 콘크리트 블럭이 있습니다.
1: 네, 밑에 제일 밑에
0: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초판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중이 그 집안에 분산되어서 결국은 건물 전체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다.
1: 그러면 이거는 어떤

0: 3층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만 갖고 있으면 그냥 밑으로 다 그 지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건물의 하중은 네. 결국은 지반으로 전달돼야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0: 그렇죠. 그럼 기둥이나 보에 어떤 식으로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기둥이나 보에.
1: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압축력이 작용한다.
0: 압축,
1: 그러면 압축력. 기둥을 통해서 그대로 지반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휘어지는 힘 네. 또는 잡아당기는 힘 이런 힘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춰서 재료도 선택이 되고 또 뼈대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지진하중에 대해서는 건물이 굉장히 유연하게 스스로 굉장히 그렇죠, 유연하게 그렇죠. 만들고 이게, 예. 또 하나 바람은 굉장히 고층의 경우는 강하게 작용하는데 네. 그 바람을 잘 버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야.
2: 그럼 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 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하중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16가지입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그것을 또 잘 조합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그런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다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
0: 아까 그 롯데월드타워가 이제 하중이 서울 인구랑 맞먹는다고 하셨어요.
3: 그러니까
0: 그 무게를 땅이 안 꺼지고 버틴다라는 거.
3: 그러니까
0: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1: 그 압축력은 기둥을 통해서 지반으로 전달하면 해소가 됩니다.
0: 네.
1: 근데 롯데 월드타워는 워낙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0: 555m인데
1: 그런 방식으로 해소는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0: 특별한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1: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해서 지름이 1m 정도 되는 네. 그런 콘크리트 파일을 지하 30m까지 가서 하강강 안반에 직접 정착을 합니다. 임플란트 아직 심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깊숙하게 심어서 안반에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초판 네. 4,200kg톤의 철근과 그 다음에 8만 톤의 콘크리트를 투입해서 매트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매트 기초와 콘크리트 파일을 하이브리더에서 자중을 지반으로 전달한다.
0: 555m짜리 빌딩인데 그 높이에서 힘을 아래로 내리려면 기둥을요 이거 엄청 많이 세웠을 것 같아요. 그죠?
3: 진짜로요.
0: 얼마나 세웠을까요? 기둥을.
1: 딸랑 8개.
0: 네?
1: 층당 딸랑 8개를 세웠습니다.
0: 무슨 8개?
1: 기둥.
4: 건물 내에 기둥이 8개밖에 없다고요?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8개를 보세요?
1: 기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가운데 이제 코어가 있습니다. 메가 코어라고 부릅니다.
0: 메가.
1: 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메가 기둥 8개. 그래서 롯데 월드타워는 메가 코어 월, 메가 기둥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 아, 그럼 그 코어 월은 기둥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건 벽이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0: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기둥이 좀 많아야 안전하지 않냐라고 또 말씀도 하실 텐데 괜찮아요?
1: 맞습니다. 기둥이 많으면 당연히 안전한 것이 맞고요. 네. 근데 8개밖에 없지만은 그 기둥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가로 세로가 3.5m, 3.5m이기 때문에
0: 아 하나예요? 크네.
1: 웬만한 방 크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3: 그러네요. 거의 몇 평인데요, 그 정도면은 진짜로.
1: 자 그래서 정밀한 구조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둥 개수만 가지고도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구조공학의 핵심이고 위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리고 사실 또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1: 그렇습니다.
0: 효율적인 계산을 네. 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세계 1, 2 건물을 다 우리나라가 기술로 했지 않습니까? 첨탑을
2: 올려서
0: 100m짜리 딱 올려버렸으면 우리가 이때 하는 거 아니냐.
5: 300m만 세워.
0: 300m.
4: 옛날에 2NE1이 그 데뷔를 했을 때 산드라방님이 한때 180이었거든요, 키가.
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1: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가 그런 순위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세계 초고층 도시건축학회에서는 몇 미터냐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기준이냐. 를 반드시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층수의 높이가 몇 미터냐 그것이든지 네. 두 번째로는 고유에 말씀하신 것들은 첨탑 근데 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일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네. 정말 이제 순위 경쟁심이 있는 차원에서 안테나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안테나 세우는 거예요.
1: 첨탑이라고 하지는 않고 안테나라고 하는.
0: 안테나
1: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게 세우면 그 기준에서는 세계 1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 각각의 기준이 있는 거구나.
0: 그러면은 조금 뭔가 꼼수 느낌이 좀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2: 네네네.
0: 얼마나 이게 인간들이 경쟁적이고 예민하면은 단체까지만 들어가지고 싸우냐. 왜 이렇게 인간들은 고층 건물에 집착을 할까요?
1: 예. 사실은 인류는 건축에 대한 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높디 높은 수직적 공간.
0: 수직적 공간.
1: 이러한 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없이 넓게 펼쳐지는 어떤 장애물 없이 벽이나 기둥 없이 그런 대공간, 무주 공간, 그런 두 가지 꿈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건축사, 또는 건축 구조, 공학의 발전에 중요한 그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근데 또 우리 우추한 교수님도 계시니까, 아, 오래간만에 또 왜 인간을 한번 좀 가보자.
2: 아, 네. 아, 드디어 제가.
0: 수직 건물과 기둥 없는 무주 공간을 욕망했다. 아, 이거 자체가 이미 너무 욕심이 심한데, 왜 그럴까요?
2: 뇌과학 쪽에서는 건물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0: 감정적인.
2: 같아요.
0: 감정적인?
2: 네. 근데 이제 높이 같은 게 이제 주는 감정이 뭘 것 같아요? 감정의 종류가?
3: 지배감.
0: 권위.
3: 지배감.
0: 성공.
2: 성공. 지배감.
0: 권력.
2: 그렇죠. 저희는 이제 경외감이라는
0: 경외?
2: 말을. 네.
0: 그건 신에 대한 영감 아니에요?
2: 맞아요. 근데 이제 건물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경외감. 결국에는 신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0: 아, 그래요?
2: 경외감을 갖게 되면 이제 자기가 좀 작아진대요. 그걸 스몰 셀프.
0: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2: 그렇죠. 그래서 신사회적 성향이 높아진대요.
0: 이거는 진짜 좀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맞아. 네. 나는 아, 이 세상에 나는 그냥 작은 존재였네.
2: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많이 공감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큰 세상을 만나면 나는 또 하나씩 작아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러면서 나를 좀 찾아가는. 뭐 그런 거 동의하십니까?
1: 아, 네, 동의하겠습니다.
0: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는 마지못해
1: 노력해보겠습니다.
0: 예, 예. 어둠의 화학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저는 들으면 느낀 게 약간 그 일반 시민들을 작아지게 만들어 지배하려는 권력자들의 목적이 그게 컸을 것 같아요.
2: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 성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옛날에는 현대 그 구조 시스템이나 좋은 재료는 사실 없었을 건데, 그때도 초고층 건물들이 있었나요?
1: 그때는 초고층이라 그런 분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구조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기자 지역의
0: 피라미드.
1: 쿠퍼 피라미드입니다.
0: 피라미드?
2: 맞네요.
1: 지금부터 4,600년 전이죠. 높이는 146.6m.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더라도 3,40층 정도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기능도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건축적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고. 자, 그 이후에 이 기자 지역의 쿠퍼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0: 얼마나 걸렸습니까?
1: 서기 1311년이기 때문에 대략 38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영국의 고딕 시대 때 링컨 대성당이 비로소 160m로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가 있었고요. 저층부 석재부가 80m, 그 다음에 상층부 목재부가 80m, 그래서 합쳐서 160m였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인류가 거의 4000년 동안 피라미드를 못 이긴 거예요. 피라미드의 그 높이를 못 넘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1: 하중을 잘 전달하고 또 흩뿌리고 그 다음에 버텨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시스템입니다.
0: 구조 시스템.
1: 그 구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하중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는데 인류가 3,800년의 시간이 흘렀지 않느냐.
0: 부하 기둥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콘크리트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죠?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1: 거기 피라미드 시절에는 일단은 건물이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왜 이게 안정적일까요?
0: 네. 밑에가 넓고 점점 올라가니까.
1: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겁습니다. 네. 무겁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스스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재료 자체가 질량이고 질량 자체가 그냥 구조인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질량 구조였다.
0: 그냥 무게로 그렇습니다. 다 버텨버리는 구조. 네. 예.
1: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가운데를 드러내면 그게 바로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돔 또는 벽 되는 것이죠.
0: 아, 돈 구조요?
1: 그렇죠.

0: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화될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로마 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그런 명구조에 가깝다. 자, 한 단계 더 생각해보면 네. 면은 되는데 선은 안 되냐. 가능하겠죠. 그래서 벽이 아니라 힘이 흐를 수 있도록 리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위에 얇은 석재를 덮으면 외형적으로는 3차원 돈처럼 보이지만 힘은 선을 따라서 흐르는 선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 텐트 그런 것처럼요?
2: 네, 예, 예.
0: 그렇게 해서 인류가 그러한 선 요소로까지 발전하는데 3,800년이 걸린 것이고
1: 여기까지
0: 3,800년. 그때 비로소 이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3: 지금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땐 굉장히 많은 걸 아까 고려를 했잖아요. 그럼 피라미드처럼 쌓으면 1km 높이를 쌓아도 안 무너질까요?
0: 피라미드 형태로 쌓았을 때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석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도만 계산했을 때는 8km까지 쌓을 수가 있겠고요. 야.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누가 시공을 하느냐. 그다음에 지반이 버텨낼 수 있느냐.
1: 아니 그러면은 일단 질량 그리고 면 그리고 선 뭐 리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럼 현재는 이제 어떤 시스템입니까?
0: 현대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두 재료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골 또는 철근 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1: 그때는 이제 이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0: 약간 맞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약간이요. 약간 이 재료가 틀려, 중요하다는 거죠.
0: 약간 틀렸지 거의 네. 맞습니다. 구조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은 그게 또 한계입니다. 그걸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하셨던 재료의 개발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1: 재료. 그리고 재료도 그럼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됐겠죠? 재료도요?
0: 그동안 우리가 쭉 인류가 사용했던 재료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재료. 그 석재와 이제 목재가 되겠죠.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1: 불가능.
0: 강도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1: 네.
0: 아쉽게도 한 가지씩 약점이 있어요.
1: 네.
0: 이 석재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1: 네.
0: 근데 잡아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요.
1: 아.
0: 그래서 균열이 한번 생기면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사용 그냥 파괴가 되는 것이죠.
1: 네.
0: 자, 목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조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데 썩으면 끝나는 것이고 화재가 나면 끝입니다.
1: 그렇죠,
0: 자,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 건축에서는 그 재료를 계속 여전히 보면서 쓰고는 있지만은 대부분 일반적인 그런 건축물에서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죠. 이제 콘크리트.
1: 콘크리트.
0: 자, 콘크리트는 좋습니다. 강도가 엄청납니다.
1: 네.
0: 엄청난데 콘크리트도 인공 석재입니다. 자, 그럼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4: 당기는
0: 그렇습니다.
4: 힘.
0: 콘크리트도 잡아당기는 힘에 약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골 또는 철근.
1: 철근.
0: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에 대한 강도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 재료고 그 강도도 굉장히 크죠.
4: 네.
0: 단점은 비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개를 조합하면 멋진 이제 궁합이 나올 수가 있는
1: 철근 콘크리트?
0: 그렇죠. 압축력은 비교적 저렴한 콘크리트가 담당하고
1: 네.
0: 인장은 철근이 담당하는 자, 이 조합이 이제 성립되면서
1: 하이브리드네요.
0: 현대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 이게 뼈와 근육 같은
0: 그렇습니다.
2: 느낌.
0: 네네.
1: 아까 인공석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콘크리트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버무릴까요?
0: 일단 콘크리트에는 네. 물이 들어가죠.
1: 그렇죠. 네.
0: 그다음에 골재가 들어갑니다.
1: 골재.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멘트가
1: 시멘트.
0: 들어갑니다. 네. 이 모두 다 자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다 다량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 콘크리트 만드는 것도 이제 화학 반응 되게 독특한 게 우리가 보통 뭐를 녹이거나 하면 열을 흡수한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3: 근데 콘크리트는 이게 시멘트랑 물 넣으면 발열 반응이 해서 열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콘크리트를 만들고 쓰는 게 그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7%인가를 먹어요. 지구 온난화에 엄청난 비중이 콘크리트를 하는데 이게 없이는 현대 건축이 지금 불가능하다 보니까
1: 빨리 대체해야겠네.
3: 계속 새로운 시도가 하고 근데 말씀대로 이걸 능가할 재료가 지금
1: 없어요?
3: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하고 좋은 재료여서 되게 흥미롭게 보는 물질 중에 하나.
1: 아니 근데 그 뭐 사실 이 콘크리트를 누가 개발했는지도 이제 궁금해요.
2: 진짜. 네.
1: 콘크리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체가 어디 어떤 가문에 무슨 콘크리트 백작인지. 예. 네, 뭐 콘크리트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 사람 이름인지 궁금해요.
2: 어?

0: 네, 콘크리트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1: 아, 다행이야.
0: 영국의 벽돌공인데 조셉 에스프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바닥에서 석회석과 점토를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면서 굽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나온 것이 현대시멘트의 원조다.
2: 사실 이게 시멘트는 그래도 더 옛날에 신전 같은 거 짓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0: 사실은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는 우리가 판테온 AD 128년 판테온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2: 어, 그래요?
0: 네, 그때 사용된 콘크리트는 지금과는 좀 다르고 화산재를 주요 성분으로 한 그러한 콘크리트가 사용되었고요.
2: 그것도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판테온은. 우선 첫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강도가 점차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석재는 균열이 발생하면 끝이라고 했는데 균열이 발생하면 이 판테온의 콘크리트는 스스로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화학적 반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2: 아, 근데 이걸 왜 지금 안 씁니까?
3: 이거 얼마 써야죠. 안 됐어요. 제가 2023년에 네. 이 재료학 논문에서 이 자가치유 콘크리트라는 게 굉장히 크게 연구되는 게 있는데
2: 자가치유 콘크리트 대박이다.
3: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석회랑 생석회란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생석회라는 그 산화칼슘이라는 걸 많이는 안 썼어요. 얘는 물이랑 닿아도 반응을 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해가지고 가루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걸로 만들었을까?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거나 균열이 있으면 구조가 바뀌면서 그걸 메워가는 과정이 다 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부터 자가치유 콘크리트를 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2: 아니 판테온 콘크리트가 짱인데.
1: 그러니까
2: 앞으로 그냥 이거 쓰자고 하시죠, 위원장님. 예.
0: 뭐 제가 여기에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정적 이유는. 제가 쓰자고 했을 때 그걸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2: 공급이요?
0: 대량 화산재. 공급이 돼야 되는데 화산재를 구해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석회 관련 그 라임 성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자, 그것은 현대 건축의 그 대량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아, 또 구하기가 어렵겠네요. 롯데월드타워에도 콘크리트가 당연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는 무슨 콘크리트입니까?
0: 거기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기반한 콘크리트고요.
4: 대략 50만 톤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0: 이 양도 중요하지만은 강도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롯데 월드타워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80MPA급을 사용했습니다.
2: 뭡니까?
0: 80MPA. 어떤 물리학적 단위인데
2: 메가파스칼?
0: 그렇습니다. 이런 손톱을 한번 쳐다봐 주시죠.
2: 강도요?
0: 엄지손톱. 예, 예. 자, 대략 면적이 1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1제곱cm. 여기에 800kg이 제하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성능을 갖춘.
2: 고성능이네요.
0: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라 볼 수 있겠고요.
2: 점점 저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0: 건축 현장에는 무거운 자재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거든요. 일반적 타워 크레인은 지상에 잘 정착하고 있는데 초고층 같은 경우는 지상에 정착해가지고는 역할을 할 수가 없죠.
1: 올려야 되는구나.
0: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물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그런 클라이밍. 타워 클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요.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수직 이동 시스템, 즉 엘리베이터.
2: 같이 가는구나.
0: 그렇죠. 현재 상용화되고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그런 엘리베이터로 알려져 있는 것은 초속 10m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당 대략 600m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하고요.
2: 엄청 쫄리겠네. 와, 엘리베이터는 와.
0: 재현 시스템이라든지 또 내화 시스템, 그다음 방제 시스템, 그 기술들까지 같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는 그런 초고층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을까.
5: 내각의 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었던 지능.
2: 내가 중요하죠.
5: 네, 인간의 지능이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2: 내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초고층 건물을 설계할 때는 하중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해, 특히나 이제 자연재해 이게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은
6: 지진도 나고요.
2: 흔들리는 게 막 느껴지지 않을까요?
0: 대략 한 100m, 300m 요 정도 선까지는 뭐니 뭐니 해도 지진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진이 굉장히 큰 하중이고
2: 지진 중요하죠. 예.
0: 300m 이렇게 더 넘어서면 그보다 바람이 더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2: 그 저층 건물 있잖아요. 저층 건물이 지진에

0: 왜 더 영향을 받을까요?
1: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시스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2: 지진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서?
1: 아, 그럼요.
3: 네. 오, 와. 와. 처음 본다, 이런 시스템.
1: 자, 제가 사비를 들여서 받아볼게요.
3: 우와, 사비.
1: 자, 사람들도 목소리가 이 프리퀀시가 좀 다르죠. 어떤 분은 이제 중저음, 멋진 중저음, 네. 어떤 분들은 좀 가벼운 목소리도 있고요. 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질량, 그 다음에 높이, 네. 또는 뭐 강성, 그런 것들에 따라서 흔들리는 고유 주기가 다 다릅니다. 네, 가장 높은 건물을 모사하고 있는 이 녀석은 주기가 비교적 길죠.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은 좀 짧습니다.
3: 아, 네. 네.
1: 그다음에 마지막은 저층 건물입니다. 네. 굉장히 짧아요.
3: 아, 굉장히 진동이 많이 가네.
1: 자, 그러면 제가 지진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오는 장주기 지진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3: 천천히 온다.
4: 그러면 제일 높은 게.
3: 제일 높은 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1: 다른 녀석은 거의 흔들리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빠른 지진을 가해보겠습니다. 누가 반응하나요?
2: 가운데 있는.
3: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1: 자,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지진 발을 가해보겠습니다.
3: 아, 예, 예, 예, 예, 예. 희한하네.
1: 나머지 것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얘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4: 그러니까 지진의 주기에 딱 맞는 그런.
1: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지진이 그런데 장주기, 중주기, 단주기 중에서 단주기가 우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진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저층 건축물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2: 신기하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건물이 지진이 오면 흔들리니까 완전히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5: 초고층 좋은데?
2: 초고층으로 옮겨가야겠는데요?
3: 건물이 진동에 맞춰가지고 같이 흔들린다는 게 참 신기한데. 그리고 또 무섭기도 하고요.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네. 맞으면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2: 맷집 좋게.
1: 그렇습니다. 네. 손상은 감내하고 다만 아무리 손상을 받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도록 막아주는 그 정도 보험 수준의 내진 설계가 네. 내진의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2: 네.
1: 자, 좀 아쉽다. 우리 집은 좀 아쉽다. 그럼 다음 고급 옵션이 있습니다. 면진입니다. 면진.
3: 면진. 면진은 처음 들어봐요. 뭐예요?
2: 고급 옵션이라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4: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1: 지진을 없애주는 거죠.
2: 오야.
1: 자, 건물 위에 컵을 붙여놓고 책상을 흔들면 크게 컵이 흔들릴 것입니다. 네. 근데 컵과 이 책상 사이에 얇고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비닐을 올려놓고 흔들면 책상은 흔들리는데 컵은 거의 흔들리지 않겠죠? 예, 예.
3: 아, 그게 면진이에요.
1: 그렇습니다.
3: 아, 건물이 아예 흔들리지 않죠.
1: 그렇죠. 그래서 건물과 지진을
3: 분리시켜야
2: 야.
1: 이 기술은 그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옵션은 더 있습니다.
2: 또 있어요?
1: 이번에는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있겠습니다.
3: 제거한다는 게 좀 많이
2: 야 지진을 제거해요?
3: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1: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파동입니다.
2: 그렇죠.
1: 파동은 에너지로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 에너지를 살살 우리가 빼줄 수 있다면 지진은 결국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 최꼭대기에 질량체를 매달아서 아마 타이펠 101에서 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지진의 효과를 삭제하게 되고 운동 에너지로서 바꿔서 결국 지진의 에너지가 조금씩 줄게 됩니다.
2: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면 그 안에 무거운 추가 있으니까 그 추가 반대쪽으로 당기면서 서로
4: 관성을 이용해서
2: 네, 관성을 이용해서 서로 움직이지 않게.
3: 초고층 건물은 근데 지진보다 이제 바람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제 이야기 많이 합니다.
1: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람은 총 면적에 비례해서 작용하는 하중이기 때문에 키가 클수록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세집니다.
2: 네.
1: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람 하중이 지배적일 수가 있겠고요.
2: 네.
1: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그런 강풍이 불 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수십 센티미터에서 수미터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변형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3: 오는데.
1: 그렇죠. 바람은 빠져나갈 때 조용히 빠져나가면 되는데 뭔가 와류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면서

0: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형상 설계 기술을
1: 형상 설계 기술.
0: 그렇습니다. 모양을 이제 잡는다는 것이죠. 쉬운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모양이 네모보다는 좀 삼각형으로 바람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는 삼각형도 또 모양을 좀 바꾸기도 하고요.
2: 바람 길을 뚫어 놓는 거예요.
0: 그렇죠. 바람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1: 그래서 약간 건물이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 같은 약간 뭐 월드컵 트로피 같은
0: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하죠. 위로 갈수록 바람이 세다고 했기 때문에 뭐 단계적으로 좁힌다든지, 규칙적인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틀어 놓으면 바람이 그냥 슬 빠져나가고 상호 규칙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1: 이것도 과학이네 또. 그러니까요. 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것도 이게 저 건물은 약간 멋있게 틀어져 있네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오는 이 와류들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다.
3: 그 되게 특이한 건물 있잖아요. 중국에 보면은 그 상하이에 있는 세계금융센터인가 거기 보면 딱 병따개 같이 생겼어요. 네.
0: 저 닉네임이 이제 병따개 건물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최상층에 보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고, 바람에 의한 압력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자, 정말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요.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0: 천층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1: 천층이요?
4: 지금의
1: 국내에서요?
4: 천층
0: 어디에서요?
1: 어디든요? 네.
2: 이야.
1: 와. 천층 4km짜리 건물을 인간이 만들 수가 있다.
2: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네. 멀리 뚫고 지나가겠네요.
1: 천층이 가능하다. 이야. 확신하세요?
0: 네. 지금도 일본에서 구상만 했지만은 엑스시드 4000의 경우는 말 그대로 4000m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런 구상을 했고요. 300층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그런 구조 시스템을 사용해서 300층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일단 수직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1: 네.
0: 대략 엘리베이터가 한 50층마다 환승을 해야 되는 그것이 좀 일반적인데.
1: 엘리베이터가 환승이다.
0: 600층이 된다. 그러니까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 800층 또는 1000층 정도 된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상황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계속 그 높은 곳에 살려면 산소 부족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한 3000m 정도 되면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 될까요?
1: 많이 되지 않을까요?
0: 한 20도 정도 차이는 나고요. 그러면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나요?
1: 원래요? 그러면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0: 그래서 아마 밀실한 시공, 또 특별한 조치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리하자면 초고층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시스템의 문제나 재료의 문제라기보다는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그 유지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이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자,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자, 우리 교수님, 교수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축물은 뭡니까? 왜냐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축물들을 보셨을까요?
0: 맞아요. 예. 여러 건물 중에서 오늘 이제 이야기 나왔던 그 판테온이 가장 좀 인상 깊지 않나. 판테온은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는데, 자연재해의 결과물이죠. 화산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겠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건축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2: 저는 판테온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안을 못 들어가 봤어요.
1: 거기까지 가서요?
2: 들어가가지고. 앞에서 보면은 크게 특별하진 않거든요. 네. 그죠? 안에 들어가면 엄청 넓은 공간이 있고. 이제
0: 지름이
2: 거죠?
0: 43.3m 정도 되고요. 무거운 콘크리트입니다. 당시에 철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장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인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두껍습니다. 두꺼워야만이 인장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두께가 아래쪽은 대략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교수님,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인상 깊었던 건축물을 물어보니까 교수님은 초고층 건물보다는 무주공간에 대한 더 애착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죠?
0: 일단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200m 대경간 돔을 구성하는 그런 연구를.
1: 나무로요?
0: 여러 연구자들과 최근에 시작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3: 아니 이,

0: 200m로 되는 그런 넓은 공간이면은 오히려 단단한 게 좋을 것 같은데.
1: 콘크리트라든지 왜 나무를 하십니까?
0: 그러니까요.
2: 콘크리트는 적합지는 않고요. 다른 재료도 가능한데 이제 네. 목이라고 하는 재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마치 오래전에 내가 와봤던 것처럼
0: 한옥.
2: 그렇습니다. 또 목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목은 자연 친화 재료입니다. 네. 즉 탄소 중립 재료라는 것이죠. 나무도 어렸을 때 탄소를 쭉쭉 빨아먹고 나이가 들면 얘도 게을러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때 바꿔줘야 됩니다.
1: 그 나무, 그 바꿔주는 나무로 이제 뭐 무주 공간을 만들겠다. 지금 초고층이 1km를 넘으려고 하는데 무주 공간은 그러면 어느 규모가 가장 큽니까?
2: 초고층은 높이로 재듯이 무주 공간은 경간으로 잽니다. 경간이라고 하는 것은
0: 기둥과 기둥 사이.
2: 기둥 사이. 아. 현재 가장 큰 경간은 싱가포르의 내셔널 스테디움 312m입니다.
1: 와, 312m요?
0: 300m가 넘는 거리 동안 기둥이 없다라는 거네요?
3: 와, 그 쫙 펼쳐진
4: 동구장.
3: 동구장.
2: 그 동구장입니다.
1: 현대 무주 공간은 지금 유명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 만한 게 좀 있을까요?
2: 최근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네. 그 일본을 예로 들자면 그 도쿄의 그 자존심, 도쿄돔이 있고요. 그리고 2002년 그 FIFA 월드컵이 그 개최된 그 삿포로 동구장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더 가까이에는 220m의 경간을 가지고 있는 후쿠오카돔.
0: 아, 후쿠오카돔은 이렇게 닫혀요?
1: 네. 아니 근데 참 도쿄돔도 그러고 참 신기한 게 넓은 이 규모를 어떻게 기둥 없이 그렇게 딱 만들어내는지. 야, 참 신기해요, 이게.
2: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도쿄돔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 공기막 지붕이라고 합니다.
1: 공기막 지붕.
2: 바람을 불어넣어서 지붕을 형성하는 것이죠.
1: 아, 그래요?
2: 그 마치 이제 풍선 인형처럼 바람을 불어넣어서 형성되는 그런 지붕이다.
1: 그러니까 돔 안에다가 공기를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2: 바깥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조금만 높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략 한 0.3% 정도의 미세한 차이의 압력만 유지합니다. 그러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느끼지는 못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0.3% 압력 차 곱하기 지붕의 면적 하면 대단한 힘이 돼서 이제 지붕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불어넣었는데 압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0: 새는 거죠.
2: 사실 쪼그라들죠. 네. 그래서 압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어락, 회전문. 을 이용해서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보죠. 아,
1: 그런 돔구장들이 그냥 별로 이런 생각도 안 해도 공기를 집어넣어서 돔을 유지한다 이런 거는 아예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0: 저 이 회전문이 왜 그 천천히 도는 걸 왜 만들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공기 흐름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네.
1: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서 정말 엄청 많은 건물들이 나왔는데 듣고 보니까 한 번 정도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 하는 건물들이 있으실까요?
0: 전 판테온이요. 오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음 편히 탁 착 트인 공간이 판테온. 없기 때문에 판테온에 가서 한번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요.
1: 저는 롯데타워요. 거기 아직 못 가봐가지고 이제 가면은 야 누가 먼저 아니 서울 시민 모두의 무게가 여기에 다 있단다 이런 거라던가 30m짜리 임플란트를 아느냐 너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주 뿌듯합니다.
1: 예.
4: 저는 뭐 당장 가고 싶은 데보다는 그 200m짜리 목조 무주 공간 만드시면 거길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1: 아 좋다. 네. 거기서 힐링하고 싶다 진짜.
2: 그때 제가 초청하겠고. 아마 이제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이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 공존하기 때문에 네. 수년 내 연락을 드리면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자랑하고 있으면 아 성공했구나. 아, 소식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실패했군.
1: 안정되면 한번 놀러 갈게요. 우리 한계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무주공간 화이팅!
4: 화이팅!
1: 예! 꼭 갈게요.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계층이라는 게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1: 계층은 사실 반드시 도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2: 화학 분야에서는 실용성도 엄청 높아요.
3: 별 자체를 대칭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저구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1: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대칭이

0: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1: 방정식에 대칭이 있다.
0: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해 공식을 구하는 건데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1: 이야,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2: 그러니까요.
1: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효과가 극단이기 때문에.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 이제 문제를 저학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이게 펜가 봐.
1: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1: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4: 왼쪽부터 갈까요?
1: 가장 많은 씨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씨드를 현물 가치로

0: 아, 뭐야 이거? 꽝인가? 진짜 미스터리다.
1: 아, 미스터리 박스야?
0: 네, 그 종이가 나왔는데.
1: 기록을 하라는 것 같은데?
0: 아, 기록 전담.
2: 뭐 하는데, 저게?
0: 아니, 미스터리 박스 뽑았는데 편지지 나오고 끝났어.
1: 편지지 7개밖에 안 나왔어.
2: 어, 누가 뽑았어요?
0: 내가.
1: 우리가 각자 최후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라는 얘기 아닐까요?
3: 좋은데요? 이거 다들 각자 펜 있으시죠?
1: 제가 있습니다.
3: 돌아가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4: 후손들에게 쓰는 편지.
3: 어. 가족들한테 남겨도 되는 거죠?
0: 다들 열심히 쓰고 있구만.
1: 제가 읽어드릴까요?
3: 어, 그래요, 그래요.
2: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이거 뭐 안 읽으면 큰일 나겠네.
1: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누군가요?
2: 아, 행운의 편지인 줄 알았네.
1: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저는 최후의 인류 7인으로 이 바이오스피어에 오게 되었어요. 이를 읽고 있는 당신은 누구일까요? 거기는 어떤가요? 며칠인가요?
3: 뮤지컬 배우.
1: 지구인가요?
2: 일어나서 해주세요.
3: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서 대박. 이렇게 해주세요.
5: 노안이 와서. 거기는 어떤가요? 며칠인가요? 지구인가요? 지금 지구에 있다면 지구를 아껴주세요. 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의 대박이 필요해요.
3: 대책, 대책.
5: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이곳에 갇혀 우리는 다양한 마법을
3: 미션을 아,
5: 노안,
3: 왜 읽는다는 거야?
5: 노안이 왔다니까요.
2: 아니,
5: 다양한
2: 뭐
5: 미션을 진행해요. 기압, 식량 문제, 배설물 배출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파이팅.
3: 아, 잘 읽으신다.
6: 대충 썼는데.
3: 구연 동화 같네.
2: 그러니까.
7: 홍대 선생님 편지를 봤는데 제가 이거가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홍대 선생님인 줄 알았어.
3: 아. 읽어주세요.
7: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 라스트 노드 여러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 시간을 함께해 좋았습니다. 욕기가 맛있었다. 화장실 잘 막히고 층간소음 심합니다.
3: 아니, 선생님이 편지 어떻게 썼어요, 작가님?
2: 저는 우리 특성을 파악해봤습니다. 비비, 날렵, 신속, 눈치 빠른, 적게 먹은, 탐색에 적합함, 은지, 다정다감, 유머, 적게 먹음.
1: 적게 먹음.
2: 레크레이션 담당,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장동선, 힘쌤, 과감, 아주 많이 먹음. 승호, 잘생김, 목소리 좋음, 요리 스킬 출중, 협상, 요리 등 다툼을 줄일 수 있다.
1: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2: 적당히 먹음. 한결, 체력, 지구과학 지식, 적당히 먹음, 생태계 조정에 유리할 듯.
3: 네?
2: 낙준, 잡지식, 기록, 적게 먹음. 단석, 짜맞추기, 잡일을 잘할 것 같다.
8: 20을 290.
2: 장홍재, 침착, 무던, 화학 지식.
8: 그래서 안 먹어.
2: 기술과 더러운 담당.
8: 됐나?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2: 적게 먹음.
1: 적게 먹음.
7: 적게 먹는 게 도대체 뭔.
2: 바이오스피어2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는 적게 먹는 것도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다 되게 적게 먹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이게 누굴까요?

0: 최후의 인류, 우리는 이 기지에 온 지 5일이 되었다. 7인 모두 건강하게 생존 중이고 팀워크가 좋다. 팀워크의 비결은 웃음을...
1: 누가 쓴 거예요?
2: 누가 쓴 거예요?
0: 웃음을 포함? 심리적 안정감, 일단 읽어볼게요. 심리적 안정감인 것 같다. 협업이 잘 되는 팀의 비결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공기를 확보하고 함께 식량을 구하고 위생체계를 감춰야 하며
3: 갖춰야
0: 하며 어떻게 하세요?
1: 어떻게 알아요?
2: 어떻게 알았어요?
0: 보이시나요 이게? 갖춰야 하며 해양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3: 아, 끝난
4: 한결님 거 아, 제가
1: 읽어줘요.
4: 갖고 있어요. 후손들 안녕, 난 카이라야. 한국에서 한결이라고 불렸어. 너도 만약 100% 지구인이면 도움이 될 만한 지구에서의 생명 유지 방법을 조금 알려줄게. 1번, 물 순환, 정화는 우선시할 것. 2번, 공기 중 산소 비율 유심히 관리할 것. 3번, 싫어하는 전갈이라고 죽이면 안 돼. 해충 위험 있음. 4번, 팀이랑 사이좋게 지내. 더 쓰고 싶은데 손 시려.
1: 이건 둥이 건데?
5: 읽어주세요.
1: 읽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둥이 김영서입니다. 지금 이 바이오스피어2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1번, 누스가 시키는 일을 하시는 편이 좋다. 시드를 줍니다. 음식과 음료 등 유희도 시드에 의지해야 하니까요. 2번, 열심히 찾으면 많은 작물이 있습니다. 요리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이 있으니 요리를 해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온 바이오스피어 전체에 바퀴가 득실거려요. 그러니 식사를 하시고 바로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완전.
2: 아, 맞지.
1: 3번. 이곳 생태계는 한 곳이, 한 부분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지구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우리의 분뇨가 우리의 마실 물, 먹을 음식이 되고 우리가 내쉰 숨이 남들이 들이킬 숨이 됩니다. 오, 멋있는 말이다. 둥이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뭘 모르지만 우리가 찾은 모든 퍼스트 노드에 그리고 우리의 정보를 남깁니다. 인류는 사람을 남깁니다. 우리는 라스트 노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5: 역시
1: 안녕.
5: 작사가요.
2: 시인이요.
1: 너무 잘 썼다.
5: 작사를 잘하잖아.
2: 야, 대단하다. 진짜.
5: 너무 잘한다.
2: 은지님이 안 읽지 않았어요?
5: 한번 읽어볼게요.
2: 좀 늘려주세요.
5: 이거 너 목소리를 읽어요. 유승훈 씨 목소리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흘러가는 대로 행운을 빕니다. 7인 중 유승훈.
5: 아,
3: 깔끔하다.
5: 밑에다가 유조밥도 써요.
2: 조밥.
0: 조밥 중에 조밥 이렇게 쓸까요?
5: 아, 이거 진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2: 그러니까.
5: 그렇죠.
6: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의자가
2: 어? 하나가 더 늘었네.
6: 하나가
5: 에?
6: 벼 있는데 원래 몇 개였지?
2: 원래 항상 일곱 개.
7: 원래 항상 이게 남는 적이 없었는데.
1: 에? 진짜?
0: 그러네.
1: 갑자기 히든룩으로 바뀌었어.
6: 언니, 나 너무 무서워.
2: 진짜 놀랐어.
6: 진짜 무서워.
7: 저거 뭔데?
2: 어? 바뀌었다.

0: 저도 돌. 이게 뭐예요?
1: 이쁜 놈을 가봅시다.
2: 가보자. 가보자.
3: 깜짝이야.
4: 되게 무섭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6: 깜짝 놀랐습니다.
7: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설마 외계인?

0: 내가 외계인이었어. 마지막. Are you from Earth?
1: Guess who I am.
2: 뭔가 이 거대한 시설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어떤 책임자가 아닐까
3: 했는데 저희랑 되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아, 우리보다 더 먼저 그 살았던 그 사람이구나.
1: You're from here, huh?
0: Harley Quinn?
4: 여기 마스크. Yes! Yes! 마스크. Yes!
3: Harley Quinn. 생각해 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0: 저 식물 뭐예요?
5: 반가워요. 적응은 좀 그냥 포스트 노드.

0: in here.
1: It's me, me, me. Science or another job? Question.
2: What do you think she does for a living?
0: Oh. I don't know. You're a mime artist.
1: Mime artist.
3: 비슷해. Mime artist. Mime, thank you.
1: 이렇게 이 대단한 기지에 이렇게 평범한 대원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0: I think what's really critical is to get a lot of people going to space who aren't necessarily scientists. Everyone who has ever been to space has a transformational experience when they see our home planet. So now imagine we send you, people who, some of you who are not scientists, who can really communicate the experience in very different ways. I think it's critical.
4: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학자 없는 시대는 있었어도 예술가 없는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 나의 직업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거구나.
1: 우리가 먼 훗날 지구가 아닌 다른 화성, 다른 행성, 지구가 아닌 어딘가를 갔을 때 과학자나 수학자가 화학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내가 오는 거. 지식이 없는 내가 와보는 거. 그래야 지식이 없는 사람도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온 것 같아요.

0: So the oxygen through the microbes got stuck in the concrete.
1: 와, 산소가 콘크리트에 닿으면 위험한가요?
2: 위험한 게 아니라 콘크리트 자체가 이 칼슘 옥사이드라고 탄산 산화칼슘이라는 건데 이게 이산화탄소 붙으면 석회질 물질로 바뀌어서 잘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물질을 쓰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었던 거죠. 설계할 때.
3: And by extension, locking up the oxygen because it was CO2 that was the form that was sequestering, right? Okay, that's what I wanted to clarify.
0: Yeah, two step.

발동하고 유지되는 순환의 전 과정을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 한 번의 숨조차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 모든 존재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실험기지의 너머에서 펼쳐질 여러분의 여정이 인류의

0: 나가래요.
1: 가래요?
2: 지금 나가요?
3: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을 넘어선 현재 가장 많은 시드를 보유한 사람은 김한결님, 비비님입니다.
4: 좋다, 일단 형수 씨가 있어.

0: 유리규 씨. 아, 공기가 따뜻해지면 생성을 하잖아요.
1: 어, 이게 몇년 만에 벌써 그래요?
0: 몇년 만에?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다 22번부터 27번까지 계속 있거든요.
2: 비비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현재 보유한 시드는 그 수량만큼 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혹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숲을 지구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3: 우승 갈지 몰랐는데 현물 가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진짜 주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숲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4: 저는 그게 더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었어요.
1: 아,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3: 저는 숲을 심을 것 같아요.
1: 더블 숲! 더블 숲! 축하드립니다. 두 분 우승입니다.
5: 아, 숲을 심다니.
6: 숲을 심다니.
1: 멋있다.
6: 와, 바로 결정하네.
1: 고민도 안 하고. 너무 멋있다. 안
7: 된다고. 예전에는 사실 지구는 엄청 거대하고 저는 너무 작은 개인이니까 제가 어떤 하는 행동이 딱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사실 충분히 거대한 공간이고 7명이라는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사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바이오스피어 1에서도 내 역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 내가 이 큰 세계에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책임감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지구가 바이오스피어 1이니까 언제까지고 제가 살 집이죠.
1: 오케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거 손 올려주세요. 해볼까요?
7: 네.
1: 갑시다.
3: 갑시다.
1: 오케이, 집에 갑시다. 하나 둘 셋. 쫑.

0: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뭔가 이 지구가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1: 인류의 숙제잖아요. 80억 인구와 함께하는 과제. 숨 많이 쉬어가지고 많이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얼마나 이쁜지, 소중한지.
1: 갑자기 눈물 날라. 진짜 그 지구의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기지 찾아가시나요?
3: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4: 여기 우주선이야?
3: 이쪽으로?
2: 저희는 일로 갈게요.
3: 가겠습니다.
2: 조심 조심.
5: 선을 들고 가겠습니다.
2: 네. 우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4: 세상에.
6: 바다다.
3: 갑니다. 네, 밀어주세요.
6: 인간이 살 수 있는 양이긴 해?
3: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7: 미친 듯이 잘 뭉친다.
8: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2: 파이팅! 예!
3: 잘한다!
2: 네, Ava Experience, 예!
4: 쏘갬동!
9: 와우, 와우.

0: 수억 년 역사 속에서 지금, 그리고 이렇게 광활한 우주 한 가운데 그 먼지 같은 행성 한 곳 지구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그냥 엄청난 우연입니다.
1: 인류에게 집은 지구일 수밖에 없고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5: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띠용띠용 퍼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넣는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에게 로망집이 있나요?
1: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0: 그 집에는 꼭 이게 있었다죠?
1: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2: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0: 한편 이런 심심산골에 어? 여기 유럽인가요?
3: 베네치아 국립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0: 떠나보니 더 짙어지는 우리 것에 대한 향수.
3: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0: 오늘은요, 외국물 좀 먹어봤기에 가능했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집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순천으로 왔습니다. 이야, 이 한 폭의 그림이네.
4: 이야, 이 주변에 안개도 쫙 깔려있고, 분위기가 좀 많이 신비롭거든요. 혹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5: 450구.
4: 아, 450구지?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야, 이 깊은 산 속에 사시는 걸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컨셉인가 오늘? 와, 풍광이 정말 예술이네.
0: 가만 보면 보민 소장님은 오르막길 젊은이셔.
4: 아, 건축상구지. 야, 이 집이구나. 오, 풍경은 좋다.
0: 어머나 세상에, 마당이 이렇게나 넓어요? 아, 이 집은 또 얼마나 된 거야?
4: 야, 이 집 묘한데요. 이 오래된 집 같기도 하고 통창이 있어서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집 정체가 참 묘하네요.
6: 엄마.
7: 소장님 안녕하세요.
4: 아유, 반갑습니다.
6: 멋진 분이 오셨네요.
7: 아이고.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기쁩니다.
4: 너무 멋쟁이시다.
7: 아이고, 행사하시네.
6: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4: 이 마당도 넓고.
7: 네.
4: 어떻게 집이 또 굉장히 독특해요? 이 집 나이가 참 궁금한데.
7: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4: 그래도 한 일제강점기쯤은 지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 100년? 더 됐나?
7: 그때 정도면 제가 독립운동할 때인데. 사촌 형님하고. 네.

0: 지은지가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1: 24년이요?
0: 네.
1: 어, 그거밖에 안 됐어요?
0: 네.
2: 그러니까 이 집이 21세기에 지어졌다는 건데 무슨 사연인 걸까요?
3: 안녕하세요. 베니체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토담집을 짓고 살아가는 남편 장은은.
4: 그런 남편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는 아내 이종래입니다.
3: 마르첼로 국립음악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한 곳이고 3년 유학생활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한 30년 이상 공연 위주로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2: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유럽을 무대로 활동했던 바리톤 장은훈. 그 시절 유학은 마음 한켠에 늘 태극기를 달고 있던 개인의 성취 그 이상의 것이었죠.
3: 국내로 돌아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개관 기념 오페라 까르멘으로 데뷔를 하면서부터 오페라 활동을 하고 교직 생활을 했었죠.
2: 아내 역시 오랫동안 공연 기획자로 활약을 했답니다.
4: 미리 하는 음악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 공연을 제가 한 3천여 회 이상 제가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죠.
2: 이런 예술가 부부가 어쩌다가 이 산골에 터를 잡은 걸까요?
0: 이곳은 보시다시피 450가지가 돼가지고 풍광이 뛰어나고
1: 좋네요.
0: 저기 보이는 산이 문유산인데 그럴 문자에 네. 즐길류 놀류자를 써서 선비가 시와 함께 즐기면서 논이는 곳이라고 해서 그 산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곳에 정착을 하는 것이 참 나에게 큰 복이겠다 싶어서 이곳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2: 그렇게 26년 전 목수였던 사촌형과 함께 이 땅에서 난 흙과 돌로 무려 2년간 지은 집이랍니다.
4: 원래는 초가집이었어요.
1: 아, 원래는 초가집이었다고요?
4: 네, 흥부집 같은 초가집.
0: 흥부집. 매년 초가 있기가 어렵고 산새들이 초가집을 자꾸 쪼아가지고 군뱅이를 잡아먹다 보니까 비가 새고.
1: 아, 그래요?
0: 네.
4: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0: 그래서
1: 보통 일이 아니구나.
0: 네, 지분 개량을 한 겁니다.
1: 아, 그러셨군요.
2: 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난 자연물로만 짓고 싶었는데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었다죠. 부부가 산에 물을 끌어와 만든 연못이며 통옥할 때 나온 돌들이 부부의 손을 거쳐 오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힘이 참 대단하죠.
1: 집 내부가 참 궁금한데 네, 한번 들어가서 하나씩 네. 들여다볼까요?
4: 네.
0: 보시겠습니까?
4: 네.
0: 네. 이쪽으로 오시죠.
1: 여기가 초가였다고요?
4: 네.
1: 와, 근데 초가도 나름 진짜 멋있었겠다.
0: 네, 멋있었습니다.
2: 집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탐구해볼까요? 오, 인테리어가 반전이네. 원래 거실이었는데 지금은 부부의 침실이랍니다.
1: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또 요즘 집 같은 느낌도 있고 예,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요. 천장고도 일단 좀 높고 기둥, 보, 뭐 거기에 석가래까지 다 있는 정말 이 일종의 한옥 같은 네. 종목 구조네요.
2: 낭만에 죽고 사는 예술가 남편. 삼면을 과감하게 통창을 내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이랍니다.
0: 밖에 풍광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따로 액자 같은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음악적으로 보면 꾸밈처럼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끼워봤습니다.
1: 너무 멋스러워요.
2: 좀 춥지 않을까 싶은데 황토에 지푸라기를 섞어 두껍게 만든 벽 덕분에 단열도 문제가 없다네요.
0: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서는
1: 순수 황토로만
0: 네 순수 황토로 안과 밖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균열의 미가
1: 균열의 미
0: 시골 사람들은 너무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2: 그래도 천장엔 석회라도 석던데 이 댁은 100% 황토 그런데 어쩐지 아내의 눈에는 덜 지어진 집처럼 어색한

0: 하더랍니다.
1: 저게 지금 도배지가 아니고 도배지 안에 바르는 초벌지거든요. 초배지. 저걸 이제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얇으니까요. 잘 붙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움이 남겠구나 싶어가지고 저가 했습니다.
2: 직접.
1: 네네.
3: 역시 황토로 마감한 바닥은 울퉁불퉁 굴곡의 미. 이쯤 되면 화장실도 푸세식 아닌가 싶은데. 깔끔한 데다가 운치까지 있는데요.
1: 벽은 100% 황토로 하면 물에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2: 여기는 물타를 쓰셨네.
1: 네, 하고 제가 거기다가
2: 네.
1: 방수를 많이 칠했습니다.
2: 아.
1: 네.
3: 이 집에서 유일하게 화학 제품이 쓰인 공간이라는 건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신 일인가요?
2: 너무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과연 그 이탈리아에 오래 계신 분이 맞나 싶거든요.
4: 결국은 오페라 아리아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가곡이야말로 몹시 그 중요한 부분이 있고 남은 여생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전통적인 것을 좀 고집하고 싶습니다.
5: 요즘 30대만 돼도 가곡이라는 장르를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문화로서 잊혀져 가고 또 사라져 갈수 없는 장르라는 그런 소명이랄까 하는 부분에서 조그맣더라도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제 가곡제라는 가곡제를 1년에 몇 차례 그렇게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3: 부부는 음악을 단절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거랍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주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산 깊은 곳에 무대를 만든 건데요.
2: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봤을
4: 좋게
2: 때는
4: 말씀해 주시네.
2: 아니 정말 문만 보여가지고 이게 건물 규모도 가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심지어 2층 건물이에요, 이쪽은.
3: 열악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짓기 위해 비탈면을 이용한 2층 공간. 재료 대부분이 이 산에서 난 거랍니다.
5: 여기 보이는 돌들이 다 모양이 있잖아요.
2: 네.
5: 이 돌들을 하나하나 전부 활용해가지고
2: 그래요. 땅을 파면서 나.

0: 450고지. 당시 직접 길을 내며 공사를 해야 했다네요. 자재 나르기도 쉽지 않았으니 자연에 기댈 수밖에요.
1: 재료는 같은데 한쪽은 한옥이고 또 한쪽은 양식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네. 서양식 건물처럼 보여서 참 신기해요, 그게.
0: 디자인보다 소리가 중요한 공간. 설계를 남편이 직접 했다는데요. 유럽 어느 시골 마을에서 봄직한 나무문으로 들어가면은 둥근 모양의 객석 그리고 소박한 무대로 이루어진 작은 음악홀이 나옵니다.
2: 여기는 한국 가곡 전용 극장 형태로 지어놔서 공명관계를 생각해서 천장이 좀 둥글고 앞이 이렇게 반타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지었습니다.
1: 참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음이 어느 정도 울려줘야 육성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2: 네.
1: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반사가 많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요새 콘크리트 만드는 큰 공간에 가보시면 이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
3: 울려서
1: 너무 불편한 게 음이 계속 반사가 되니까
2: 돌아다니죠.
1: 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이 공간은 희한하게 음도 좀 울리면서 흡수는 되는.
2: 네, 이제 관객들이 차게 되면 조금 더 소리가 안정되고.
1: 그렇죠.
2: 네,
1: 사람 몸이 흡수를 하니까 음을 좀. 네,
2: 딱 좋습니다.
0: 나무와 황토가 적당히 소리를 흡수해준다죠.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발명품이 있다는데요.
1: 아니 근데 천장에 구멍이 있는데.
2: 네 구멍이 있습니다. 환기도 되고.
1: 환기도 되고.
2: 네 이제 소리가 너무 넘치면

0: 불필요한 소리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덜 왕왕거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네. 테두리는 이제 철망으로 해서 이제 뭐 곤충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1: 사라져가는 우리 가곡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만든 가곡 음악당. 그런데 그 꿈을 이런 첩첩산 중에 이룰 거라고는 아내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답니다.
2: 그 깊은 숲속에 저를 데려다 놓고 본인의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못해서 왔는데 내려오면 동네 분들이 저는 저한테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기에 정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돌산을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땅을 계속 사고 있대요. 뭔가를 저기다가 한대는데 자기들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1: 한 집 건너 친구고 친척인 고향 땅. 동네방네 난리도 아니었대요.
2: 그래서 어느 날은 시동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형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을 터미널에서 봤는데 거지더래요. 그래갖고 차를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해갖고 다시 봤대요. 진짜 형이 맞나? 봤더니 형이더래요. 어떻게 형을 저 산속에 거지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냐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0: 평소에는 이제 장화 신고 이제 그렇게 뭐 삽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자재든 뭐 구입하러 가려면 또 누군가의 차를 트럭을 얻어 타고 급히 가야 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뭐 갖춰 입고 이런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1: 아유, 꿈을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분이네. 영광의 상처도 많답니다.
0: 여기서 작업하다가 또 뭐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데도 한 16번을
3: 얼굴에
2: 흉이 그래서 여기저기 생긴 거거든요.
0: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데 또 돌에 끌키고 이래가지고 이런 흉터들이 비교적 그래도 그 피부가 괜찮았는데
4: 야, 그때 고생하셔서 이렇게 날씬하신가 봐요.
0: 네, 한 10kg는
2: 10kg가 빠졌습니다.
4: 아니, 배도 하나도 없으시고. 네.
0: 아마 성악가 중에 가장 날씬한 성악가일 겁니다.
1: 이 공간이 완성된 게 2006년. 그 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곡제를 열고 있는데요. 가곡을 알리겠다는 사명 하나로 사비를 털어 진행하는 무료 공연. 다행히 7년 전부터 순천시에서 후원을 받아 한층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네요. 무대 양옆으로는 자그마한 크기의 연주자 대기실이 쌍둥이처럼 있고요. 대기실 2층에는 멀리서 온 연주자들이 짐을 부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풍광인데요. 공연이 없을 때면은 남편의 작업실이 된답니다.
0: 주로 달이 뜰 때 네,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새벽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이곳에서 지은 가곡만 150곡이 넘는다네요.

0: 가곡제를 찾는 연주자들을 위해 방을 내주기도 한다는데요. 가장 귀한 손님이 내려와 있답니다.
1: 제가 열어볼까요? 오. 와.
0: 오, 가구 배치가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게 외국의 연주자라도 묻고 있는 걸까요?
1: 집은 이렇게 정말 전통적인 약간 황토 집 같은 느낌인데.
2: 네.
1: 네. 근데 이제 채워진 내용물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3: 네.
1: 이 방은 도대체 누구 방이죠?
3: 가끔씩 제가 빌렸습니다만.
1: 네.
3: 이제 서울에서 아들이 공연을 주로 하는데.
1: 아, 아드님.
3: 네. 저희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1: 네.
3: 오고 가고 그러고 있는 아들 방이에요.
4: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꿈에 도움이 되고자 순천으로 내려온 아들 성악가 장의현입니다. 저도 아버지랑 같은 베네치아 국립음악원에 나왔습니다.
2: 선후배 관계신 거예요?
3: 네.
4: 네, 선후배 관계.
3: 가마득한 후배죠. 네. 밖에서 볼 때는 후배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4: 네, 그렇답니다.
0: 네.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아들은 성악뿐이 아니라 재즈까지 섭렵한 발방미인. 그런데 출생부터 아버지의 큰 그림이 있었답니다.
4: 저는 평생 제가 나는 서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네, 등본을 보고 순천 출생이었다를 알게 됐습니다.
3: 만들어지기는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낳기 이틀인가 전에 와서 낳고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 만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돈은 다른 데서 벌더라도 이 국제 가옥지만큼은 좀 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없겠지만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뜻 아들이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내려왔지만 한 세대를 지나며 집도 달라졌는데요. 아들은 벽을 트고 구들 대신 보일러를 깔았고요. 주방도 입식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돌담을 살려서일까요? 따뜻한 시골 정취가 살아있네.
5: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석가래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테리어적 요소로 그냥 남겨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노출을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삶에 조금 맞게 편한 요소들을 좀 추가한 거죠.
0: 아버지가 뿌리 내린 이곳에서 이제 아들이 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차례. 아우, 내가 다 든든하네요.
4: 커피 왔습니다.
3: 커피 왔다 그러네.
0: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에 활기가 넘친답니다.
4: 드시니까? 레이디 퍼스트.
2: 고마워요.
3: 땡큐.
2: 오, 잘 내셨네.
3: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네. 이번에는 좀 버터리가 어때?
4: 이번에는 이제 곧 가을이기도 하고 하니까 세트리스트가 좀 가을가을스러워야 사람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2: 이번에 그 곡도 해? 나 그 곡 되게 좋던데.
3: 나도 좋던데.
4: 아 그래? 그 노래 이번에 하지.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0: I have.
1: 오, 좋다. 선생님, 오늘은 집 그 이상의 공간을 본 것 같은데요.
2: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곡이라는 일종의 좀 불모지 같은 그런 영역을 정말 꾸준히 순천이란 지역에서 하고 계신 거니까 언젠가는 좀 가곡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3: 그렇게만 된다면.
4: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네, 그래도 참 그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2: 참 재미있는 게 같은 재료, 그러니까 흙과 돌, 이 주변에서 난 거를 위주로 썼는데도

0: 불구하고 형식은 다른 집이 또 하나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옥 같다면 그리고 저 위쪽은 마치 유럽에서 보는 성벽 같은 성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집은 결국 자기의 또 하나의 나거든요. 이분한테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순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어떤 유럽의 문화를 또 영향을 받은 게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고 역시 집이란 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나의 분신 같은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세계를 경험했기에 더 애틋했던 우리의 뿌리.
2: 잘 가꾸어져서 가곡하고 잘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터도 마련했고.
3: 연주자들 TV로만 보는 것 말고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직접 보면 좋겠다 싶은데 평생 그렇게 내가 가진 걸로 이 예쁜 자연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1: 간절히 품어온 이 어머는 반드시 길을 낸다는데 세계가 우리 K가곡을 주목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집은 어떤 곳일까요? 경기도 파주로 왔습니다.
0: 근데 오늘 좀 가을에 그 날씨가 좀 느껴지네요.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거든요. 야,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완전히 무슨 시골 같네.
1: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골 마을 풍경도 정겨운데요.
0: 아, 저 집이구나. 야, 근데 정원을 보니까 나무들도 다 예쁘고요. 와, 이 지어진 지도 좀 몇 년 된 집 같은데요.
1: 조경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데다 낡은 나무 담장이 멋스러운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0: 저 계십니까?
4: 네.
0: 계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야, 굉장히 젊은 부부신데요?
4: 아,
5: 감사합니다.
0: 근데 특히 입구에 이 등나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야, 이 정도 만들려면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시간도 꽤 들었을 것 같아요.
5: 막 두시면 잘 자랍니다.
0: 아, 그래요?
5: 오. 등나무를 심은 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4: 6년?
5: 한 5년, 네. 6년?
0: 그래요? 네. 야,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4: 네.
0: 예. 아, 여기가 프론트 마당이라고? 야, 근데 정원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와.
1: 늦여름에 정원이 이쁘기 쉽지 않은데, 정성을 많이 들이셨네.
0: 나무가 하나하나 다 다른데도 이상하게 조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4: 집이 워낙 네모네모하고, 색깔도 회색이라, 처음에 정원이 있기 전에는 좀 많이 딱딱해 보였거든요.
0: 아, 좀 건조했구나.
4: 네. 네.
0: 근데 생각보다는 마당이 넓지는 않네요?
4: 마당이 저희가 세 개로 나뉘어 있어요.
0: 세 개로 나뉘어 있다고요?
4: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원이고,
0: 네.
4: 뒤에 마당 하나가 저희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약간 네. 캠핑하는 것스럽게 쓰는 뒷마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희 아이들 놀라고 만든 놀이마당이 하나 있어요. 모래마당.
6: 안녕하세요. 흙이 있는 마당에 갖고 싶어 집을 지은 아내 김지수.
5: 남편 박범준입니다.
6: 어렸을 때 미국으로 아빠 일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저희는 잠깐 간 거니까 타운하우스나 어쨌건 임대 집에서 살았으니까 단독주택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전부 다 단독주택이니까 놀러 가면 그 집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1: 아파트에서만 살아봤던 꼬마에게 잔디 정원이 펼쳐진 미국의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 그렇게 아내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당이 세 개 있는 집에서 알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0: 아니, 보통들은 앞에 마당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4: 지을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예산은 한정적이고
5: 2층 집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지붕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길쭉한 벽돌, 예쁜 벽돌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그럼 그걸 포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 효과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한 게 마당을 나눠서 공간감을 넓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1: 건축사가 단층 집의 단조로움을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정원을 통해 탈피해보자 한 건데요. 흑조화하는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제안이었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부 공간을 그렇게 나눠서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내부가 참 궁금해지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5: 네, 들어가시죠.
0: 예.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야, 잡초도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리고 계시네요.
4: 살리는데 다 뽑을 수 없어가지고요.
1: 그럼 본격 탐구해볼까요? 넉넉하게 만든 전실 공간을 지나면 어머나, 부엌이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식탁에서 거실까지 거대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0: 야, 집 내부가 제가 평소에 보던 집하고는 좀 다른데요?
4: 아, 그래요?
0: 왜, 뭐가 다르지? 아, 진짜 소위 LDK, 진짜 LDK를 보는 느낌?
4: 네, 그죠. 네. 하나로 이렇게 부엌에서 네. 다 볼 수 있길 바랬어요.
1: LDK란 거실과 식사 공간, 그리고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는 배치를 말하는데요. 주방의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구조. 유럽에서 시작된 공간 배치라네요.
0: 집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기 거의 관제탑 수준에.
4: 네, 진짜.
0: 네, 아일랜드라
5: 애초에 목적 자체가 애들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주된 작업은 다 여기서 하고 애들을 보면서 하고 등 돌려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약간 그 오픈 키친이 있는 식당 같은 걸 좀 참고했어요.
1: 아일랜드 앞으로는 무려 2.7m에 달하는 거대한 식탁이 놓여 있는데요. 이 집에서는 거실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랍니다.
0: 정말 이 식탁 하나만 봐도 그 두 분이 이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 네. 방향성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되도록 방에 있지 말고 나와 있자. 네,
4: 맞아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넉넉하게 앉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놨으니
0: 편하게.
4: 친구들이랑 뭐 이웃들이랑 와서 넉넉하게 앉아서 먹고 놀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있었어요.
1: 주방에서 거실 공간이 집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데요. 이 공간감을 위해 집의 골조도 결정이 되었답니다.
5: 철근 콘크리트인데.
0: 아, 철근 콘크리트.
5: 네. 아. 넓은 공간을 원해서
0: 네.
5: 약간 불가피하게 선택한?
0: 원래는 그러면은 뭐 경량 목구조나 목구조로 생각을.
5: 만약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있었다면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0: 아.
5: 그런데 넓은 공간을 원했고 뭐 이런 넓은 식탁이라든가 넓은 아일랜드라든가 넓은 주방 개방감 있게 애들을 다 볼 수 있는 구조 이런 걸 원했으니까
1: 요즘 우리나라에도 LDK 배치가 유행이라는데 이 정도로 과감한 집은 못 본 것 같은데요.
5: 손님들이 올 때마다 좀 바꾸기도 해요. 아예 이 소파를 다이닝 쪽으로 보게 놓으면
0: 아 뒤집어서
5: 예, 좀 더 여기가 파티하는 공간처럼
0: 되기도 하고
5: 이 소파를 이렇게 놔서 프로젝터 쪽으로 놓으면 아이들 모여가지고 뭐 다 같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는 그런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서구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즐기는 홈 파티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어린 시절 경험했던 낯설지만 따뜻했던 추억을 이 집에서 구현하고 싶었답니다.
4: 아빠 친구의 댁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거는 뭐 어떤 특정 인테리어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환대하는 느낌을 주는지,

0: 돌아가시고 아빠의 외삼촌이 시골집에 가져가서 창고에 넣어놓으셨는데 그 창고가 비가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동안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가서 발견하고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진해삼촌 할아버지께 얻고 그런 다음에 이걸 수리해 주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1: 창고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0: 아, 저희 방송사에 있었어요. PD였어요.
2: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새로 생긴 회사였는데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그러니까 저의 맞선임이었죠. 사수.
0: PD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밤새고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그때 제일 심했던 주는 아이가 깨어있을 때 함께한 시간이 그 일주일 동안 30분밖에 없더라고요.
2: 회사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서로 팀이 다르고 나서부터는. 그럼 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집에서 만나질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나 그만둘까 물어보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거든요.
1: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퇴사를 하고 육아에 전념을 했지만 해소되지 않은 무기력함이 따라다니더랍니다. 그때 집을 지어야겠다 마음먹었다죠.
0: 그냥 끌렸어요.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왜냐면 집에서 로즈마리를 하나 키워도 이게 너무 화분 안에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땅에다가 탁 심은 순간 걔는 확 엄청나게 그 흙심으로 잘 자라니까 그런 거를 곁에서 계속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나만의 흙을 찾아 이곳에 터를 잡고 집에 대한 오래된 로망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는데요. 집은 6개월 만에 완성이 됐지만은 정원은 그때부터 시작. 게다가 마당이 세 개이니 일이 보통 많은가요? 그렇게 정원에 매달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0: 그때 들었던 의학 팟캐스트에서 번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그 증상들이 다 번아웃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이 정원 가꾸고 이 일하면서 점차적으로 제가 몸이 조금 좋아지는데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때 나는 굉장히 많이 지쳐있었구나. 정원하면서 그게 조금씩 되돌아오면서 그게 비교가 되니까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때와 조금 회복된 나가 비교가 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2: 특별히 힘든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되면 밖으로 나가 있어요. 정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정원 일을 해요. 쉬지 않고. 막 밀짚모자 쓰고 막 몇 시간씩 대학교 아래서 안 들어와요, 집에. 너무 힐링하고 있구나.
3: 아니야, 너가 아니. 너네 과자 너무 많이 먹었어.
1: 그럴 때면 남편은 뒷마당에서 육아 담당. 쓸모를 나는 마당 덕분에 가능한 호사지요.
4: 그거 아빠가 해준 거잖아.
2: 이거는 사실 제 로망이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하고 말고는 상관없고.
4: 아빠.
2: 그냥 불 피워서 고기 굽고.
4: 아빠?
2: 또 그러다 보면 해지면은 그냥 불멍하고 이런 거는.
1: 그런데요, 8년을 살다 보니 현실은 로망과 좀 다르더랍니다.
2: 저는 잔디마당에서 아들들과 캐치볼을 하는 로망, 풋살을 하는 로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가 힘든 잔디를 깔고 했는데 애들이 캐치볼을 안 해주기 때문에.
1: 처음 짓다 보니 놓친 것도 많았고요.
5: 벽난로가 있네요.
2: 기성품을 사서 매립한 거죠.
5: 근데 연도에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2: 네.
5: 그 열은 포기하고.
2: 그런 걸 몰랐어요.
5: 아, 정말요?
2: 그러니까 벽난로는 그냥 로망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라 이 연통을 통해가지고 막 발열이 공기를 막 데펴줘야 되는데

0: 네.
1: 그쵸.
0: 지금 이 앞에 있을 때 불장난하고 막 이럴 때는 너무 따뜻하지만
1: 네.
0: 집을 덮여주는 기능은 없거든요.
2: 아.
3: 아이고, 쟤. 장난감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4: 은근 써요, 쓰긴 써요. 특히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는 손님 무는 걸 좋아하니까 손님들이 쓰길 바라세요. 왜냐면 보통 없으니까 집에 아파트에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어쨌건 벽난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2: 그렇죠.
4: 놀러 오면은 이게 또 피우게 되고.
2: 이게 시각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4: 네.
0: 불장난 싫어하는 남자는 없어요.
3: 미국 주택에서 인상적이었던 머드룸도 만들었는데요.
4: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뭐 가방 걸어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니면 저희 겨울에는 외투 걸어놓고 쉽게 걸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저희 옷장이랑 신발장이 이렇게 있어서 겨울 옷들은 다 거기에다가 놔서 외출할 때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입고 나갈 수 있게 했어요.
2: 너무 편리하다.
3: 다용도실까지 연결되도록 꼼꼼하게 챙겼는데 글쎄 중요한 하나를 놓쳤답니다.
4: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일단 신발부터 벗고 싶어요.
2: 그렇죠.
4: 그러니까 저희의 의도대로 여기서 딱 정리해놓고 이렇게 곱게 올라오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일단 들어가 해서 일단은 집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 네.
4: 다음에 하면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온 다음에 머드룸이 있어서 그게 한국형인 것 같아요.
3: 또 하나 아내가 야심차게 만든 공간이 있는데요.
4: 처음에 의도는 브렉퍼스트 룩이었어요.
2: 브렉퍼스트 룩.
4: 그러니까 네. 미국 집들은 다이닝 룸은 약간 손님 오고 약간 격식 차려서 식사할 때 제대로 식사할 때
2: 네.
4: 하는 좀 큰 식탁이 있는 곳이고 브렉퍼스트 룩은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후다닥 아침밥 먹고 하는 그런 부엌 한 켠에 작은 식탁과 의자 몇 개 있는 그런
2: 편리하게.
4: 작은 공간이거든요.
2: 네.
4: 그걸 원했는데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주차장 나가는 문 하나를 두게 됐어요. 그래야지
2: 그렇구나.
4: 짐들 들어오는 게 편하니까.
2: 네.
4: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 식탁을 놓고 하기에는 조금 동선이 안 나와서 브렉퍼스트 룩을 커피 룩으로 바꿔서 옆에서 커피
2: 네.
4: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서 마시고 그런 공간이 됐어요.
2: 이렇게 되면 윈도우 시트에 좀 가깝지 않나.
4: 맞아요.
2: 네.
4: 맞아요.
2: 네.
4: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이제 저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대신에 여기 이러고 이렇게 쏘면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잠깐 쉬고 싶을 때 아주 애용합니다.
3: 덕분에 아지트 하나 생기셨네. 그럼 이번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 댁은 모든 방을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것이 또 특징인데요. 세 개의 방이 저마다 세 개의 마당과 연결이 되도록 한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4: 둘째 아이 방은 앞마당이랑 연결되고 첫째 아이 방은 뒤에 이제 모래마당이랑 놀이마당이랑 연결되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3: 이야, 모래마당 넓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4: 막상 안 쓰더라고요.
1: 그래요?
4: 1년에 4, 5번 쓸까? 뭐 그 정도예요.
0: 네. 저희는 계속 주방을 중심으로 있고 여기서 놀면 뭐 아이들끼리 놀거나 아니면 혼자 놀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엄마 아빠 없는 곳에서 놀려고 하는 나이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2: 아.
0: 근데 나이가 더 들면 모래 자체가 흥미가 없어지겠죠.
3: 아이고, 뭔지 언제 애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든가요. 나름의 쓸모를 뭐 찾아가야겠죠.
2: 오, 이 천정구가 압도적이에요. 굉장히 창의력 향상에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얘기를 듣고
2: 네. 하신 거죠?
0: 창의력이 좋다 그래서
2: 네.
0: 상상력이 좋다 그래서
2: 네.
0: 그래서 높게 아이들 방만 높게 했어요.
4: 그러면서
2: 네.
4: 옆에 이제 다락방 공간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꽁냥꽁냥 지낼 수 있는 자기만의 비밀 아지트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3: 그렇긴 한데 아유 너무 가파르다. 거의 이건 뭐 유격훈련 수준인데요?
0: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0: 그리고 사다리가 너무 수직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되게 어려웠고 애들한테 큰 도전이었어요.
1: 그냥 숫자로 몇 미터로 보는 거랑 맞아요. 딱 공간 안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거랑은 조금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2: 그런데 드디어 사춘기에 들어선 첫째가 다락을 이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차 한잔 마시고 내려온다나요?
3: 다락에서 차 마셔요?
4: 그냥 재밌으니까요.
3: 어떤 게 재밌어요?
4: 아니, 왠지 요새 같은 데에서 마시는 느낌이 있으니까 애들은 쉽게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3: 어떤 애? 동생들이요?
4: 예, 한 4살짜리. 걔네들 쉽게 못 쳐들어오잖아요.
2: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다 건네 다 컸어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선물하고 싶어 욕조도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성공이랍니다. 원래는요 훨씬 더 컸더나요. 와.
1: 저희 원래는 지금 세탁기 있는 자리까지 다 그 욕조 자리였거든요. 생각해보니 이 욕조가 좀 굉장히 많이 클 것 같고 조금 욕조를 줄이면서 세탁기를 그쪽으로 넣고 한 거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왜냐면 아니었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욕조여서 물 채우는데 아주 오래 걸렸을 것 같고.
2: 여기까지가 부모의 역할. 이 집에 대한 추억은 이제 아이들의 몫일 테지요.
1: 이 집이 아이들에게 약간 집의 근원적인 그런 밑바탕?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집은 이러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 집에서는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0: 저 아이들의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걸 보고 싶어요. 저 아이들의 아이들한테 여기가 아빠가 자랐던 집이야, 엄마가 자랐던 집이야 하고 데리고 와서 여기선 이렇게 노는 거야, 저기선 저렇게 놀았었어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들려줄 얘기거리가 많아야겠죠.
2: 이 집의 땅 힘으로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떤 집을 꿈꾸게 될까요? 우리의 집은 이렇게 진화 중입니다.
5: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6: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7: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6: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화재 짓고 현관 짓고
7: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6: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8: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9: 흥대원동, 수혜동, 북경동, 신촌, 동네, 한남동, 한남동, 이태원, 서초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10: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1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2: 아, 이 분위기?
1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4: 뭐야 이거?
1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요?
1: We're talking about icebreakers this week, or breaking the ice.
0: 네, breaking the ice, 얼음을 깨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한 관계, 어떤 어색함을 좀 개선을 하고
1: right.
0: 편해지는 것을 breaking the ice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breaking the ice인데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Alright, so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ask questions about someone to break the ice.
0: 저는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해요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물론 someone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 자체로만 보면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없는 someone else,
1: yeah.
0: 그냥 제3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문맥상 그 나와 right.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m-hmm. I ask questions about someone to break the ice. Mm-hmm.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Bluint, who's from Austria.
0: 네, Bluint 씨인데요. Bluint 씨의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Okay, Bluint 씨,
0: 나와주세요.
2: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0: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1: 네,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2: So Lewin said,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1: 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In order to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when meeting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원래는 when I am meeting new people인데 문장 전체의 주어가 I란 말이에요.
2: Yeah.
1: 문장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길지만 I가 주어이기 때문에 I am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themselves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사전형으로는 themselves가 기본이죠.
2: That's right, because it's multiple people. But 네. nowadays, it's not.
1: 맞아요. He나 she를 대체하는 용어로 그냥 they가 쓰일 때는 themselves가 또 어색하단 말이에요.
2: Right.
1: 그래서 이제 네, 큰 사전들에서도 이제 themselves가 등재되기 시작했습니다.
2: Yeah.
1: Okay.
2: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0: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e ice when meeting new people, I like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2: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is flowing smoothly. So this is my little trick that I use when meeting new people.
1: I think that's a great trick, especially for people who are a bit more shy. I feel like they more so easily answer questions about themselves and other things.
2: 그렇죠.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남이 말을 안 시켰는데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뭔가 쉽게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When they are asked questions about themselves, they tend to talk more easily.
1: That's right.
2: 자, 그럼 첫 줄로 돌아가서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Let's start.
0: As somebody who has had to move to different countries a number of different times, I quickly learned that socializing was a skill I needed to improve on in order to make friends quickly in my new environment.
1: As somebody who has had to move to different countries a number of different times,
2: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클립 한 부분이 한 문장이었어요. 굉장히 긴 한 문장이었는데
1: Yeah.
2: 그중에 지금 3분의 1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뭐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저는 뭐뭐 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구조예요. 그래서 이 줄은 As somebody who has had to move, who had to move 하면은 뭐 이사해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who has had to move니까 그동안 이사를 해야 했던 상황들이
1: Right.
2: 있었던 거예요. To different countries, a number of different times. 그러니까 다양한 여기저기 나라로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했던 사람으로서
1: She says, I quickly learned that socializing was a skill I needed to improve on.
2: I quickly learned. 저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Realize 느낌이죠.
1: Yeah, kind of like realize in
2: 네.
1: this case.
2: Learn 했다고 해서 어떤 기술을 배우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I learned that. 그래서 learned I will 예를 들어서 과거형으로 많이 쓰이죠. I learned that they are actually friends라든지.
1: Yeah, just something that you found out. About,
2: 네네.
1: Right.
2: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들이 친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1: yeah,
2: 않잖아요.
1: It's just weird, right?
2: 네. 그래서 그냥 알게 된 건데 that socializing 사람 사귀는 기술. 사교 기술 뭐 이런 거를 socializing이라고 해요. Was a skill 어떤 기술이라는 거. I needed to improve on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기술. 사람 사귀는 것을 더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걸 빠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이사 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죠.
1: Right. So why does she need to improve on it? She says, in order to make friends quickly in my new environment.
2: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make friends,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quickly, 빠르게, in my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이사 가면 당연히 그게 이제 her new environment, her old environment, she left it to go
1: to
2: into
1: new
2: the
1: one.
2: New environment. Okay?
1: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Oftentimes, when you're speaking to somebody for the very first time, it can feel a little bit awkward because both parties might not know what to say.
1: Oftentimes, when you're speaking to somebody for the very first time, it can feel a little bit awkward.
2: Oftentimes, often, 똑같은 거예요.
1: Often, oftentimes.
2: 네, 그런데 often 같은 경우에는 문장 중간에 올 때는 더 often을 많이 쓰고
1: Yeah, I do this often
2: 네.
1: or something.
2: 네, 아니면 I often do
1: something.
2: That. Yeah. 그런데 often을 맨 앞에 쓰고 싶을 때는 often 해도 되는데
1: Right?
2: Oftentimes를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I think so.
2: 네.
1: When you say just often, when you blah blah blah, oftentimes feels a little bit more natural, even though they're both okay.
2: 너무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1: Yeah, I think because
2: 네.
1: it's short,
2: 네.
1: but they're both okay, but say oftentimes, you impress your friends.
2: oftentimes를 쓰면 친구들이 오, 저런 표현도 안 해? 라고 생각하겠죠.
1: 오.
2: 그래서 often, 너무 짧은 표현을 쓰기보다는 맨 앞에 종종이라고 할 때 oftentimes 아니면 뭐 More often than not 이라든지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더 긴 표현들을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 Oftentimes when you're speaking to somebody for the very first time 똑같은 거죠. For the first time 하고 for the very first
1: yes.
2: time 하고 뭐 very가 빠졌다고 해서 뭐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강조를 하는 겁니다.
1: Yes.
2: 정말로 누군가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it can feel a little bit awkward.
1: awkward.
2: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 She says Because both parties might not know what to say.
2: 여기서 말하는 both parties, 파티가 여러 뜻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1: Sorry.
2: 네.
1: I'm having a party.
2: 네, 몸짓으로 보여주신 party, 파티, birthday parties,
1: yeah.
2: 생일 파티, 그리고 political parties.
1: Yes.
2: 정치 관련해서 정당, political parties, 그리고 이제 당사자.
1: So, yeah, 네. Two parties in a conversation or two parties who are signing a contract together. Just
2: 그렇죠.
1: people who are on opposite sides.
2: Mm-hmm. 양쪽이에요.
1: Yeah.
2: 네.
1: Yeah.
2: 그래서 양쪽 다 both parties 양쪽 다 관계자 양쪽 다 might no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True. it can feel awkward.
1: True tha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0: So in order to break the ice, I find it helpful to ask the person questions about themselves because I've noticed that most people seem to feel quite comfortable talking about themselves.
1: So in order to break the ice, I find it helpful to ask the person questions about themselves.
2: So in order to break the ice, 그래서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I find it helpful to I find it easy to, I find it helpful to, I find it difficult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느낀다.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고요. Ask the person questions about themselves. 앞에 요약 문장에서는 themselves라고 했고 여기서는 themselves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성립 가능합니다.
1: In this case, because she said ask the person about themselves.
2: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themself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전에는 항상 어떻게 했었냐면 ask the person about him or herself.
1: Yeah.
2: 길게 말했어요.
1: It was too long. Him or herself.
2: Yeah. Himself or herself라고는 잘 안 하고 보통 yeah. him or herself.
1: Or herself.
2: 이게 him or herself 기니까 그냥 themself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themselves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 Because I've noticed that most people seem to feel quite comfortable talking about themselves.
2: 왜 helpful 하냐면 도움이 되냐면 I've noticed that, I learned that.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That most people seem to feel quite comfortable.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Talking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100% themselves입니다.
1: Yeah.
2: 왜냐면 앞에 나온 게 people이니까.
1: Yeah, people. Most people.
2: Yeah, multiple people이니까 themselves는 여기서는 안 돼요.
1: Yes, 네. that's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So if the person happens to mention that they play a sport, for example, I might ask them, oh, what type of sport do you play? How often do you play it? And why do you like playing that sport?
1: So, if the person happens to mention that they play a sport, for example.
2: 그래서, if the person happen to 라는 것은 마침 뭐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어떤 play a sport, 어떤 특정 스포츠를 한다고 언급을 하게 되면.
1: Then what does she do? I might ask them, oh, what type of sport do you play? How often do you play it?
2: 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Oh, what type of sport do you play? 어떤 스포츠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1: And another question is, and why do you like playing that sport?
2: 여기서부터 대화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1: Yeah.
2: Why 물으면 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Why
1: yeah.
2: do you like playing that sport? What type of sport do you play? 하면 이건 단답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how often? Once a week.
1: That's it,
2: right? And there's silence.
1: Silence, right? But if you ask why do you like it, they can elaborate more on it,
2: yeah.
1: and you can start having a conversation. Well, I like 그렇죠. these things too, and yeah. you like that.
2: So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1: Yeah.
2: Why do you like playing that sport?
1: Right, for sure.
2: All right.
1: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0: And I find that this type of easy conversation tends to break the ice quite easily because it puts the person at ease and it shows that the conversation is flowing smoothly. So this is my little trick that I use when meeting new people.
1: And I find that this type of easy conversation tends to break the ice quite easily.
2: 그리고 I find that 다시 한번 등장하죠.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겁니다. This type of easy conversation. Easy conversation 직역하면은 쉬운 대화예요. 쉬운 대화. 그렇지만 여기서는 쉽다, 뭐 easy, difficult보다는 그냥 comfortable conversation.
1: Yeah.
2: 편안한
1: It's
2: 대화.
1: Comfortable. The person can comfortably talk about themselves
2: 네.
1: and she can ask about the things they're talking about themselves.
2: 네,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없는
1: yeah.
2: 그냥 편안한 대화죠.
1: You can just go.
2: 그렇게 번역했고요. Tends to break the ice quite easily. 이런 편안한 대화가 서먹함을 쉽게 없앨 수 있는 것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I find it 뭐뭐 to 뭐뭐 뭐뭐 하는 게 뭐뭐 하다고 느끼다였는데 먼저 첫 번째 문장으로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게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I find it unhealthy to worry too much.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find it unhealthy to worry too much. I find it unhealthy to worry too much.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저는 이 비디오들을 보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라는 것을 entertaining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I find it entertaining to watch these videos. 물론 entertaining 대신에 fun 할 수도 있어요. I find it fun, I find it entertaining to watch these videos.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I find it entertaining to watch these videos. I find it entertaining.

0: 네,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For break the ice type of chatting, sometimes I will ask if they have gone on any vacations, if they ate anything good, or if they have any big plans coming up. Many of you don't know this, but one great way to break the ice with someone is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Show them you're interested in them. Remember, it's not all about you.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Lucas said,
0: For break the ice type of chatting이라고 했습니다. 대화인데, 수다, 뭐 대화 이런 건데, break the ice type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나누는 대화, conversation을 위해서는 Sometimes I will ask, 가끔 이렇게 묻곤 한답니다. If they have gone on any vacations, 뭐 휴가 여행 다녀온 적 있는지, If they ate anything good,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있는지, Or if they have any big plans coming up, 앞으로 coming up이라는 것은 앞으로 큰 계획들이 있는지, moving, getting a new job, or going somewhere for
1: going
0: fun.
1: Going somewhere, switching schools.
0: 그런 것들.
1: You never know.
0: 좋아요.

0: So Moxie says,
1: Many of you don't know this.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but one great way to break the ice with someone, 누군가와 서먹함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 is to ask them questions about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었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Show them you're interested in them. 그들에게 당신이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Remember, it's not all about you. 이 표현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내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0: Yes.
1: 네, right. You're not the most important person.
0: You're not the most important. You know, let them talk.
1: 네, yeah. 상대방 이야기도 좀 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0: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And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1: Exactly.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빼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1: Breaking the Ice.
0: Breaking the Ice. 네, 서먹함을 없애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을 없애는 것을 말하죠. 얼음을 깨는 건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All right,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oday. You can talk about travel to break the ice.
0: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1: Yeah, right.
0: 좋아요.
1: That's a good topic, actually.
0: Yeah, that's a good idea because people generally love traveling and talking about the past trips.

0: they took.
1: Mm-hmm. And they always have places they want to go.
0: 맞아요. Mm-hmm. 여행을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갔던 곳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곳 이야기를 yep. 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많이 찾을 수 있죠.
1: True that.
0: 네.
1: Perfect. And today the person who sent us their clip is actually Kayla, right?
0: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공부할 건데요. Mm-hmm. 먼저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All right,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0: 네, 여행이 great topic, 좋은 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she said,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0: 네, 여행은 break the ice 하기 위해서,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you can use,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for breaking the ice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1: For sure.
0: All right.
1: Great. Sounds good. Mm-hmm.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Travel is a great topic you can use to break the ic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It sounds kind of
1: cliche. Cliche.
0: Cliche 하면은 상투적인 문구나 생각을 말하는데 이제 원래 이게 프랑스어에서 와서 cliche라고 하는 동사에서 cliche. 온 거예요. 뭔가를 판에 이제 맞춰서 찍어내다. Stereotyping things.
1: Oh, I didn't know what it meant in French.
0: Yeah, so basically to stereotype something. Oh.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게
1: right.
0: 틀에 박힌 말 있잖아요. Oh. 그거를 cliche라고 하는데
1: That's how we got the word cliche in English.
0: Exactly. 상투적인 문구나 생각인 거죠. 그냥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1: Then, but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with a lot of people is about traveling.
0: 네, 상투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but 그렇지만 the easiest thing I find to talk about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것. With a lot of people. 여기서 about하고 with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Easiest thing to talk about?
1: With.
0: With. Lots of people.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야기하기 가장 쉬운 건 is about traveling. 아니면 about 빼도 괜찮습니다. Is traveling.
1: Traveling.
0: 주제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about은 여기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1: Al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or we're not exactly, you know, best friends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I find that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either where they've traveled or places that they want to go.
1: So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0: 그래서 if 앞에 even이 붙으면은 뭐뭐라고 하더라도 만약 뭐뭐라고 하더라도 even if I don't know the person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or it's the first time we're meeting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엄밀히 따지면은 차이가 있어요. 보긴 봤어요. 여기저기서 지나가면서.
1: Yeah, you 그런데 could have seen them once or twice in your classroom.
0: In your classroom or at your workplace. Yeah. But you don't really Know the person.
1: You never really talked to them.
0: 네, 그래서 한 번도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고 이럴 때는 아니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엘리베이터는 같이 타고 인사는 했어요. But do you really know them?
1: You don't, right.
0: 아는 사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말하는 거고 아니면 진짜로 처음 만난다고 하더라도 또는
1: She says, or we're not exactly, you know, best friends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0: 네. Or we're not exactly best friends. 우리가 best friends, 아주 친한, 최고의 친구들,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or even have a close relationship,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된 건데 we're not best friends or 하고 have가 사실 연결이 잘 되진 않아요. Or we don't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의미상 아, not가 거기서 그냥 다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1: 네. Then she says, I find that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either where they've traveled or places that they want to go.
0: I find that 뭐뭐 하더라고요. 관찰을 해보니까 most people are willing to talk about.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이런 이야기를 할 의지가 있습니다. Either A or B, where they have traveled가 A이고요. 자신이 여행한 곳 또는 places that they want to go. 아니면 go to까지 써도 괜찮고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갔다 온 곳,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는 기꺼이 모르는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That's true, because it's kind of a light topic, right? Nothing too deep.
0: Very much a good example of small talk and also a light topic.
1: For sure.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And so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and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that way. So if you guys are ever trying to break the ice, I think that talking about traveling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1: And so it's easy to start a conversation and find common ground with people that way.
0: 공통점.
1: Common ground. Common ground.
0: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이라는 것은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런 거 아니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공통점을 말해요.
1: Things that they're both interested in, like maybe I want to travel to Italy. Oh, I want to travel to Italy too.
0: 네.
1: You found common ground.
0: Common ground.
1: Good for you.
0: 네, good for you. 잘된 일이죠. Ground가 원래 땅이잖아요.
1: Yes.
0: 그래서 겹쳐 있는 땅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통

0: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행 이야기를 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f I'm trying to get to know someone, I'll ask if they've traveled. Travel stories are a fun way to break the ice, but I wouldn't talk if my story was negative.
0: 네, 둘 다 흥미롭네요. 첫 번째.
1: So Bacom says,
0: If I'm trying to get to know someone, mm-hmm. I'll ask if they've traveled. Mm-hmm. 네, 누군가를 get to know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1: Right, right.
0: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I'll ask if they've traveled.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Have you traveled? 이렇게 묻는 경우보다는
1: No.
0: What places have you been to?
1: Yeah, what places have you been to? Tell me about, you know, your best situations or what was the best food? I like to ask that. Which country had the best food?
0: yeah, I'm not a foodie. So,
1: You're not.
0: Yeah, what I do is I ask about the places they've been to
1: right.
0: and the places they would go back to.
1: Right.
0: Because I tend to go back to the same place that I like.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데 똑같은 데를 여러 번 가다 보니까 그렇게 혹시 좋아하는 데 있는지 묻는데 여기서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if they've traveled 여행 경험이 있는지 정도로 한 거고 실제로 have you traveled 이렇게 묻진
1: no,
0: 않을 거예요.
1: It's not for yeah. sure. And Dane says,
0: yeah, travel stories are a fun way to break the ice라고 mm-hmm. 했습니다. Travel stories 자체는 여러 개 복수인데
1: yep.
0: 이게 하나의 방법이니까. A fun way라고 하는 거 가능하고요.
1: Yes.
0: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는 재미있는 방법이 바로 여행 이야기라는 거죠.
1: Yeah.
0: 그런데 I wouldn't talk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거예요.
1: 오.
0: 오늘은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했을 때. 라고 해서 기사님과 대화를 해볼 겁니다.
1: 예, 그렇게 또 지나치면은 아유, 또 걸어서 집까지 또 가야 되는데.
0: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아, 여기 좀 내려달라. 근데 거기가 정류장이 아니면 원래 안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라에 따라 여전히 하는 곳도 있긴 할 텐데.
1: 그쵸.
0: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1: 또 완전 옛날에는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어가지고
0: 저기 얼마나 과거로 가신 건가요?
1: 좀 많이 돌아갔어요.
0: 많이 갔네요. 네. 자, 그래서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한 상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들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아,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아이고. 자, 하차 버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깜빡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1: 깜빡? 에.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처음 오는 곳일 수 있잖아요. 해외
1: 그죠.
0: 나왔는데.
1: 아, 근데 이게 중간에 사실 내려주는 게 한국의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0: 수도 있고.
1: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그런 느낌.
0: 그렇죠.
1: 해보겠습니다.
0: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1: Yes.
0: 예.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상황이니까 일부러 한번 우리 하차벨을 깜빡해 볼까요? 예. 슬기롭게.
1: 도전.
2: 어떻게? 어, 죄송해요. 기사님. 죄송해요.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걸 깜빡했어요.
3: Is there a problem, ma'am?
2: 어, yes, stop, stop. I forgot push this button.
3: Really?
2: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3: What are you? I don't understand. Sorry.
2: 저기 please. Get off. Get off.
3: You?
2: Please.
3: Now?
2: Get me off, please.
3: I can't stop here.
2: 어?
3: I'll let you off upper head.
2: 뭐라고?
3: I can't stop here.
2: Here.
3: I'll let you off upper head.
2: Upper head?
3: Okay.
2: Head?
3: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2: Tag your card.
3: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okay?
2: 카드.
3: Wait
2: 카드
3: a second.
2: 예. 엄청 걸어야겠네.
1: 아, 진짜 저도 사실 해외에 네. 가가지고 그때 일본을 갔었나?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이런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거기에서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본어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영어를 배우 못 하시는데
0: 네.
1: 영어권 국가에 갔을 때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얼마나
0: 진짜
1: 답답할까?
0: 머릿속이 하얘지죠.
1: 그렇죠. 그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5: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0: Mm-hmm.
1: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라고 드라이버 분께 얘기를 하는 거죠.
0: I'm sorry. I forgot to the stop button.
1: 참고로 해외에서 다 다를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0: Mm.
1: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버튼이 있는 버스도 있겠지만요.
0: 네.
1: 옛날 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0: 오.
1: 그래서 이게 버튼이야 뭐야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0: 그래요?
1: 약간 벨트처럼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0: 오.
1: 그래서 거기에 어딜 눌러도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문제는 그걸 모르면 이게 버튼인지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0: 우리나라는 진짜 티나게
1: 그쵸?
0: 저는 요즘에도 저기 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1: 맞아요.
0: 스탑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딱 돼 있거든요.
1: 있죠.
0: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라이트가 켜져요.
1: 아, 맞아요. 그래서
0: 예.
1: 이렇게 잡는 곳에도 있고
0: 맞아요.
1: 다 있잖아요.
0: 다 있어요.
1: Right.
0: 진짜 곳곳에 다 있는데 여기서 누르다잖아요. 누르는 거니까 저는 푸시 할게요. 푸시. 푸시 더 버튼.
1: 자, 그럼 나눠볼게요.
0: 네.
1: 미안하대요.
0: I'm sorry. 네. I forgot to push the stop. 어디서?
1: 자,
0: 푸시까지 나눌까?
1: 여기
0: I forgot. 나 잊어버렸어요?
1: 뭐 하는 걸 잊어버렸죠?
0: 누르는 거요.
1: 누르는 거를.
0: 네.
1: The stop button을. 자, 그러면은 push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0: 아?
1: Press입니다. Push는 틀리다? 안 틀려요.
0: 아, 그래요?
1: Push도 되고 press도 괜찮습니다.
0: 돼요?
1: 누르다인데요. 자, 참고로 이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일까요? 느낌상?
0: Push요.
1: 맞아요.
0: 오.
1: Push는 누르는 것도 되지만
0: 미는 것도,
1: 것도
0: 되죠.
1: Hey, don't push me. Right? 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Hey, don't press me. 이러지 않죠.
0: 그거는...
1: 내가 버튼이 된 느낌이잖아요.
0: 그렇죠. Right?
1: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관용적 표현은 있어요. 뭐 don't press my 뭐 push도 쓰지만 press를 써서 내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해서 뭐 화내지 마.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 press는 이렇게 누르다에 가깝고요. push는 둘 다 됩니다.
0: 근데 press가 사실 우리 고혈압할 때 하이 프레셔 아닌가요?
1: 그거는 pressure죠.
0: pressure.
1: Right. 그거는 압박. 맞아요.
0: 압박.
1: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압박이 가는 거죠. 그렇죠? Good, good. 자, 여기 지금 보면 I forget to press the stop butt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1: Hold on, I'm sorry. 여기 지금 press push가 나왔는데 이거 전에 한번 제가
0: 네.
1: 영초보 영화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0: 뭐요?
1: 이렇게 한번 누르는 거는 press나 push 다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거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0: 누른 상태로 있다?
1: 네.
0: 누른 상태로 있다.
1: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 작동할 때 보면
0: 네.
1: 누르고 있어야 뭐 3초간 누르고 있으세요. 이런 거 있죠?
0: 네.
1: Right?

0: 그런
1: 네.
0: 거할때 H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다.
1: 어? 아,
0: 힌트?
1: 홀드, 홀드. 아, 홀드구나.
0: 으흠.
1: 이거 특히나 우리 그 저기 물 내릴 때 3초 동안 내려주세요. 이런 거
0: 누르고 있는.
1: 있잖아요. 예.
0: Alright. 맞아요. 이거는 한번 단순하게 누른다는
1: 홀드구나.
0: 느낌보다는 hold or hold down 이런 걸 쓰게
1: 네.
0: 되면 누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버튼 나왔어요. 이거 발음할 때 여러분들
1: 네.
0: 앞쪽에 강세를 엄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버튼 이것도 돼요. 되는데 원어민들이 앞쪽에 강세를 많이 주면서 T를 그냥 거의 없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button, 버튼처럼 button, press the button 이럴
1: button.
0: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1: 네.
0: 자, 한번 try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button, button.
1: button. button.
0: 오, 오랜만이세요? 아우,
1: Oh, thank
0: 좋았어.
1: you.
0: 오케이. 자, 그렇게 강세도 해봤고요.
1: 네.
0: 여기에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패턴은 뼈대 패턴, frame pattern이라고
1: 네.
0: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forget to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자, forget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 이거는 있는 건데 뭔가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 그쵸.
0: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꼭 과거형으로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 그거 해야 되는 거 잊을지도 몰라.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요.
1: 네네.
0: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forget의 과거형이 뭐죠?
1: Forgot.
0: 잊지 마세요. 자, 갑니다. 우리 전화기를
1: 네.
0: 충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철기 씨가 꽂아는 놨는데
1: 아,
0: 뭔지 알죠? 그 outlet
1: 충전이 안
0: 결국 아 그게
1: 됐어요.
0: 안 됐어요.
1: 그 USB 선이 망가졌어요.
0: 아우 그래서
1: 아.
0: 나와서 봤는데 8% 남았어요.
1: 어머머머.
0: 당황해요. 자, 그녀는 잊었다 그녀의 전화기 충전하는 걸.
1: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그렇죠. She forgot. Oh, to do what? Oh, to charge her phone.
1: Yes.
0: 두 번째. 나 화장실 가는 거 깜빡했어. 나 이제 느낌 오네. 막 그러면서. 자, 나는
1: 아,
0: 잊었어.
1: I forgot
0: 이용하는
1: to
0: 거.
1: use
0: 자, 그 화장실.
1: the bathroom.
0: 그죠?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or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Okay, very
1: 네.
0: nice. So,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딱 봐도.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1: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0: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1: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0: 네, forget to라고 하는 거, 뭐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forget ing라는 게또 나옵니다. 걔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건 그때 가서
1: 그래요.
0: 잡도록
1: 맞아.
0: 하겠습니다.
1: 지금 헷갈려요.
0: Alright, 자 갑니다.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자, 그러면서 이어가 볼게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그쵸. 더 가기 전에 내려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Could you me now? 오늘 또 서비스를 두 개나
0: 어우, 그럼요.
1: 비워주셨네요.
0: 제가 또,
1: 예. 예, could you 아! 알겠어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죠?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네. 자, 여기에는 take 내리는 거, take off잖아요. take off인데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take me off로. 아, 정말 보람되시죠? 마유쌤 하길 잘했다 싶으시죠?
0: 저 오늘부터 영어 강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우, 그래도 안 돼요. 그만하는
0: 왜냐면
1: 건.
0: 틀렸거든요.
1: 왜요?
0: 네, 자, 혹시 get off랑 헷갈린 거 아닐까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Get on and get off.
1: take-off는 뭐죠?
0: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겁니다.
1: 비행기가 그때
0: 네.
1: 또 때마침 이륙을 했네요.
0: 어디 가지 마세요.
1: 예.
0: 저랑 저한 15년 같이 하셔도 돼요. 자, 지금 보면 take me
1: 아.
0: off. 아니, 무슨 아이디어였는지는 알겠습니다.
1: 예.
0: 아, 뭔가 무슨 off였던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
1: 그쵸.
0: 자, get off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픈하기도 전에 get off는 어디에서 내리답니다.
1: 네.
0: 근데 take 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그래서
1: 아,
0: 얘는
1: 헷갈려.
0: 아예 틀리고요.
1: 네.
0: get off라고 쓸 때도 거기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1: 그래요?
0: get off는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Could you get me off? 이상한 단어가 돼요.
1: 아,
0: Okay.
1: 나를
0: 당신은
1: 내려주신.
0: 내가 내려도 될까요? 이상해요.
1: 아.
0: 그래서 내가 내리게끔 허락하는 걸 해야 됩니다. 바로
1: 뭐?
0: 뭐냐면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1: 아, 렘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오!
0: 이 표현은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이에요. Okay.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릴 때는 get off 입니다. I got off. 이런 식으로. Right?
1: 아.
0: But then someone let me off 라고 하면은 나를 내려준 거예요.
1: 아.
0: let이 뭐 하는 거죠, 원래?
1: 하게 하다.
0: 하게 하다예요.
1: 예.
0: off 떨어져 있게. 이렇게
1: 그렇죠.
0: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1: 아.

0: 오프하게 하는 거.
1: Right. Let someone off는 누군가를 내려주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를 타게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 driver가 나를 타게 해줬어. 버스일 경우에.
0: Let in인가요, 그러면?
1: Let off가 아니라 let
0: in.
1: Let 자동차?
0: on이다. 이거랑 let on.
1: 어허. 아하. Yeah. So let me 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o the driver let me on.
0: Let me on.
1: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버스같이 네. 판에 여러 명이 서서 이렇게 탈 수 있는 것들은 on and off를 써야 돼요. 탈 때 네. on, 내릴 때 off입니다.
0: Yes.
1: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on하게 허락, 이건 off하게 허락.
0: 아.
1: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let someone off는 많이 쓰는데요. 네. let someone on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잘 많이 안 써요. 그냥 오. I got on이라고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요.
0: 그렇죠,
1: 그렇죠. 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급하긴 하지만
0: 네.
1: 아, 절 내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0: 그렇죠.
1: 더 안 되죠.
0: 공손하게.
1: 그래, 네, 그래서 공손하게 하려고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0: Could you?
1: 그렇죠. 이렇게 두 번 돌려서
0: 네. Could you, 예. 동사원형.
1: 자, can you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고
0: 네.
1: 했어요. 하지만 could you라고 하면 더욱더 예의가 느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동사원형만 바꿔서 부탁을 해볼게요.
0: 네.
1: 자, 우리 여행 가방 있잖아요.
0: 그쵸.
1: 여행 가방, 그 옷 가방이라고 흔히 하죠. S로 시작하는 거.
0: Suitcase.
1: 맞아요.
0: 네.
1: 그다음에는 죄송한데 그 당신의 그, 옷, 그 여행 가방 좀 이렇게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그죠.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Yes.
1: 자, how about this?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Because the baby is sleeping.
0: Yeah. Right? Could you be quiet?
1: 그죠. 근데 슬기 씨는 어떻게 얘기해도 뭔가
0: 예.
1: 좀 조용히 이런 느낌.
0: 입을 조금 다무실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예, 웃으면서 좀 해주면 좋죠.
0: 예,
1: 이럴 때는
0: 예.
1: 오히려.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So can you도 괜찮다는 거.
0: 음흠.
1: 근데 could you 하면 원래 조동사는 뒤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면 될수록 더
0: 공손해진다.
1: 예스.
0: 아, 네네.
1: 이거 보겠습니다.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1: 아, could you be quiet?
0: Could you be quiet?
1: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Could you let me off now?
0: Could you let me off now?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1: 자, 다음 문장 볼게요.
0: 네.
1: 아, 여기선 못 멈춰요. 저 앞에서 내려줄게요.
0: 그렇죠.
1: 아, 그래도 이제 그렇죠. 옆쪽으로는 세워야 된다. 적어도.
0: 그렇죠. I can't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일단 여긴 비어 있으니까
0: 네.
1: 얘는 잠깐 잊어버리고요.
0: 예.
1: 얘를 어순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거에서 이렇게 왔을까?
0: 나는 너를 내리게 해줄 거야.
1: 이거 아까 나왔네요. 그렇죠?
0: 그렇죠. Let off네요.
1: Uh-huh.
0: 저 앞에. 저 앞에.
1: 맞아요.
0: 예.
1: That's right.
0: 그 여기서 끝나야 되나?
1: 오케이.
0: Okay. 예. 그리고 I can't 멈추다가 나와야겠네요. 멈출 수 없으니까. I can stop here.
1: Okay.
0: Yes.
1: S-T-O-P.
0: Mm-hmm.
1: 그렇죠. Stop 버튼 할 때.
0: 네.
1: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Right?
0: Mm-hmm.
1: 우리가 다행히도 만약에 let off란 표현 몰랐으면 저기서 어디서 끊어야 되지?
0: 그쵸.
1: 했을 거예요.
0: 에.
1: 자, 정답은 일단
0: stop.
1: stop이 맞고요. 자, 앞에서라고 하려고 제가 뭘 썼죠?
0: Up ahead.
1: That's right. Up ahead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0: 오.
1: 사실 up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바로 앞에 뭔가 있음을 더 강조해주기는 하는데요.
0: 아.
1: 없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0: Yes.
1: Ahead or up ahead라고 하면 앞에, 앞에서 라고
0: 네.
1: 볼 수가 있습니다.
0: Mm-hmm.
1: 자, 그래서 얘도 아예 덩어리로 묶어서 문장 뒤에 넣어주면은 이병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앞에서 내려드릴게요 라고 한다든가 저기 앞에 뭐가 보인다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0: 네네네.
1: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0: 그러네요.
1: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유소가 영어로 뭐죠?
0: Gas station.
1: 맞아요. 뭐 gasoline의 약자긴 한 줄인
0: 예.
1: 거긴 하지만 gas station, right? 자, 나 주유소가 보여 앞에.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뭐 친구랑 스피커폰 같은 걸로
0: 네.
1: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0: 네네네.
1: 뭐, 너 지금 이게 보이는데 나 맞게 가고 있니? 막 이러면서 나는 보인다. 주유소가
0: I
1: 앞에.
0: Look. I look.
1: 보인다.
0: I see.
1: I see.
0: I see.

0: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1: Up ahead. How about this?
0: 네.
1: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뭐가 있다.
0: 뭐가 있다. There is.
1: There is.
0: Yeah.
1: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0: 네.
1: 길 가다 보면 slow down 하라고 너무 빠르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0: 과속 방지턱.
1: 방지턱. 네. 그거를 영어로 speed bump라고 합니다.
0: Speed bump.
1: Speed bump. 그러면 앞에 speed bump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경고를 해준 거예요.
0: 네.
1: 앞에 speed bump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speed bump가 있다?
0: There is a speed bump.
1: 앞에.
0: Up ahead.
1: Up ahead.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0: 네.
1: 어렵지 않죠, 그쵸?
0: 네.
1: Alright. 저 뒤에만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0: I see a gas station up ahead.
1: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0: There is a speed bump up ahead.
1: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잡을게요.
0: 네.
1: Up ahead랑 in front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게요.
1: 우리가 아마 학창 시절에는 in front of something
0: 네.
1: 그로만 이제 많이 알게 될 텐데요.
0: 그렇죠.
1: In front or up ahead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In front는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앞에 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I'm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그냥 이런 느낌인데 ahead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0: 예.
1: 뭔가 같이 간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덩어리 표현이나 전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위치 방향 얘기할 때 독해를 많이 해야 돼요.
0: 그래요.
1: 그래야지 왜 여기서 이걸 썼지? 처음에는 의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0: 어허.
1: 그리고 이게 뒤집혔을 때 조금 어색함을 느낄 때도 있단
0: 네.
1: 말이에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렇게 ahead를 쓰겠죠. 예를 들면 슬기 is running in front이 아니라 ahead of me. 이런 같은 방향으로 내 앞서서 뛰고 있는 거.
0: 네네. 같이 달리는 거니까.
1: 네. 독해 많이 하셔야 돼요.
0: 네.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0: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1: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네.
1: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카드 태그하는 거 잊지 말아요.
0: 오!
1: 왜냐면 또 급해가지고 그냥 내릴 수 있잖아요.
0: 기사님 친절해.
1: 아, 요즘에는 해외에서도요.
0: 네.
1: 그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하잖아요.
0: 너무 당연하죠.
1: 태그하고 이거 막 환승도
0: 네.
1: 하고.
0: 네.
1: 그거를 시행하는 데가 원래는 미국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0: 그래요?
1: 최근까지도 꽤나. 근데 어떤 지역별로 막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0: And don't forget to your card. 잊지 마세요. Your 카드를 태그하는 거. 그럼 태그가 나와야 되니까 TAG겠네요.
1: 오케이. TAG.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don't forget 뭐는 거? To tag your card. 맞습니다.
0: Yeah.
1: 우리 근데 가져다 된다라는 뜻도 말도 쓰지만 외래어로 그냥 태그라고 쓰죠.
0: 맞아요.
1: 그렇죠.
0: 다
1: 이제는
0: 써요.
1: 오히려 그래서 그거 아실 것 같아요. So tag. 얘는 tag 아닙니다. G는 CK라는 스펠링보다 부드러워요.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tag 하지 마시고요. Tag.
0: Tag.
1: Tag.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0: 네. Tag. Tag.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띡 하는 거 말고.
0: 네.
1: 긁는 거 있죠?
0: 어.
1: 카드를 긁을 때는 뭐를 쓸 것 같아요?
0: 스크래치.
1: 스크래치요.
0: 예.
1: Go ahead, try.
0: 왜냐면 스크래치는 긁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 그 태그도 어느 정도는 최근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죠.
0: 너무 긴데요, 이거? 그렇죠.
1: 예전에는 카드를 지금 이제 해외에서 슈퍼마켓 가면 거의 다 긁는 거였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태그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기본입니다.
0: 그리고 또그 이제 간편 결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태그만 해도 결제가 되는 것들이
1: 맞아요. 되게 이제는
0: 많잖아요.
1: 거의 이게 없죠.
0: 네.
1: 근데 이거는 스크래치가 아닙니다.
0: 뭐죠?
1: 왜냐면 자 카드 왜냐면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거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스와이프입니다.
0: 아, 스와이프.
1: 스와이프. 세로로 세워서 스와이프. 이렇게 하는 것을 스와이프한다고 합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0: 네.
1: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forget to, yeah?
0: 네.
1: 똑같은 겁니다.
0: Don't forget
1: 다만,
0: to.
1: don't forget to.
0: I forget to.
1: 앞에 don't가 나오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너 그거 하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야, 그거 깜빡하지 마. 너 그거 기억해야 돼. 많이 쓰잖아요.
0: 네네네.
1: So, Don't forget to do something. 아까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패턴이 아니

0: 이에요.
1: 네.
0: 설계툴을 조금 응용한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나 짐이나 뭐 아무튼 그런 거 싸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동사로 싸다.
1: wrap up.
0: 아, 그거는 포장하는 거고요.
1: 예.
0: P로 시작하는 거 싸다.
1: 싸다?
0: Pack.
1: 아, pack.
0: 아하, PACK.
1: 네.
0: 그러면 너 가방 싸는 거 잊지 마.
1: 아,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너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어떻게 할까요?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그렇죠. 동사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제 그거 익숙하잖아요. 두 번째
1: Oh,
0: 거는
1: do your homework.
0: 이병작 더잘 나오죠.
1: 예, 툭툭
0: 네.
1: 나오는데요.
0: 그래서 표현도 많이 익혀둬야 되는
1: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요.
0: 거예요. Right.
1: 네.
0: So, 결국 이겁니다. Hey, don't forget. Don't forget. 여기까지도 문장 완성이죠, 뭐. 근데 뭘 해야 되는 걸요? 아, 이거, 이거. Right? 자,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0: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1: Don't forget to pack your bag.
0: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1: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0: 자, 본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1: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Very nice.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죄송해요.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1: Oh,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0: 아, 두 번째는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let me off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let me off now?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forget to do something. 심지어 응용까지 했던 것,
1: 네.
0: 그쵸?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나 화장실 쓰는 거 깜빡했어.
1: Oh, I forgot to use the
0: 그렇죠.
1: bathroom.
0: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Go to the bathroom 해도 괜찮습니다.
1: 네.
0: 자, 다음. 하차 버튼은 스탑 버튼이었어요.
1: 네.
0: 그렇죠? 저 하차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어요. 자, 일단은 나는 잊었어요.
1: I forgot
0: 누르는 거.
1: to press
0: 그 하차 버튼.
1: the stop button.
0: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처음 시작하셔도
1: 네.
0: 괜찮습니다. 하나 더요. 그녀는 핸드폰 충전하는 걸 잊었어.
1: She forgot to charge her
0: 그렇죠. She
1: phone.
0: forgot to charge her phon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I forgot to use the bathroom.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She forgot to charge her phone. 다음은요. Could you? 공손한 느낌 나야 돼요.
1: 네.
0: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be quiet?
0: 오, 좋아요. 지금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1: Oh, could you let me off now?
0: Alright, let off 썼어요.
1: 네.
0: 여행 가방을, 수트케이스를, 당신의 수트케이스를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0: 읽어볼게요. Could you be quiet? Could you let me off now? Could you move your suitcase?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I'm sorry.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4: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I'm sorry. 어? 그, I forgot to press the stop button. Could you let me off now?
2: I can't stop here. I'll let you off up ahead. And don't forget to tag your card.
5: Yeah, tag.
2: Okay, wait a sec.
5: Where's my card?
1: Wow.
0: Great job, you guys.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어적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at's why English is fun.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orget to do something.
1: 네.
0: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거, 나 휴대전화기 가져오는 거 깜빡했어.
1: 아이고.
0: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very nice. 영작도 중요하지만 액팅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1: 네.
0: 이거 그냥 드리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꼭 실천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2. 그래서 지난번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너 그렇게 이렇게 뭐 잠수를 탈 수는 없는 거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친구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1: 뭔가 삐진 게 있었죠.
0: I don't know.
1: 네.
0: 그래서 이유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알, 첫 번째 미션은요.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그 얘기 좀 해볼래? 라고 이어갈 거예요.

0: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인지에 대해서 살짝 느낌을 줬거든요.
1: 그쵸,
0: 오케이, 그래서
1: 그쵸.
0: 그 얘기 좀 한마디로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가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요,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뭔가 친구가 확실하게 고민이 있는
1: 그러네요. 예,
0: 거야.
1: 그래서 지금 조언을 아주 좀 뭔가 화끈하게 준것 같은
0: 그런
1: 느낌.
0: 느낌이
1: 예.
0: 들어갑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과연 이 갑자기 연락 안된 친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럼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You are worrying about something. What is something? Please tell me. 응? It's okay.
2: Do you remember Jenny
1: Jenny?
2: back in sixth grade?
1: Sixth grade?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백? 아, 백. 예스.
2: Yeah.
1: 6학년 때.
2: When we were young.
1: Yeah.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1: 좋아하는데
2: she doesn't like me
1: doesn't
2: back.
1: like me. 어머머머. 서로 안 좋아하는구나. 혼자만 좋아하는구나. You only love
2: I like
1: like
2: her,
1: her.
2: yeah.
1: 아이고. 용기를 내. 자신감 가져.
2: Huh?
1: Be 그 보이스 be brave.
2: Boys be brave.
1: Brave.
2: Me?
1: Yeah.
2: Okay.
1: Brave and confidence.
2: Confidence.
1: Jenny. Jenny.
2: Jenny.
1: Jenny will love you.
2: If I'm brave
1: Yeah.
2: and confident,
1: 그럼.
2: really?
1: 그래, 괜찮아. 할
2: Okay.
1: 수 있어요. 예.
2: Okay.
1: 제니야! 피터가 너 좋아한대! 제니!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4: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션 문장인데요. 그 얘기 좀 해볼래?예요. 사실은
1: 네.
0: 영어만 본다면, 근데
1: 음흠.
0: 이제 흐름상 친구가 고민을 했단
1: 그쵸.
0: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느낌만 살리도록
1: 그쵸.
0: 넣어봤습니다.
1: 예전 이야기를 좀
0: That's
1: 되살리시라고.
0: right.
1: Do you want to, about it?
0: 이게 뭘까요?
1: Do you want to? 너 하고 싶어?
0: 뭔가를 하고 싶어?
1: 하고 싶어? 그거에 대해서
0: 뭘 하고 싶어?
1: 얘기하고 싶어?
0: 얘기 좀 하고
1: 얘기하고
0: 싶어?
1: 싶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토크 들어가겠네요. 예,
0: 토크박스.
1: 그렇죠. To 뒤에는 뭐 다른 변형된 게 오면 안 되잖아요. 예, to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0: 동사 원형. 오케이.
1: 예.
0: 저 왠지 오늘 자신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1: 뭐
0: 이런 날,
1: 데시벨이 좀 높아졌죠?
0: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1: 네.
0: Alright, so, do you want to talk?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it? 한번 만든지 볼게요.
1: Yes.
0: 퍼펙트. 자, talk라고 하는 것. L 발음은 당연히 모음이죠, 그렇죠? 오케이,
1: 그죠?
0: 그래서 발음할 때 근데 토크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1: 네.
0: A의 강세를 주시고, 그리고 입 모양을 좀 벌려서 톡보다 오히려 talk 이렇게
1: Talk.
0: 어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오케이? 자, 그래서 토크, no, no, talk 이런 식으로 갈게요. 두번 들려드릴게요. Talk, talk.
1: Talk.
0: 오,
1: Talk.
0: nice. 자, talk하고 비슷하게 tell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Talk, tell, say, speak. 이거 다
1: 아우,
0: 차이점을 주세요. 이러시는데 이
1: 그러니까요.
0: 네 개를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쉽지가 않고요. 그것도
1: 네.
0: 그렇지만은 의미도 없고요. 왜냐면 그거를 say는 이럴 때 쓰임, tell은 이럴 때 쓰임. 이거 써도 문장으로 못 써요.
1: 예.
0: 입으로는 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talk하고 tell의 기본 개념만 뭐 예를 들어서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네 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두 개씩 뭐 나눠서 비교를 한다면 한 다음에 문장에 많이 넣으시면, 여기서는 뭔가 talk가 들어가니까 어색하네, tell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이걸 언젠가 느끼게 될 겁니다.
1: Yes.
0: 자, 일단은 talk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talk라기보다는 뭐 say something, 뭔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alk는 누군가와 대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1: 네.
0: 그리고 tell 같은 경우에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토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해주는 느낌입니다. 어.

0: 그래서 저는 일부러 tell이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할 때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라 그래요.
1: 오.
0: 뭔가 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네는 느낌 주려고.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I told you 하면은 내가 말했잖아. 약간 이런
0: 그렇죠.
1: 느낌이잖아요.
0: Hey, tell me라고 하지.
1: 어.
0: Talk me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이상해요.
0: 그렇죠?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사나 막 이런 데서도 tell me 이런 걸 워낙 듣다 보면
1: 네.
0: tell to me도 어색하고 talk me도 어색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1: 자꾸 써보거나 자꾸 어디서 보거나 이렇게 접해야지
0: 맞아요.
1: 내가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0: 결국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노출이 중요해요. Alright,
1: 맞아요.
0: so talk는 주거니 받거니, 아,
1: 네.
0: tell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다.
1: 음흠.
0: 일단은 그 기본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 네.
0: 여기서는 뭐예요? 너만 나한테 말해줘라는 느낌보다는 물론
1: 해볼게.
0: 그렇게도 가능해요. Hey,
1: 네.
0: tell me about it. 또 가능하지만 같이 얘기 좀 하자.
1: 그렇죠. 그거에 대한
0: 아,
1: 피드백을 또 주려고 하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뉘앙스가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여기서 do you want to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뭐예요?
1: 나 뭔가를 하고
0: 맞아요.
1: 싶어.
0: I want to 동사원형 넣으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1: 네.
0: Do you want to 동사원형?
1: 음흠.
0: 그래서 동사원형을 계속 바꾸면서 뭐 하고 싶니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한국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의역을 하면 뭐뭐 할래? 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너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할때
1: 네.
0: 마시는 걸 그냥 have로 한번 해볼게요.
1: 아하.
0: have. 너 커피 좀 have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have some drink?
0: A coffee?
1: 아,
0: Som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그렇죠. Hey,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이러면 그 행동, have를 하고 싶냐? 왜냐면 have는 먹는 거 마시는 게다 되거든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너 있잖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니? 자, 게임을 한다라고 할때 동사 뭐쓸것 같아요?
1: Play?
0: play 써야 돼요. 너
1: 예.
0: 비디오 게임 하고 싶니?
1: Do you want to play video game?
0: Do you want to play a
1: Video
0: video game?
1: game.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동사원형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너 하고 싶어? 할래? 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you가 되겠고. 그렇죠? 하다라는 원한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니까 are you가 아니라
1: Do
0: do you가
1: you?
0: 맞겠고요.
1: 네.
0: 그렇죠? 같이 읽어 볼게요.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Hey,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Alright, 자, 이번에는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자, 이랬을 때 결국 말을 뗍니다.
1: 그래, 이제
0: 사실
1: 해줘야지.
0: 6학년 때 제니 기억나? 벌써 느낌이 조금 오지 않아요?
1: 그러네요. Do you, Jenny back in sixth grade? 아, 이게 6학년이군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레이드. 학년이니까 6학년.
0: 오늘 이걸 여태껏 몰랐다면 알게 되는 거죠.
1: 네네. 저도
0: Yes.
1: 정확히 쓸줄 몰랐는데, 제니가 백했던, 인가요? 제니의 백, 과거. 그 6학년 시절의 제니의 과거 기억나니까, remember. 네,
0: Okay.
1: 할게요.
0: Spelling.
1: remember.
0: Okay. Okay. REMEMBER. 맞는지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Perfect. Okay. 암기하는 것은 memorize지만 나중에 그거를 딱 떠올리는 기억하는 거 remember, right? 자, 학년이라는 단어가 바로 grade가 되겠습니다. 원래 grade는 점수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grade를 복수로 써서 grades라고 하면 성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등급이거든요.
1: 워낙 우리는 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
0: 아, 근데 그것도 등급을 올리는
1: 매기는 거죠. 올리는
0: 거죠. 맞아요. 그리고
1: 거니까.
0: 무슨 grade A, 뭐, 달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1: 에에
0: 나오잖아요.
1: 맞아.
0: 그쵸?
1: 달걀
0: That's
1: 등급으로도.
0: right. So, grade가 학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grade는 학년이에요. 끝! 이러면 아무도 못 써요, 문장에.
1: 어떻게 써?
0: Right?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in, 서수로 쓰고요, 숫자를. 학년을.
1: 네.
0: 3학년, 4학년 이런 걸 서술로 뭐 예를 들어 뭐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쓰고
1: 네.
0: grade라고 하면 이 grade 학년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째 학년에 들어가 있다. So I am in 몇 번째 grade. She is in 몇 번째 grade. 이렇게 하면 몇 학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Make sense?
1: 네.
0: 여기는 몇 학년?
1: 여기 6학년이네요.
0: 그렇죠. In

0: Yes.
1: 그동안은 나몇살 때만 할수 있었다면 이제
0: 네.
1: 몇 학년 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0: 우와,
1: 그렇죠?
0: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니.
1: Yeah. So in
0: 네.
1: third grade, in second
0: Second
1: grade.
0: grade.
1: 이 앞에 사실 더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 레벨의 몇 학년 뭐 이런 식으로 굳이
0: 네.
1: 강조해야 되면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대부분 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in third grade.
0: She is in third grade.
1: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0: I moved there in second grade.
1: 자, 그리고 응용을 하나 해볼 텐데 이거는 제 생각엔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틀려도
0: 오케이.
1: 돼요?
0: 오케이, 들어오세요.
1: 질문.
0: 네.
1: 너몇 학년이야?
0: 너몇 학년이야?
1: 직역까지 드릴까요?
0: 너몇 학년이야? 예, 직역도.
1: 넌몇 학년에 들어가 있니? 이래야 되겠죠? 이거 똑같이
0: 아,
1: 인 넣어서.
0: 몇
1: 몇
0: 학년?
1: 학년에?
0: 몇이면은 그러면 how, 아니야, what인데?
1: 오!
0: What?
1: What?
0: What is in? 아.
1: What? 학년?
0: What grade?
1: Yes.
0: What grade in? 끝.
1: 끝.
0: 예.
1: 틀렸습니다. 네.
0: 아, 깔끔하게
1: 제가
0: 틀렸네요.
1: 틀린 거 예상한다 그랬었잖아요.
0: 예.
1: So, what grade에 are you in?
0: 너는
1: 넌
0: 들어가
1: 들어가 있니?
0: 있냐?
1: 이거는 사실은요. 의문사에 질문 어순 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0: 네.
1: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So, what grade에 are you in? 이건 마치 약간 What color do you like? 이거나
0: 아,
1: 차이는 없어요, 크게.
0: 그런 거 하나만 크게 내 머릿속에 있으면 다른 거 이렇게 대입해서 응용하는
1: 응용되죠.
0: 게참
1: 맞아요.
0: 쉬울 텐데.
1: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0: Yes.
1: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So, 너 기억나? 제니가 기억나요, 사실 여기서. 백을 쓴 이유는 안 써도 됩니다.
0: 그래요?
1: 사실은 Do you remember Jenny in sixth grade? 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통 문장 안에 이렇게 백을 넣어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라는 것을 더 강조해 줄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Oh, you know, in college, 대학생 때 이거 대신에 well, back in college 이러면 나
0: 오.
1: 과거에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죠. 예스.
0: Yes. 그렇구나.
1: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0: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1: 아, 드디어 프로블럼이 나왔습니다.
0: 네.
1: 아직 걔를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해.
0: 아이고, 이 수뇌부 사랑을 어쩜
1: 어, 막 항상
0: 좋아해요.
1: 근데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0: 네.
1: 날또안 좋아해요, 사실.
0: 그게 참 이상해요. 국룰인가 봐요.
1: 아, 그런 것
0: 어느
1: 같습니다.
0: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나 봐요, 그게.
1: 별로 내가 관심 없으면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게좀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서로 좋아해서 또
1: 네.
0: 좋은 결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1: Yeah.
0: 보통은 좀 약간 일방적인 경우가 있어서,
1: 신기하죠.
0: 예. I don't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일단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두 문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0: 일단
1: Okay, I
0: 여기서
1: like her,
0: 나누고,
1: I like her.
0: 예.
1: 근데
0: She
1: 그녀는 어때요?
0: 안 좋아요,
1: 나안
0: 나를. 예,
1: 좋아해요.
0: 이렇게 뭐 나눌까요? 예.
1: 희한한 게 들어갔네요. Okay.
0: 백이 왜또 나왔는지, 아까 제니 백인 6th grade
1: 그건
0: 느낌으로.
1: 과거였는데.
0: 얘도 과거 아니에요?
1: I don't know. Let's see.
0: 아, 그래요?
1: 그럼 여기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0: 나는 아직게를 좋아하니까, 아직에 해당하는, 또 자신 있는 건 크게 써요. Still, 아직도 좋아해. Still.
1: 앞으로 자신 있는 거는 여기를 꽉 채워줬어요. 네.
0: 예.
1: So, I
0: I
1: still
0: still
1: like
0: like
1: her,
0: her.
1: but she doesn't like me back. 정답?
0: 오,
1: 맞습니다.
0: 오늘
1: There you
0: 컨디션
1: go. 오, 느낌
0: 좋네요.
1: 좋아요.
0: 예.
1: 아직 여전히라고 할때 still이라고 쓸수 있죠.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걸 가져왔습니다. She doesn't like me. 이거 이상한가요? She doesn't like me.
0: 아니요?
1: Right?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
0: 네.
1: 되죠? She doesn't like me. 거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좀 디테일을 쓸 때가 가끔 있어요.
0: 아.
1: 오늘의 디테일은 바로 back이에요.
0: 네.
1: 어디에. 자,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데
0: 네.
1: back이 도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를
0: 아.
1: 들어서 payback 하는 게 도로 돈을 갚는
0: 돌려주는 거.
1: 거죠.
0: 예.
1: Right.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걔는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0: 아.
1: 서로 맞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0: 그럼 아까 Jenny back in sixth grade랑은 또 다른 의미로 여기
1: 맞아요.
0: 쓰는 거네요.
1: 맞아요. back 아까 전에는 과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고 이 back는 나는 뭔가를 줬는데 그쪽

0: 속에서 도로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것을 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1: 진짜 이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네요. 이게.
0: Yeah.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목적어를 좋아하다라고도 쓸수 있었지만 그럼 사실 백뱅거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맛 교환처럼
1: 맛 좋아하는
0: 아니,
1: 거.
0: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1: 네.
0: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1: 하지만
0: 맛
1: 여기는
0: 좋아하다.
1: 부정형이기 때문에 맛 좋아하는 개념은 아닌 거네요.
0: Right. 맛
1: 네.
0: 좋아해 주지 않는다. 자, 예를
1: 그러게요.
0: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불행하게도 말이야. 아쉽게도 말이야. 그는 나를 맛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자 좀 이상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그는 도로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자,
1: 네.
0: 일단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1: 불행히도.
0: 불행하게도 혹은 약간 안타깝게도 할때
1: Unfortunately.
0: yes.
1: Yes.
0: 그 느낌 살려서 일단은 뭐라고요, 다시?
1: Unfortunately.
0: Unfortunately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는 나를 도로 좋아하지 않아, 맛 좋아하지 않아.
1: He doesn't like me back.
0: Okay. He doesn't like me back. 이거 우리말로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두
1: 네.
0: 번째입니다. 나는 봐라. 나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녀도 나를 좋아해 주길. 그러니까,
1: 아하.
0: 걔도 내가 걔 좋아하는데 걔도 나
1: 그렇죠.
0: 좋아해 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나는 바란다. 뭘 쓸까요?
1: I hope.
0: I hope 그녀가 나를 도로 좋아한다.
1: She like me. She like me too. She like me back.
0: 오케이. 제가 새로운 거 알려드려도 안 쓰시고 싶은가 봐요.
1: 예, 투가 너무
0: Right.
1: 예, 익숙하니까.
0: 오케이, 오케이. So, 슬기 씨는 she like라고 했는데 she likes가 맞겠죠.
1: She likes.
0: I hope she
1: 맞네요.
0: likes me back. 이렇게
1: 예.
0: 써주면 이 느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좀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익숙하지는
1: 그러니까요.
0: 않을 거예요.
1: 예.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1: Unfortunately, he doesn't like me back.
0: Well, I hope she likes me back.
1: I hope she likes me back.
0: Alright, 자, 이거 할게요.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0: Okay.
1: Yes.
0: 자, 이 단어는 혹시 오늘까지 모르셨어도
1: 에.
0: 앞으로는 제가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1: 네.
0: 이거 없으면 영어 그냥 못해요. 그래서
1: 아하.
0: confidence.
1: 우!
0: 맞습니다. 자신감, 뭔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할때 confidence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근데 문법 아무리 잘해도, 발음 아무리 좋아도 자신감 없으면 진짜 어떻게 쓸 데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Alright.
1: 진짜 영어는
0: That's
1: 기세거든요.
0: right. 자,
1: 네.
0: 그러면 슬기 씨가 지금 살짝 헷갈렸던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이라는 형용사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그거는 그러면 T로 끝나나 보네요.
0: 네. 그럼 교재 같이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투.
0: 그렇습니다. 정답. That's right. So, I'm confident, confident. 이렇게 얘기를
1: Confident.
0: 해야, 난 자신감이 있다. 비동사랑 섞어 쓸수 있고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confidence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어라.
1: 네.
0: 이게 되면 명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거나 눈치를 보는
1: 그죠.
0: 것 같고 막 이러면은 Hey, keep your chin up. 뭔가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좀
1: 네.
0: 당당하게 그러 너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쓸때 너의 앞에 여기가 chin이 앞쪽 턱이거든요.
1: 네.
0: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 이러고 있어. 이런
1: 그죠.
0: 느낌 같이 알아두시면
1: 결국엔
0: 좋겠어요.
1: 턱 들어!
0: 턱 들어. 턱 들어.
1: 이건데.
0: Right. 자, 그리고 brave는 여기 나와 있네요.
1: 네.
0: 이거 품사 뭐겠어요?
1: Be brave, 형용사.
0: 그렇죠.
1: 예. 네.
0: 왜냐면 명사였으면 have 같은 게 나오지 be가 안 나오겠죠?
1: 그죠, 그죠.
0: 비동사, 형용사 섞어서 쓸수 있으니까 brave는 용감한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되어라라고 하려고 be brave 명령어로 쓴 거죠.
1: 네.
0: Okay? So, 요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be 형용사. 형용사에게 굴어라.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 네.
0: 이런 상태가 되어라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절한 거 뭐예요?
1: 친절한 거 카인드.
0: kind죠.
1: 예.
0: 그러면 친절하게 좀 굴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be
1: kind.
0: kind라고 명령어처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뭔가 잘 대해주는 거는요.
1: 네.
0: nice to 누구 이렇게 씁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굴어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1: Be
0: 이런
1: nice
0: 식으로
1: to
0: be
1: us.
0: nice to us. 명령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야
1: 동사가
0: 동사 원형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얘네들은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Be kind, be nice,
1: Yeah.
0: be brave, right? Be quiet.
1: Be ambitious.
0: Yeah, oh, boys, be, oh,
1: Oh, yeah.
0: nice. Okay, so 이런 것.

0: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읽어볼게요.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3: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Alright.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져.
1: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3: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4: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뭐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hey, Do you want to do something? 뭐 mm-hmm. 하고 싶어? 뭐 할래?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 고민 얘기 좀 해볼래? 자, 직역해서 드릴게요. Mm-hmm. 그것에 대해 너 얘기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좋아요. 커피 좀 마시고 싶니? Have를 써보세요.
1: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0: 아하. 하나 더. 비디오 게임 할래? 너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
1: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Very nice. 읽어볼게요.
4: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Do you want to play a video game?
0: Alright, 다음은요. 비 형용사.
1: 아하.
0: 그렇게 행동해 라는 느낌 명령어입니다.
1: 네.
0: 용기를 내.
1: Be brave.
0: Be brave. 간단한 형용사죠, 그죠?
1: 네.
0: 친절하게 대. 친절해져.
1: Be kind.
0: Be kind. 자, 우리한테 착하게 행동해. 좀 잘해줘. Nice를 쓰세요.
1: Be nice to us.
0: Yeah. 읽어보겠습니다.
3: Be brave. Be kind. Be nice to us.
0: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5: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6: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5: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Do you remember Jenny back in sixth grade? I still like her, but she doesn't like me back.
1: Oof. Be brave. Have some confidence. It's okay.
2: Really?
1: You're handsome.
2: Really?
1: Yeah.
2: I can get Jenny?
1: Yeah, don't worry. Okay. Jenny! Jenny!
2: No, no.
1: Jenny, Peter likes you! Jenny, come here! Don't worry. Jenny!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내 핸드폰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forgot to bring my phone.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네. 이거 넣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일 놀고 싶어? 의역을 좀 하면 너 내일 놀래? 정도가 되겠죠.
1: 네.
0: 이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영작을 하실 때 저희가 뭐 질문형을 드리면 질문형만 쓴다던가 부정문을 드리면 그렇게 부정문만 쓴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네. 좀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제는 뭐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실 것 같아요.
0: Of course. All right. 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나 이쪽 찾아봐야지.
1: 코가 납작해진 토끼?
0: 어? 왜 코가 납작해졌지? 어? 설마 코에 바위라도 꽝 하고 떨어진 건가?
1: 에이, 설마. 이 책을 읽으면 왜 코가 납작해졌는지 알겠지?
0: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1: 옛날에 숲에 잘난 척하는 토끼가 살았어요.
2: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날쌘 토끼. 누구도 날 못 당하지.
3: 우와, 토끼, 너 진짜 빠르다. 너 나랑 경주할래?
2: 어? 누구? 나랑?
3: 응, 토끼, 너랑.
4: 토끼한테 물어봤어? 토끼가 뭐래?
3: 토끼가 콧방귀를 끼더라고.
0: 콧방귀를 끼더라고? 뭐? 콧방귀? 응? 코로 방귀를 낀다는 건가?
1: 코로 어떻게 방귀를 껴?
0: 그러게, 어떻게 낄까? 원한다면 보여주지. 끼어라, 뿅크크. 토끼 너 지금 코로 방귀 낀 거야?
1: 갑자기 왜 코에서 방귀가? 뭔데?
0: 냄새도

0: 우와! 콧방귀라는 게 이런 거였어?
1: 아니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콧방귀를 끼다의 뜻을 모르면 너희들은 책을 이대로 덮게 될 것이야.
2: 코에서 방귀가 나오다니. 너무 이상해.
0: 아, 나 알아. 방귀 전문가 뿡뿡 박사님한테 물어보자. 댕댕지기지기 댕댕지기지기 뿡뿡 박사님.
3: 네, 방귀 전문가 뿡뿡 박사입니다. 뿡뿡.
0: 방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3: 천원 잘 하셨습니다. 어머 어머, 수줍게 웃는 듯한 피식 방귀. 오토바이 방귀. 천둥 소리 같은 우르릉 빵빵 방귀. 방귀 엉덩도 내는 소리의 예술.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뽕뽕.
0: 뽕뽕. 그럼 박사님, 콧방귀는 어떻게 뛰는 건가요?
3: 콧방귀요? 어머, 어머, 어머, 전 엉덩이 방귀 전문입니다.
0: 흥. 박사님, 아 박사님. 우와, 지금 박사님 우리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야?
2: 그런 것 같은데? 어? 잠깐. 아까 토끼가 거북이한테 흥! 뿡뿡 박사님이 우리한테도 흥! 흥! 지금 이거, 이런 상황!
0: 아, 그게 콧방귀를 뀌는 건가? 흥! 하고 들은 채 만 채 무시하는 거?
2: 어, 맞는지 계속 읽어보자.
0: 그래, 그래.
4: 저 상태로 경주할 수 있을까?
5: 그러게, 너한테 콧방귀를 끼더니.
2: 그렇게 널 무시하더니.

0: 나랑 경주할래?
1: 내가 이게 꽤 뻔하지만 도전은 받아주지.
2: 오, 경주하려나 봐.
3: 누가 이길까?
2: 점점 재밌어지는데?
3: 안 돼! 더 못 잊게 해야 하는데! 두두둥 출발!
1: 그렇게 느리면서 나한테 도전하다니! 하! 콧방귀가 절로 나온다야!
0: 이야, 자,
1: 그럼 열심히 해봐!
0: 영.
3: 아,
0: 자.
3: 진짜 느리네.
0: 영.

있다. 용차

0: 융처.
1: 깜빡 잡았네. 설마 거북이 아직 안 지나갔겠지?
2: 지나간 지 한참 됐는데.
1: 발등에 불 떨어졌네.
3: 발등에 불 떨어졌네.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어디?
4: 그럼 밭이는데?
3: 역시 진짜 불이 떨어진 줄 아네. 그렇다면 떨어져라 뿅크크.

0: 거기에서 떨어진 거지? 아니, 날라왔나?
1: 그러게. 여기 너무 이상해.
0: 이상하지? 이상하면 덮으라고. 덮어!
2: 잠깐! 멈춤을 남겨! 관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0: 또 크크?
2: 지아야, 가자. 어서 토끼를 구하자.
1: 좋아.
2: 딩딩딩딩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우리가 꺼줄까? 꺼져라!
1: 안 꺼졌잖아! 아, 뜨거워! 빨리 꺼져, 빨리!
2: 발에 불 떨어지다! 뜻을 알아야 꺼질 텐가?
1: 빨리 꺼줘! 거북이도 따라가야 하는데! 급하다, 급해!
3: 어떡하지? 빨리 꺼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도와줘. 빨리 꺼줘야 하는데?
1: 아, 빨리 꺼줘!
3: 시간이 없고, 뜻은 뭐라고?
1: 어떡해!
2: 아하! 지아야, 알 것 같아! 발등에 불 떨어지다! 지금 우리처럼 엄청 다급한 상황을 표현한 것 같은가?
3: 오, 진짜 발등에 불을 빨리 꺼야 하는 것처럼 아주 급할 때 쓰는 말?
2: 그렇다면 발등에 불 떨어졌네!
3: 시간이 없어! 급하다, 급해!
2: 불꽃이 사라졌다! 이야! 토끼야, 괜찮아?
3: 일어나서 경주마저 해야지!

0: 역시 책이 점점 재밌어지는걸. 안돼, 책 다 읽게 둘 순 없어. 나도 발등에 불 떨어졌네. 둘 셋 뿅.
1: 발등에 불 떨어진 토끼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거북에게 지고 말았어요.
2: 아, 중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3: 그러게, 누가 방심하래.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제 아무리 빠른 토끼도 이길 수 있어. 거북이, 너 정말 멋졌어.
0: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콧방귀 뀌며 무시하더니 쌤통이다, 쌤통! 토끼 코가 납작해졌네!
2: 내 코가 왜 납작해? 나 코 오똑하거든!

0: 납작 납작 뿅끄끄.
1: 독이 너 코.
2: 응? 어, 내 코가 왜?
1: 자.
2: 어? 내 코. 내 코에 납작해졌어. 난 몰라.
3: 토끼야. 토끼가 빠르긴 하냐?
2: 너 코가 어떻게 된 거야?
4: 저 쥐가 그랬어요.
3: 쥐?
0: 내가 아직도 쥐로 보이니? 짠! 낙당 크크지롱!
3: 크크! 깜빡 속았군!
0: 내가 내는 문제를 못 맞히면 토끼는 영원히 납작코로 살게 될 거다.
2: 나 어떡해.
5: 우리가 꼭 맞출 테니까 걱정 마, 토끼야.
0: 쉽지 않을걸. 코가 납작해지다. 무슨 뜻일까?
5: 아까 잠만 안 들었어도. 아!
0: 1번 후회하다.
6: 우와.
2: 날 센 토끼라고 친구들한테 잘난 척 엄청 했는데. 창피해.
0: 2번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3: 흥! 토끼한테 물어보면 되지.
5: 그래, 토끼야.
2: 나 여기 있어.
1: 오, 두두두두, 토끼, 너 거기서 뭐하냐?
2: 몰라, 코가 납작해져서 그런가 자꾸 숨게 되네.
5: 괜찮아, 얼른 나와.
2: 아니야, 나 그냥 여기서 말할게.
0: 코가 납작해져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나 봐.
3: 크크, 정말? 네가 저렇게 만들었잖아.
5: 그니까. 아, 코가 납작해지다. 토끼처럼 저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가 죽는다는 뜻?
0: 나의 실수!
3: 자기가 문제되고 자기가 답을 알려주다니. 앞으로 너를 허당크크라고 불러주지.
0: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5: 그렇다면 정답은 2번.
3: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0: 정답은 2번. 자신감이 사라져 기가 죽다. 예로부터 코는 자신감을 나타냈지. 그래서 코가 납작해지다라는 말은 자신감을 잃고 기가 죽다라는 뜻이지.
1: 두두두두. 그러니까 누가 잘난 척하네. 아무튼 토끼코가 아주 납작해졌네.
5: 귀가 많이 죽었네.
7: 와, 토끼 니코 오똑한 코로 돌아왔어.
2: 정말?
3: 문제 잘 만들었다고 엄청 잘난 척 하더니 크크, 너도 코가 납작해졌냐?
0: 기죽어. 둘, 셋.
3: 잠깐. 갈 땐 가더라도 이건 맞고 가시죠. 힐링몽 파워.
5: 토끼는 잘난 척하지 않고 친구들과

0: 납작해진다.
1: 크크 덕분에 알게 된 말. 크크 덕분에 알게 된 말. 기억해.
0: 야호!
1: 기억해.
2: 하지 마, 제발!
0: 제발 기억해?
2: 안 돼!
0: 제발 기억해?
2: 안 돼!
3: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4: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4: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5: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날부터 요정과 악당을 이수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이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내가 어제 꿈을 꿨어. 아주 기분 좋은 꿈.
2: 우와, 박사님 꿈에 누가 나왔길래?
4: 아, 제가 나왔군요.
1: 아잉, 제가 나왔군요.
0: 에이, 나야 나. 제가 나온 거 맞지?
3: 아니, 꿈에 내 이가 나왔어.

0: 박사님의 이가요?
1: 꿈에 내 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사님, 저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같은 중인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말하지 뭐야.
2: 박사님, 평소에 이를 아주 잘 닦으시나 봐요.
1: 물론이지. 그런데 이를 닦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동!
3: 출동!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나한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안순아, 과자 그만 먹고 자기 전에 이 닦아야지.
2: 이 닦았는데?
1: 으이그, 칫솔이 바짝 말라있는데?
2: 진짜 닦았다고요. 그저께 아침에? 이 닦았다고요.
1: 뭐? 그저께 아침? 안순이, 너 그럼 계속 지금 이를 안 닦았... 안순이, 너 엄마가 이 닦아줘야겠다. 자, 입 벌려봐. 아.

0: 뭔 소리가? 한순이, 너 얼마나 안 닦았으면은 이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아유, 불쌍하다. 한순이, 네 이들이 불쌍해. 어.
1: 내 이거 뭐가 불쌍해?
2: 그런데 엄마의 말대로 안순이의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었지.
1: 우리가 원래 이렇게 노란색이었나?
3: 아니, 하얀색이었어. 주인 잘못 만나 이 꼴이 됐지만. 사람들이 우리 냄새만 맡으면 으에 하고 도망가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해. 이거 다 안순이 때문이야. 안순이 정말 미워.
2: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가엾은 안순이의 이들아, 안순이가 미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복수해야지. 안 그래? 기다려라 이들아, 악당 크크가 곧 갑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0: 단순히 결국이 안 닦고 잔다.
1: 이럴 줄 알았어.
2: 오! 안녕, 안승희의 이들. 오,
1: 오, 뭐야? 입속 세균인가?
3: 우리를 썩게 하려고 왔네.
0: 세균, 너 여기서 당장
4: 나가!
2: 아니야, 나 세균 아니야. 아따 큰 거야.
1: 아따?
2: 그래, 너희들 한순이가 잘 닦지도 않아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 계속 있을 거야?
3: 여기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2: 나가야지. 입 밖으로 탈출해야지.
4: 탈출?
2: 그래, 안순이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아이야. 너희들 계속 이러고 있다가 조만간 시커멓게 썩어서 식구에서 그냥 다 갈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
4: 안돼.
0: 우리 여기서 나갈래요.
2: 좋았어. 그럼 손.
4: 손.
2: 안승희의 이들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불사병!

0: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 도망간 일을 찾고 있나?
2: 크크크크크크. 방금 전 공원에서 안순이 너의 냄새나는 일을 본 사람이 있어. 크크크크크. 그럼 이만.

0: 엄청 냄새 날 것 같은 이거.
1: 엄청

0: 있으니까 좀 낫지.
1: 시원하다. 근데 너도 냄새 좀 난다.
2: 우리 다 마찬가지야. 그래도 칫솔로 씻으니까 엄청 시원하다.
3: 깜짝아! 안수나!
0: 너희들 여기 왜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비행을 버리고 그 목적에서 두루고 갈 수 있어?
1: 너가 우릴 버렸잖아. 우릴 깨끗이 닦아주지도 않았지.
0: 너 우리가 썩든 말든 신경도 안 썼지. 목적에 두루고.
2: 그래, 진작 도망쳤어야 했어. 칫솔로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닦으니까 엄청 상쾌하더라. 그치?
0: 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돌아갈게. 입 벌려봐.

0: 안수라, 이제 우리 너의 거짓말에 안 속아.
1: 너 우리 안 닦아줄 거잖아.
2: 안녕 안수라.

0: 재밌어. 정말 재밌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너 이 녀석, 당장 안순이의 일을 안순이의 입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0: 응, 그러지 못해.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어린이는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돼.
2: 흥, 그러네. 크크, 너는, 너 이 언제 닦았냐?
0: 그걸 왜 내가 니들한테 말해야 하지?
3: 언제 닦았는지 말하기 싫으면 해봐.
0: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에이, 또 과장한다. 내 입냄새가 그렇게 심하다고? 나 그 정도 아니야. 아, 내 코!
2: 그 어린이 괴롭힐 시간에 네 이나 제대로 닦아.
1: 지금이야.

0: 오랜만에 이 좀 닦아봐야겠다. 둘, 셋, 뿅.
1: 그렇게 크크가 사라지자

0: 그날 이후 안순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매일 아침 저녁 이를 깨끗이 닦으며 자신의 이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되었다고 한다.
1: 기동대장 조사!
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치카치카 치카치카 이를 깨끗하게 닦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4: 우리가 누구?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여기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새 신발.
1: 밖에서 놀던 페퍼랑 조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2: 페퍼, 네 신발은 어디 있니?
0: 잃어버렸어요.
3: 찾아보면 어디 있겠지. 같이 나가서 마당을 한번 찾아볼까?
0: 네.
1: 모두 페퍼 신발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페퍼 엄마는 꽃밭을 찾아보지만 꽃밭엔 없죠.
3: 없네.
1: 페퍼 아빠는 손수레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습니다.
2: 없네.
1: 페퍼와 조지는 화분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죠.
2: 아무리 찾아봐도 페퍼 신발이 영 보이지 않는군.
1: 페퍼의 신발은 어디로 간 걸까요?
0: 이제 난 뭘 신고 다니지?
3: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네 신발이 많이 낡아서 새로 사주려고 했어.
0: 그럼 빨간색으로 사주세요, 엄마.
3: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0: 조지, 난 새로 빨간 신발 살 거다.
1: 페퍼랑 엄마가 신발 가게에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3: 우리 페퍼 신발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요.
0: 빨간 신발이요.
4: 그래, 페퍼. 예쁜 새 신발을 찾아줄게.
0: 빨간색으로요. 아셨죠?
4: 알았어.

0: 차스를 두고 있습니다.
1: 아이쿠, 우리 조지 잘하네.
2: 아빠, 아빠! 새 신발 샀어요! 빨간색이에요.
1: 그래, 빨간 신발이구나.
2: 엄마, 제 새 신발 예뻐요?
3: 그래, 예뻐.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고.
2: 조지, 누나 새 신발 예쁘지?
0: 모두 파파의 새 신발이 마음에 들었어요.
2: 전 새 신발이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절대로 벗고 싶지 않아요.
0: 목욕을 할 때도 파파는 새로 산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에도 파파는 새 신발을 벗지 않았죠. 파파는 잘 때도 새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3: 페파, 그래도 잘 땐 신발을 벗어야지.
2: 그냥 신고 잘래요. 새 신발 벗고 싶지 않아요.
3: 알았다. 잘 자라, 페파, 조지.
2: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1: 잘 자라, 우리 예쁜 아기들.
0: 밤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다 젖었죠. 파파 엄마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아빠도 장화를 신었고 조지도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파파는 새 신발을 신었네요. 조지가 풀밭 사이로 뜁니다. 파파도 풀밭에서 뛰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새 신발이 젖는 건 싫었죠.
2: 난 젖은 풀밭에 들어가서 놀 수 없어. 아오.
0: 조지는 진흙 웅덩이에서 뜁니다. 파파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새 신발이 더러워질까봐 걱정이 됐죠. 엄마와 아빠까지 진흙 웅덩이에 들어가 즐겁게 진흙 튀기기를 합니다. 파파가 어디 가는 걸까요? 파파도 장화를 신는군요.

0: 진흙웅덩이에서 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요. 유치원 잔치.
1: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파파 가족도 초대를 받았죠. 파파 친구들도 있네요. 고양이 캔디, 양수지, 강아지 데니, 토끼 레베카, 조랑말 페드로.
0: 친구들아, 안녕.
2: 안녕, 페퍼.
0: 유치원 행사가 열려서 신나. 나도. 넌 뭐가 제일 좋아?
3: 네.
0: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4: 난 풍선이 제일 좋아. 난 점프성이 제일 좋아.
0: 난 전부 다 좋아.
5: 페퍼 말이 정답 같구나.
4: 나중에 봐, 페퍼.
0: 나중에 만나.
5: 조지, 넌 뭐가 제일 좋으냐?
0: 공룡.
6: 저런, 어린이 유치원 잔치엔 공룡이 없어, 조지.
5: 아마 공룡 풍선은 구해줄 수 있을 거야.
6: 공룡 풍선을 불어주는 데가 있을까 몰라요.
5: 물론 있을 거야.
0: 조지랑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데 가도 돼요?
5: 그럼.
1: 이모 토끼가 호랑이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6: 자, 수지, 너도 이제 호랑이 같구나.
0: 고맙습니다.
3: 네.
0: 와, 수지, 네 얼굴 멋있다. 고양이 얼굴이야?
3: 아니야, 난 호랑이야.
0: 네.
6: 페파, 얼굴에 그림 그리러 왔니?
0: 네, 맞아요. 저는 코끼리요.
6: 어쩌나? 코끼리는 잘 못 그리는데? 호랑이는 안 되겠니?
0: 네, 좋아요. 호랑이요.
6: 자, 페파, 너도 이제 호랑이야.
0: 난 호랑이다.
6: 조지, 넌 뭘 그리고 싶니?
4: 공룡.
6: 공룡? 공룡 대신 호랑이 얼굴을 그리도록 하자.
0: 난 호랑이야.
4: 나도 호랑이다.
0: 호랑이는 그런 소리 안 내.
4: 네가

0: 어떻게 알아?
1: 호랑이는 아주 큰 고양이거든.
2: 미야오.
1: 나도 고양이고. 캔디, 호랑이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래? 좋아.
3: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호랑이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호랑이는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소리를 내.
4: 여기들 있었구나. 어머나, 모두 호랑이들이네.
1: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줬어요.
4: 호랑이들아, 다음엔 뭘 하고 싶니?
1: 공룡.
5: 맞아. 조시한테 공룡 풍선을 찾아줘야지.
4: 너희들도 모두 같이 가자.
6: 맞아!
4: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풍선을 받으러 왔어요.
7: 어서 와요. 여러 동물 풍선이 많이 있어요.
1: 저는 코끼리 풍선 주세요.
7: 여기 있다, 페파.
1: 전 캥거루 풍선이야.
0: 전 사자 풍선이야.
1: 원숭이 풍선이야.
8: 앵무새 풍선이에요.
7: 그래요, 여기 모두 있어요.
5: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조지는 공룡 풍선을 원하는데 있나요?
7: 아유, 저런. 공룡 풍선은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좋죠?
5: 조지, 걱정 마. 아빠가 만들어줄게. 기다란 풍선 두 개만 주시겠어요? 모두들 잘 봐요.
9: 아빠가 긴 풍선 두 개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5: 됐군. 이게 뭔지 누가 맞춰볼래?
1: 캥거루 아니에요?
5: 아니에요. 이건...
1: 공룡!
5: 맞아요. 공룡이에요.
9: 아빠가 풍선으로 공룡을 만들었어요.
1: 와, 공룡! 이제 장난감성에 가요.
9: 팔팔한 장난감성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모두들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았죠.
1: 이렇게 재밌는 어린이 행사는 처음이야.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엄마의 생일.
1: 오늘은 팔팔 엄마의 생일입니다. 팔팔 아빠가 침대로 아침을 가져왔죠.
2: 생일 축하해요, 여보.
1: 팔팔하고 조지는 생일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0: 엄마 생일 축하해요.
3: 어머나, 이렇게 놀라운 생일 선물을 받다니.
2: 앞으로 놀랄 게 더 많을걸. 우선 아침부터 먹어요, 천천히.
3: 맛있겠다.
2: 빨리 가서 준비하자꾸나.
1: 팔팔 아빠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2: 이제 케이크 위에 초를 꽂자. 하나, 둘.
3: 어디들 있어요?
1: 팔팔 엄마가 아침을 다 먹고 내려옵니다.
0: 엄마가 오세요.
2: 큰일이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누구세요?
3: 나예요. 들어가도 돼요?
0: 아니요, 안 돼요.
3: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데 그래요?
2: 일은 아무 일 없어. 하지만 들어오지 마.
3: 알았어요.
2: 여보, 거실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3: 그것도 좋죠.
2: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3: 알았어. 베파, 엄마도 거실이 어딘지 알아.
0: 엄마, 책 읽으세요.
3: 고맙다.
0: 음악도 틀어드릴게요.
3: 고맙다, 베파.
2: 자, 이제 케이크 위에 엄마 나이만큼 초를 꽂자.
0: 하나, 둘, 셋.
2: 어이구,

0: 갔다 가면 모자랄 뻔했네.
1: 아빠, 엄마는 몇 살이에요?
0: 살짝 가르쳐 주마.
1: 와, 그렇게 많아요?
0: 그러니까 저는 세 개만 꽂으면 될 거야.
2: 생일 케이크가 준비됐습니다.
0: 이제 나가서 거실을 예쁘게 장식하자.
1: 저희 왔어요.
3: 아, 드디어 왔구나. 그러지 않아도 심심했는데.
1: 엄마, 마당에 나가서 산책 좀 하지 않으실래요?
3: 꼭 그래야 하니?
1: 네. 엄마, 안녕. 산책 잘하세요. 엄마가 들어오셔도 되면 부를게요.
3: 생일 한번 치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요, 원.
2: 파파랑 조지는 아빠하고 거실을 예쁘게 꾸몄어요.
1: 오, 재밌다!
2: 할아버지, 할머니도 파파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4: 어머마, 생일 축하한다.
5: 어서 들어가자꾸나.
3: 전 들어오지 말래요. 페파랑 조지가 아빠하고 저 몰래 무슨 일을 꾸미나 봐요.
5: 그래서 나와 있구나. 그럼 이따 보자.
3: 들어가세요.
1: 엄마, 이제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3: 그거 고맙구나.
1: 근데 눈을 감아야 해요. 눈 뜨면 안 돼요, 엄마.
0: 하나, 둘, 셋. 이제 눈을 떠요.
6: 생일 축하합니다.
3: 이런 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0: 이제 촛불을 꺼요. 소원도 빌고.
1: 이거 엄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뭘 것 같아요?
3: 글쎄, 뭘까?
0: 어서 열어봐요.
3: 어머나, 정말 예쁜 옷이네요.
1: 와, 엄마 정말 예뻐요.
0: 예쁜 옷을 입었으니 좋은 데 가야지.
3: 이건 뭐예요?
0: 연극표야. 오늘 밤에 하는 거야.
3: 고마워요.
2: 팔파 엄마는 연극을 좋아하죠.
4: 애들은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우리가 잘 봐줄 테니까.
3: 모두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0: 또 제일 아름다운 엄마지.

0: 할파하고 조지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습니다.
1: 그렇게들 맛있니?
2: 다 먹었다!
3: 아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2: 이게 뭐예요?
1: 이가 빠졌구나.
2: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3: 페파, 가서 거울 좀 보렴.
2: 내 거였잖아. 이가 빠졌어요.
3: 걱정할 거 없어. 그건 전니니까. 전니는 원래 빠지는 거야.
2: 그럼 새 이가 나오는 거예요?
3: 그럼 나오고 말고. 이제 치아 요정이 우리 페파를 찾아올 거야.
2: 치아 요정이요?
3: 그래, 치아 요정. 오늘 밤에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치아 요정이 올 거야. 치아 요정은 빠진 이를 가져가고 대신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을 넣어두지.
2: 저 어른이 되면 치아 요정이 될래요.
1: 조지, 넌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2: 공룡.
1: 공룡이 되겠다고?
2: 조지, 얼른 가서 자자. 나 빨리 치아 요정 만나고 싶어.
0: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페파하고 조지가 이를 낚습니다.
1: 페파, 뭐 하는 거니?
2: 빠진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0: 치아요정을 위해서요.
1: 페파는 서둘러 침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넣어두었죠.
2: 잘 자라, 페파 조지.
0: 엄마 안녕. 아빠 안녕.
3: 잘 자라, 페파 조지.
0: 조지, 나 오늘 안 잘 거야. 너도 안 잘 거지? 우리 치아요정 올 때까지 기다리자. 치아요정이 왜 이렇게 안 오지?
1: 한참을 기다려도 치아요정은 오지 않습니다.
0: 치아요정이 왜 안 오지?
1: 무슨 소릴까요? 치아요정일까요?
0: 조지, 무슨 소리 안 들려? 아, 못 말려.
1: 소리의 주인공은 조지군요. 피곤했던 조지는 잠이 들고 말았죠.
0: 조지는 벌써 잠들었지만 난 안 잘 거야. 안 자고 있다가 치아요정이 오면 꼭 보고 말 거야. 난 잠들지 않을 거야.
1: 드디어 치아요정이 왔어요. 하지만 페파는 잠이 들었죠.
0: 페파, 안녕. 너 주려고 이 동전을 가져왔어. 오, 이거 참 깨끗하구나. 고마워, 페파. 안녕.
2: 페파, 조지, 일어나. 아침이야.
0: 어? 나 안 잔 거예요.
3: 치아요정 왔었니?
0: 안 왔어요.
3: 베개 밑을 한번 보자꾸나.
2: 페파, 봐봐. 치아요정이 왔다 간 거야. 동전을 두고 갔잖아.
0: 만세!
2: 앉았다더니 잠을 잤구나.
0: 그게 아주 잠깐 잠이 들었었나 봐요. 다음번엔 안 자고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치아요정이 오면 꼭 만날 거예요.

0: 문제.
1: 트로이 목마 검은 방귀 사건.
2: 평화를 지키는 자, 평화를 깨뜨리는 자, 쫓는 자, 그리고 쫓기는 자. 번개맨들 이빨 해줘. 최후의 운명자 누구일까? 설마
3: 안돼!
2: 그들의 추격전이 지금 시작된다.
4: 어디 빈방 없나? 꼭꼭 숨어있으면 번개맨도 못 찾을 텐데. 부동산 사이트에 물어봐야지. 또잉! 빈방 있음?
5: 어머어머, 빈방 찾으신다고요? 당신이 찾던 바로 그 방! 방 안에서 이랴이랴 말타는 느낌! 숨어있기 딱 좋은 방!
4: 뭐? 숨어있기 딱 좋은 방? 방 안에서 말타는 느낌? 완전 마음에 들어? 저 방으로 결정! 번개맨, 이제 나 절대 찾지 못하겠네!